두알리파의 Dance the Night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이연의 음악 앨범 목요일 순서문을 열었고요. 이 아침 어떻게 맞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아, 주말권 아침이자 휴일권 아침이기도 하죠. 그래서 뭐 목요일이 지치기 쉬운 날이라고들 말씀들은 하시는데 우리에게는 뭐 다릅니다. 네, 목요일은 희망이 보이는 날 늘 그렇게 저희는 접근을 하죠. 이 아침 어떻게 맞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오늘은 네, 일단 하늘 상황이라든지 지금 바깥 상황을 보면 비는 안 올 것 같기는 한데

0: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요. 어쨌든 뭐 오늘 비는 지금 오고 있지 않습니다. 김범수님, 형님 내일 생방이란 말을 하시며 웃음기가 가득하시네요. 내일 생방 하셔서 행복하신가 봐요. 우리 만날 생각에. 그렇죠? 차도 안 막히고 얼마나 좋아. 아이, 들켰다. 아, 나의 기쁨을 들켰다. 네, 속일 수가 없어요. 아, 이게 뭐 진행자나 청취자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이제 서로 좀 비슷해져 간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분이 좋기도 하고. 네, 그래요. 뭐 내일도 뭐 저는 여기 예, 생방송으로 나와 있을 겁니다. 0572님, 차디 주말권 아침이에요. 이거 특허 내세요. 이보다 힘나는 말이 없어요. 하셨습니다. 아유, 뭐 특허까지. 예,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로 기분이 좋아진다, 힘이 난다, 축 처졌는데 이렇게 어깨가 펴졌다 이런 그 사연들 많이 보내주시거든요. 주말권이라는 이 단어를 들은 이후에. 그래서 저는 뭐 굉장히 감사드리고, 예, 주말권 아침 맞습니다, 여러분. 네, 거의 다 왔어요. 자, 목요일 아침 어떻게 맞고 계신지 궁금해요. 저희는 3,000잔의 차중커 레이스 계속되고 있죠. 이번 주까지 2주 동안 총 3,000잔의 커피 티내지 않고 아주 조용히 쓱 넣어드리고 있죠. 많은 분들이 벌써 받으셨어요. 예, 수천 분들이. 목요일 아침 일상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8910 공짜인 콩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주말권인 목요일 아침에는 어떤 곡을 듣고 싶으십니까? 직관적인 선곡 말머리 달아서 보내주시기 바래요. 역시 차진커와 함께 노래 들려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2: 우리 집에는 Let's 사무실에도 Let's 창고에도 Let's 절제 선반은 Let's

0: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1: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2: 안녕하세요, 현아가수 현숙이에요.

이연의 음악 앨범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벽에 아르헨티나 경기 보셨습니까? 저는 한 10분 전, 20분 전까지 깨있다가 잠들었는데 어제 일정이 좀 많았거든요. 그래도, 그래도 이건 보고 자야겠다. 역사의 한 페이지인데 그랬는데 그냥 잠들어버렸어요. 그 조금 전에 어제 게임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 보고 주무신 분들은 진짜 오늘 아침 굉장히 좀 피곤하시겠어요. 얼마 다행이에요. 그래도 오늘 이렇게 주말권 아침이라. 그죠? 네. 어제 경기 보신 분 계시네요. 134 하나님. 어제가 아니네. 오늘이죠. 오늘 아르헨티나 경기 보고 감명받았습니다. 메시가 이번 월드컵 경기에서 거의 뛰지 않고 걷거나 했었는데 했는데도 슛을 많이 넣고 결과가 좋잖아요. 차디도 어슬렁어슬렁 조용조용 걷는데 결과는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더더 높이 올라가길 기원할게요. 메시 차디 화이팅입니다. 메시와 또 그 저를 이렇게 비교해 주셔서 축구의 신 메시. 메시가 좀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했나요? 뭐 나이도 있고 하니까. 그래도 뭐 이번

로스앤젤레스의 한 파티장에서는요 토요일마다 시끄러운 EDM 음악 대신 조용하고 편안한 음악이 나오고요, 현란한 야구 항복 대신 담요와 이불이 제공되는데, 이 본 공연에 앞서 참석자들은 다 같이 식사를 하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눈 뒤 조용한 분위기 속에 일기를 쓰고요, 바닥에 이불을 펴고 누워서 이 각자 편한 자세로 공연을 즐기게 된다고 합니다. 무대 위에 라이브 밴드는 시끄러운 음악 대신 싱잉볼 등을 이용해서 조용한 자장가와 명상 음악들을 연주해주고요, 사람들은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여유와 쉼을 즐긴다는데요. 이 파티의 기획자는 시끄러운 음악과 술과 춤으로 가득했던 파티 분위기를 바꿔보고 싶었다라고 말했고요. 파티를 즐긴 참가자들은 바쁜 사회에서 잊고 있던 여유를 찾을 수 있어 좋다, 푹 쉬고 싶을 때마다 찾게 된다 라고 입을 모았는데, 이런 새로운 클럽 문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입을 덮고 자는 건 근데 집에서 해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네. 지금까지 커피 브레이크였습니다.

내용으로만 보면은 987 하나님, 우린 그냥 절에 가면 되는데 말이죠. 절에 가면 다 할 수 있는데. 아, 누워서 이렇게 명상 음악 같은 거 듣고, 예, 템플 스테이 이런 거 하면은, 그쵸. 아, 이게 일종의 뭐 템플 스테이와 좀 비슷한, 그런 환경일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그래요. 자, 여기서 1부를 마무리합니다. 악뮤의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들을게요. 2544님, 8740님, 3814님이 청해 주셨습니다. 2부에 뵙죠.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

XD는 고생한다 싶거든요. 좌디는 좌디의 매력으로 음악 앨범 끌어가고 있으니까 이대로 해주시면 돼요. 좋습니다. 상대적으로 진짜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 식디가 워낙 이 열정으로 열심히 라디오를 2시간 동안 이끌어가다 보니까 이게 비교가 되시는 거야. 식디는 막 이렇게 뛰면서 지나가는 것 같은데 9시만 되면 얘는 뭐 거의 뭐 누워서 이렇게 해먹 같은데

하셨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네. 지부장, 지부장보다도 조금 더 위쪽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대표 하시죠, 대표. 파주. 예, 파주 지역 대표 하시죠. 예. 지역 본부장 어떠십니까, 본부장. 예, 지역 본부장.

진짜 소리소문 없이 쓱 주시네. 어젯밤에 남편이랑 싸워서 기분 안 좋았는데 차 좀 걸어 기분 좋아졌습니다. 입 꾹 닫고 남편이랑 출근하며 차에서 같이 듣는 중인데 차준커 당첨 얘기를 해야겠죠? 옆에 운전하고 있는 아저씨, 나 차준커 됐다. 옆에 운전하고 있는 그 아저씨분은 듣고 계신 거죠, 지금? 네, 남편분 듣고 계십니까? 네, 1979님. 아, 이게 뭐 저희가 드리는 게 꽤 큰 사이즈이기 때문에 이렇게 또 사이좋게 나눠 드셔도 충분한 양입니다. 네. 맛있게 드시고요. 아예 하나 더 드릴까? 네. 두 잔 드리죠, 뭐. 예, 꼭 입 꼭 닫고 계신, 옆에 남편분에게도 하나 선물하시면서, 옅다! 하면서 이렇게 멋지게, 쿨하게 선물하시기 바랍니다. 예, 화해하시고요. 예. 날도 더운데, 그죠? 예. 서로 불편해요, 이건 진짜. 아, 1515님, 차디, 남편이 차디에게 사연 남길 거라고 한참을 고심해서 쓰더니 너무 고심하느라 끝나기 직전에 보냈다고 속상해 하더라고요. 다시는 안 보낸다고 침울해서 있길래 제가 대신 그대로 보내요. 아, 그래서 이제 그 쓰신 그 사연을 다시 적어주셨어요. 발췌하셨네요. 그러니까. 현우 형님, 저 오늘 생일입니다. 애청자인데 용기 내서 처음으로 사연 보내요. 갓 태어난 둘째 딸 돌보느라 어제도 잠을 못 잤는데 그래도 아내가 따뜻한 미역국 챙겨줘서 기운내 봅니다. 라는 내용을 어제 끝날 즈음에 다 마무리를 하셔서 아 이게 그쵸. 예. 이 방송을 못 했네. 그래서 오늘 그 글들을 발췌하셔서 아내분께서 이렇게 사연을 또 보내주셨습니다. 차준커 드릴게요. 맛있게 드시고요. 귀여우시네요. 하버드의 Clean and Dirty 드릴게요. 9033님이 청해 주셨습니다.

자, 목요일 오늘은 양심 관련 퀴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누가 알려준 건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살려고 나오는 이것. 일단 그 순간은

일찍 들어갈게. 딱 한 잔만 할 거야. 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1번 거짓말, 2번 혼잣말, 3번 존댓말, 4번 막말. 노래 들려드리는 동안 정답 주시면 돼요. 추첨 통해서 10분께 한강 유람선 4인 탑승권을 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리는 문자 샵 8910, 콩은 공짜고요. 노래는 GOD의 노래 드릴게요. 거짓말.

0: 이 스위치니 정신 차려 바보야 정신 차려 제발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나는 이제 네가 정말 싫어 그러니 제발 돌아가 제발
1: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2: 당신

0: 비결 좋다.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딱꼬착, 간편하게 한 장 쓱딱꼬착, 화장 전에 한 장 쓱딱꼬착, 하루 5분 쉽게
3: 쓱딱꼬착. 붙이는 메디힐 톤업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딱꼬착.
2: 메디힐 톤업 패드.
4: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5: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4: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6: 이연우의 음악 앨범 함께하고 계시고요. 퀴즈 정답

0: 에 애녹의 신곡들을 담아보세요.
1: 애녹의 새로운 프로젝트 녹음실의 캥거루를 응원해주시는 공식 팬카페 화기애에 사랑합니다.
2: 모아는 도전이다. 백세 출근 도전이다.

0: 100세 출근은 자격증, 자격증은 모아 교육그룹.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 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손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에이지 니무라의 꿈꾸는 포도 3부 첫 곡이었습니다. 이연의 음악 앨범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바다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한강의 최고급 특별 유람선 서울 크루즈에서 2인 승선권,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제부도의 노을빛 하늘길 서해랑에서 해상 케이블카 탑승권, 뽀송한 거실 바닥 청소 아스토니쉬에서 바닥 클리너, 한국인 영양에 딱 맞춘 고려은단에서 멀티비타민 올인원, 주식회사 트라이몬키에서 허니라이크 치약 칫솔 세트와 클렌징 비누,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사람과 자연을 닮은 새롭에서 유클리드 화장품 선물 세트, 순한 저자극 클렌징 피피클에서 효소 파우더 세안제 세트, 나의 우아함을 깨우는 힘 닥터 세르세에서 여성 청결 세럼, 당신에게 선물하는 꽃과 향기 라플로리아에서 꽃 디퓨저,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160년 전통의 마루코메에서 콩고기와 미소된장 세트, 비건 전문 우브레도 베지찬에서 시식권, 꼬미남이 만든 대도수산에서 해물 밀키트 세트,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

0: 피곤한 아침 출근길에는 차준커, 차디가 보내준 커피와 함께 하시죠.
1: 지친 퇴근길에는 금일아떼가 있습니다.
0: 여러분의 출근길은 이현우의 음악앨범이,
1: 퇴근길은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가
0: 함께 할게요.

다양한 잡학 정보들과 함께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되는 문자 샵8910 공짜인 콩으로 여러분이 알고 계신 잡학 정보들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무선 충전 블루투스 이어폰을 보내드릴게요. 자, 여러분의 잡학 정보를 기다리며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오죠. 슈거 레이의 Every Morning. 5238님이 청해 주셨네요.

Sugar Ray의 Every Morning 들었습니다. 이원호 씨. 기린이 엄청 순한 동물일 것 같잖아요. 그런데 얘네는 서열을 정리할 때 일명 네킹이라고 해서 긴 목을 크게 휘둘러서 망치처럼 상대 목이나 몸을 가격한다고 합니다. 이 싸움에서 이긴 수컷이

얘는 얘네들이 막 눈썹도 막 되게 길고 눈이 크잖아요. 뭔가 이렇게 항상 좀 슬퍼 보이고 남참 목이 길어서 슬퍼 약간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얘네들이. 근데 오, 공격적이네 수컷들은. 하긴 그 양떼 목장에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양이 굉장히 온순한 줄 알았는데 수컷들끼리 야, 막 서로 막 머리를 막 받으면서 싸우는데 저기 당근 같은 거 그런 데 가면 주잖아요. 뭐 이렇게 뭐 1,000원, 2,000원 이렇게 쭉 잘라가지고 애들한테 이제 줄 수 있도록 당근을 주니까 그 당근 먹고 해서 둘이 싸우는데 깜짝 뭐 뻑뻑 소리가 나더라니까요. 야, 쟤네들 뭐 저라도 다치는 게 아닌가. 양들도 장난 아니던 성격이 욱하던데 얘네들도. 백용기 씨야, 자주 깜빡하시는 분들 이젠 지하철 유실물을 집으로 배송 받아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유실물을 찾으려면 직접 유실물 센터에 방문해야 했는데 7월 20일부터는 이제 택배로 집까지 받아볼 수 있다고 하네요. 세상 많이 좋아졌죠? 하셨습니다. 지하철 유실물을 그러니까 그 전화를 해서 뭐 물건

영준의 시작의 여름 들려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뭐 전화 끊으실 때 어떻게 끊으세요? 6611님, 전화 1시간 통화하고 자세한 얘기 만나서 하자. 그렇죠. 에, 대충 그냥 뭐 수박 겉핥기식으로 1시간만 통화했으니까 만나서 한 4시간 정도 자세하게 분석도 하고. 3465님, 그래, 들어가. 그렇죠. 이 표현도 많이 쓰죠. 들어가. 이 표현 많이 쓰는데. 근데 사실 뭐 어디 들어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어딜 더 들어가라는지, 뭐 사실 뭐 들어가라는 의미는 아닌데 표현 많이 씁니다, 우리가. 김성철님, 제가 아는 분은 끝인사 없이 그냥 끊어요. 뚝. 그래. 아, 근데 그 오늘 말이지. 뚝. 그런 분들 계시죠. 3524님, 대전 사는데 전 평상시 사투리 안 쓰는 줄 알았는데 지인이 제가 전화 끊을 때 그리우 이런데요. 그리우로 이제 마무리를 하신다. 어제 대전 갔다 왔는데 그 대전 분들이 근데 뭐 거의 사투리가 체가 나지 않죠. 근데 가끔 이렇게 간혹 한두 개씩 이렇게 툭툭 튀어나오는 그 억양들이 있어요. 약간 이런 거인 것 같아요. 그려. 들어가요. 그려. 그랴. 그랴. 그류. 그려. 여, 야, 유. 다 쓰시는 것 같아요. 지역별로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한 것 같은데. 그려. 그려. 그랴. 아, 본인도 그러고 있는지 몰랐다. 네. 3657님, 저는 친구들이랑 통화 후에 꼭 깨톡할게. 로끔했습니다만 절대 깨톡은 안 하지만요. 하하하 하셨습니다. 아, 그래요? 깨톡을 많이 안 쓰시나? 0616님, 그려. 아, 그려 나오네. 나왔네. 그려. 그려, 그랴. 그류. 네. 송은경님, 저는 쉬어. 아, 쉬어도 많이 쓰죠. 쉬어. 쉬어. 120 하나님. 알았다. 알았다. 라고 해요. 생각해보니까 아무 의미 없이 하는 말이에요. 뭘 알았다는 거죠? 알았다.

많이 그렇죠. 많이 사용하죠. 804 하나님. 저는 사랑해. 로 끝내요. 느낌 아시죠? 하셨습니다. 아유. 잘 알죠. 제가 누구보다 잘 알죠. 에, 뭔가 들킨 느낌이 들어서 깜짝 놀랐어요. 누가 나 엿보고 있나? 에, 이렇게 정리할게요. 염진호 씨. 전 늘 여친이랑 통화해서 자기 먼저 끊어. 아니야, 먼저 끊어. 아니야, 자기 먼저 끊어. 아니야, 먼저 끊어. 무한 반복이요. 아, 그래요. 아, 사랑쟁이들. 그렇게 한 시간 얘기하시죠. 아, 먼저 끊으라니까. 아, 네가 먼저 끊어. 제발 부탁, 프리즈. 뭐 이렇게 한 시간 동안 끌다가 좋을 때

행복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하셨습니다. 이거 괜찮다. 행복하소서. 행복하소서. 행복해도 아니고 행복하소서. 네. 행복하소서. 4896님. 저는 딸과 통화 후에 항상 I love you. 그래요. 요런 거 좋죠. 배철규님. 잠시만 전화 왔다가 이따 다시 할게. 라면서 끊어요. 아, 잠시만 전화 왔다. 이따 다시 할게.

멜로망스의 찬란한 하루 들었고요. 아, 아까 저희가 안산의 그 버스 기사님 선물 드렸잖아요. 2층 원목 침대 또 그 답 글을 올려주셨네요. 3318님이죠. 와우, 큰 선물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쉬는 날이라 집에 있었는데 와이프한테 연락이 와서 혹시 사연 보내냐고 물어봐서 깜짝 놀랐어요. 와이프도 형님 팬이거든요. 다시 한번 사연 소개도 침대도 너무 감사합니다. 집안에 형님을 떠올릴 물건이 들어온다고 생각만 해도 너무 기분 좋아집니다. 감사합니다. 늘 응원합니다. 화이팅! 이라는 사연 주셨어요. 네. 아, 그래요. 이렇게 기분 좋아해 주시니까 기분이 좋아지네요. 네. 2층 침대. 아이들에게 좋은 선물이 됐으면 좋겠네요. 건강하시고요. 자, 여러분들 어디 계신지 현장감 느껴지는 사연들 좀 만나보도록 할게요. 2004님. 아이 체험학습 내고 갯벌 가는 중입니다. 아침에 남편한테 준비물 잘 챙기라니까 챙겼어. 자신만만하게 그러더니 지금 1시간 달렸는데 아 맞다 장갑 이러고 있네요. 다 챙겼다며 싹 챙겼다며 하셨습니다. 아 이게 좀 아 맞다로 시작되는 문장이 나오면 이게 조금 문제가 생기고 아 맞다 맞다 이거로 시작되는 그

맛있게 드시고요. 1204님, 집에서 차디 목소리 들으며 추억에 잠겨 있습니다. 전에 차디가 분당에 한 백화점 오셔서 공연하셨는데 사람들이 다들 종이 들고 사인 부탁했는데 제가 그 사이에서 차디 CD를 내밀자 차디가 딱 저한테 사인해 주고 가셨거든요. 그때 차디 뒤에 빛이 났어요. 완전 스타 그 자체. 아, 분당에 아마 네 H백화점인가요? S백화점인가요? 네. 그때 그 장면이 기억이 나는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건강하시죠? 네, 차준커 역시 보내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CD만 사인하고 가셨다는 건가요? 뭐 그러진 않았을 것 같은데. 어? 근데 뭐 그 본인의 CD를 내미셨는데 그것도 사인했다. 뭐 이런 느낌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그게 아름다우니까. 그리고 이제 저는 그런 거 그랬던 걸로 기억을 돼 있어요. 이 기억이 왜곡됐는지 몰라도. 건강하시죠? 네, 차준커 맛있게 드시고요. 분당 잘 있습니까? 아, 4789님. 예술의 전당 방면 우면산 터널 안에 차가 너무 막혀요. 지금 터널 안에서 이현우의 음악 앨범 듣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하셨습니다. 아, 우면산. 네, 우면산 안에 지금 네, 음악 앨범 듣고 계신 분들 계실까요? 꽉 막혀 있으니까 네, 이 차가 이제 서 있는 상태에서는 또 문자 좀 주실 수 있지 않나? 네, 여러분 소리 질러 주십시오. 음악 앨범 듣고 있다. 음연산 터널 안에서 듣고 계신 분들 계시면 연락 좀 주시죠.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샵 8910번 이용하셔서 나 음연산 터널 안에 있습니다. 제가 그 상당히 자주 사용하는 터널이거든요. 이게 뭐 꽤 길어요. 예, 뭐 말 그대로 음연산 밑에 있는 터널이잖아요. 그래서 뭐 양재, 과천, 뭐 내지는 뭐 의왕 이쪽으로 이어지는 네, 그 터널이잖아요. 강남에서 서초에서 우면산 터널이 자주 막히죠. 맞아, 자주 막히죠. 네. 자, 그린데이의 Stray Heart 듣겠습니다.

그린데이의 Stray Heart 들려드렸습니다. 음면산 터널 6967님. 형님 저 음면산 터널 안에 있어요. 와우 신기해 하셨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지금도 막힙니까? 9887님도 저요 과천 가는 중입니다. 아, 그 서초에서 과천 쪽 방향으로 가시는구나. 과천에 무슨 일 있으십니까, 여러분? 네. 아, 767464님. 하하, 터널 안에서 듣고 있는 1인이에요. 잘 듣고 있습니다. 건강하세요. 하셨고요. 1667님. 우면산 터널에 저 있습니다. 너무 막혀서 숙면 모드 갈 지경이에요. 하셨어요. 진짜 많이 막히는구나. 예. 4837님. 우면산 터널 지나서 과천까지 밀려 있어요. 차가 안 움직입니다.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기프트.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0,000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이게 좋다.
1: 여러분 이제 다 오셨어요. 잠시 후 라디오쇼에서 뵙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2: 네, 이연의 음악 앨범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제 목요일 순서도 마무리할 시간이 됐네요. 자, 끝곡 소개해드립니다. 샘 헌티의 하우스 파티 오늘 끝곡으로 준비했어요. 이 곡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아, 또 내일 생방으로 만나야겠네 또 그럼 그죠? 여러분 내일 만나요.

0: 장기관 우선 구매 대상이요. 세종 판촉물
1: 굳히는
0: 세종 기프트.
1: 판촉물 세종 기프트 아니면 아니 돼요.
0: 세종 기프트.
2: 청소년 유해물 차단 앱으로 스마트폰 안전 레벨업. 스마트폰에 익숙한 아이들 유해 정보에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안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마트폰 개통 즉시 유해물 차단 앱을 설치하여 청소년의 안전한 디지털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이동통신사 3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함께합니다.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방송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 실시간 채널 5만 개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Welcome, welcome.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DJ G-Park 박명수입니다. 자, 이 미호님이 주셨습니다. SNS에 사진 올리고 몇 살로 보이냐고 물어봤는데 다들 제 나이로 보네요. 동안 호소인 됐어요. 이 공감이 가는데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정말 조심해야 할 질문 중에 하나가 나 몇 살로 보여? 이거 까딱 잘못하면 서로에게 큰 상처만 남길 수 있고요. 잔치집이 절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남들한테 내 나이 물어볼 시간에 마스크팩이라도 하나 더 얹어가지고 젊어지시길 바라면서 목요일 박명수의 라디오쇼 힘차게 한번 달려볼까요? 럼블피쉬의 노래로 시작합니다. 예감 좋은 날.

박명수의 라디오쇼, 예, 목요일 순서 활짝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사실 개그맨이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데, 그럼 저는 되게 나이를 많이 들어 보이게 해요. 몇 살로 보여, 명수야? 글쎄요, 오늘 내일 하시는 것 같은데요. 뭐 그렇게 얘기도 하고, 뭐든지 좀 재밌게 하려고 하는데, 보통은 다들 좀 젊게 얘기를 해주죠. 기분 좋으라고. 그죠? 예. 아무튼, 자신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물어보는 거예요. 본인이 거울 보고 말 거 아니에요. 자신이 있으니까 물어본 건데, 진짜로 앞에 잠깐 얘기한 것처럼 이런 거 물어보고 실망하지 마시고.

10만 원 상당의 의류 상품권을 드리겠습니다. 문자번호 샵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광고 듣고요. 백가 씨와 진아 씨 모시겠습니다.

0: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박명수의 라디오 쇼 출발.
2: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이웃의 안녕과 이모 저모 고모 매제 당숙모 오늘도 알뜰살뜰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3: 백가
4: 심진화의
2: 소신발언. 자, 홈쇼핑에서 이거저거 다 발라봐가지고 꿀피부를 만든 꿀피부 개그 꿀개 심진화.

0: 걔가 자꾸 너 쳐다보더라고. 어. 아 뭐야 어. 뭐야 뭐야. 둘이 결혼한 거야.
1: 아 얘 뭐래. 그렇게 김칫국부터 마시다가 일단 미모가 되는 제가 대표로 그 텐트에 가보기로 했어요. 뚝뚝 저기요 안에 계세요? 혹시 저희가 라면이 부족해서 그런데 하나만 빌릴 수 있을까요?
2: 라면이요?
1: 제가 지금 그 남자였죠. 하얗고 마르고 눈이 작아서 귀여운 그 남자. 아, 네, 라면이요. 아니면 저희도 여자 셋인데 같이 노실래요? 고기가 너무 많아서 우리가 다 못 먹을 것 같은데.
2: 삼겹살이에요?
1: 삼겹살에 눈을 반짝이던 그 남자. 잠시 후 남자 셋이 라면을 안고 머리를 극적이며 저희 텐트 앞으로 왔어요.
3: 안녕하세요. 오빠라고 불러도 되네?
1: 어야 무슨 벌써 오빠야. 일단 적셔 적셔. 언제까지 어깨 춤을 추게 할 거야. 건배.
2: 아니 저희 술 안 하는데요.
1: 어? 뭐라고? 뭐라고요? 그 순간 느낌이 쎄했고 본능적으로 맡았습니다. 애송이의 냄새를. 저는 눈이 작아 귀여운 남자를 가리키며 물었죠. 너 몇 살이야?
2: 고1인데요 누님들은요?
1: 정말 아찔했던 그 해변의 밤. 고1이 그렇게 노안일 줄이야. 아름다운 추억 하나 만들려다가 수갑 찰 뻔했어요. 잊을 수 없는 비치 베이비들. 걔들도 40대 쓸 텐데 이 누님들 기억하려나요?
2: 진아 씨가 예. 집중이 떨어지네.
1: 아니요. 약간. 아니 너무 여기 사연에 예. 빠져들다 예. 예. 보니까 예. 다들 이런 경험 있잖아요.
2: 요즘도 백가 씨 네? 저 텐트팅 있나요? 텐트팅?
4: 아니 글쎄 요즘 저는 이제 사람들 없는 데 가서 잘 모르겠는데 그렇지, 그렇지. 사실 요즘은 이제 여성 캠퍼분들도 많아져서 근데 아마 뭐 우리 젊은이들은 신세대들은 그런 거 하지 않을까요?
2: 저 예전 얘기를 계속 자꾸 해서 그런데 예전에 그 해운대나 네. 이런 데 가면은 그 진짜 우리 텐트 쫙 치잖아요.
1: 그렇죠.
2: 낭만 있잖아. 그때는 저 음악도 없어가지고 그냥 기타 갖고 와서
1: 네. 너무 좋았지.
2: 별 있어 나 지는
1: come on
2: 해변으로 가요.
1: 해변

0: 돌아봤더니 민소매에 머리에 두건을 두른 아저씨가
1: 그 저녁 안 드셨으면 저기 앞에 그 횟집 보이시죠? 네, 거기 오세요. 네, 오징어는 네, 서비스랑 저기 라면도 드릴게.
0: 아, 네. 완전 김새죠 뭐. 그날 5시간 5시간 동안 해변에 앉아 있었지만 예. 그 횟집 아저씨 말고는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답니다.
2: 오, 예.
0: 아.
2: 그렇다고 회가 말을 걸 수도 없잖아요. 그죠? 횟집 아저씨라도 말을 걸어 주니까.
0: 근데 이런 데 가면은 정말 나 빼고는 다 말을 걸어주는 것 같은 거?
1: 맞아요.
0: 진짜 좀 약간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네. 나도 한 번도 누가 나한테 말을 안 걸더라고요.
2: 아, 왜 안 걸어요?
0: 아, 예. 진짜 이런 예. 거 좀 걸어주지.
2: 왜 안 걸어요? 예. 그쪽도 사정이 있었겠죠. 예. 예전에 그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 놀러 갈 때
0: 네.
2: 그 20년 전 저는 이제 30년 전까지 가지만 그때는 네. 막 설레.
0: 맞아.
2: 부산 광안리 딱 들어가면 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
1: 설레요.
2: 부산이 이상하게 설렜어.
1: 네, 부산은 지금도 사실 지금도 설레요.
2: 옛날 부산은 난리였어.
1: 네, 부산 가면 뭔가 네. 괜히 무슨 일이 생길 것 같기도 네, 하고 맞아, 맞아. 낭만이 있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2: 진짜 아, 전 부산 너무 좋아요.
0: 아, 저는 부산이 시댁이에요.
2: 아, 그래요?
0: 너무 좋다고요.
2: 집이 여유가 좀 있으세요? 부산 시댁이?
0: 아니요. 예. 시댁이니까 약간 갈 때 마음이 예. 예전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2: 어떻게 달라요?
0: 옛날에는 예. 부산역에 도착만 해도 뭐 이렇게 이제 부산역 도착하면 약간 이제 화이팅을 외치고
1: 사실 부산 제 비치 베이비란 곡의 베이스가 사실 부산이에요.
0: 오?
1: 제가 아~ 이 비치 베이비가 사실 무슨 곡이냐면 네. 20대 때 혈기왕성할 때 제가 거기서 한번 사랑을 나눠보는 게 꿈이었어요.
0: 와, 다들 그런 꿈 꾸지.
1: 바닷가 그 백사장에서
0: 맞아요.
1: 그 밤에 아무도 없을 때 사랑을 한번 나눠보고 싶었는데 못 이룬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녹여서 가사를 쓴 게 비치 베이비고 그 비치 베이비의 비치는 부산입니다.
0: 야, 인연이 깊네, 부산이다. 네.
2: 부산은 진짜 뭐 저도 이제 그 바다광자도 부산에서 찍었어요.
1: 아, 맞아.
2: 송도 예술장에서 네. 그런 기억나고 자꾸 하하가 부산 박항수 자기가 부산에 대표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다니는데 진짜는 바다광자는 부산입니다.
1: 그죠.
2: 그러니까 하하 너무 그러지 마라 하하야.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1부를 저 비치베이비 들으면서 마감하고요. 2부에서 여러분들의 또 따끈따끈한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0: 바지 다섯 군데까지.
1: 어?
0: 자, 정말이에요.
1: 진짜?
0: 네, 이게 발을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2: 물 깊은데?
0: 네, 그런데 이제 그 구명조끼를 입고 예, 있었으니까 했는데, 그 상어 타고 예. 저기 한 100m 끌려갔던 아~ 기억이 있어요.
1: 진짜.
2: 저도 한 때는 제트스키에 빠져가지고, 아~ 제트스키 2인승도 타고, 1인승도 혼자 타고 막 진짜 많이 놀았었어요, 옛날에. 근데 어느 순간 이 수상 스포츠는 나이가 들면 안 하게 돼요.
0: 아, 진짜 아파요.
2: 그리고 못 견뎌요.
0: 네, 뭘.
2: 예, 예. 그러니까 처음에 배울 때 딱 타고 땡기면 르르르르르 이러면서 물을 입으로 먹게 돼요.
0: 맞아.
2: 르르르 먹게 되고 그거 배우는데 오래 걸려요. 하루만 배우긴 해야 되지.
1: 하체에 힘이 좋아야 되는데 하체에 힘이 없으신가 보다.
2: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 쓰긴 했는데 네. 막상 해보니까 이제 젊었을 때 그게 재밌는데 늙으니까 못하겠더라고요. 해요? 지금 백화시 해요?
0: 뭐요?
2: 수상 스키?
0: 아니요. 지금 못합니다. 힘이 없어갖고 예. 저도 끌려가요, 저도.
2: 바나나 타면서 바나나 보트?
0: 바나나 보트 타봤어요.
2: 와, 그것도 조심해야 돼.
1: 맞아요, 바나나 보트.
2: 앞사람 발로 차면 큰일 나요.
0: 그 땅콩 보트 이런 거 날아가면
1: 오,
0: 진짜.
1: 오, 안 돼, 안 돼. 그거 너무 무서워.
0: 그리고 무슨 플라이 이런 거 있잖아요.
1: 플라이. 예. 워터 플라잉인가?
2: 땅콩 보트는 제대로 해서 막 360 돌면서 가잖아요.
1: 너무 무서워.
2: 진짜 무서워.
1: 아니, 그 지금 플라잉 얘기했잖아요. 예. 워터 플라잉 타면은 타다가 튕겨나가면 그거 옆에 사람 거 같이 튕겨서 그 옆에 사람 보트.

0: 하얀 분들이 있어요.
1: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0: 그분들이 피부를 좀 검게 하려고 아. 먹는 약이 있는데 저한테 그 약을 준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그 약을 먹고 엄청 새까매지고 오. 그리고 제가 그때 막 뭐 올라와서 아. 피부과를 갔어요.
1: 아이고.
0: 피부과 가가지고 뭐 이제 뭐 다음 백신관 환자 들어오세요.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딱 보시더니 네. 보통은 자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이거는 뭐 이렇게 해서 안 돼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네. 선생님 이거 왜 이러죠?
2: 선생님 이거 왜 이러죠?
0: 의사님 예? 이게 뭐예요? 이거 왜 이러는 거예요? 진짜로 이게 뭐야? 그분들 이런 걸 본 적이 없으니까
1: 피부과 전문의가
2: 이게 뭐예요? 이게 왜
0: 이러는 거예요?
1: 너무 웃기다.
0: 예, 예상이 있어요.
2: 와, 진짜 백가 씨는 네. 정말 별 일이 다 있었네요.
0: 네, 정말입니다. 이거 도대체 이거 어떻게 지원합니까? 이런 거를. 이거 정말이에요.
1: 진짜 웃기다, 이거. 이거 진짜 웃기다.
2: 웃기다.
1: 노래 한 곡 듣고 갈게요. 예, 아이오아이의 노래입니다. 갑자기.

0: 보내주신 한 분에게 제주도 호텔 숙박권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추첨을 통해서 여섯 분에게 10만 원 상당의 의류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오, 아가씨. 자, 이번에는 백가씨가 하나 또 해주실까요?
1: 아, 네네네.
0: 예, 재밌었어요 지금.
1: 네.
0: 이게 뭐예요?
1: 왜 이러는 거예요? 네, 깨룩깨룩님. 저는 해변에서 음식을 도둑맞은 적이 있어요.
2: 예.
1: 분명히 회를 사왔는데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0: 예.
1: 회가 거의 사라졌더라고요.
0: 네.
1: 어? 도둑이 누구지? 누가 우리 회를 먹고 있지? 주변을 살피는데 충격적인 장면을 봤습니다. 갈매기 한 마리가 날아와서 다른 피서객들이 먹고 있는 회를 순식간에 낚아채 가는 거였어요.
2: 어머머머.
1: 다가올 때 눈알이 진짜 너무 무서워요. 비치에선 갈매기 조심하세요.
2: 와, 이거 진짜 무서워요. 요즘에는 갈매기가 얼마나 대담하냐면 손에 아예 잡고 있는 거 있죠. 샌드위치나 네. 이런 것들을 그냥 손에서 진짜 손을 안 다치게 탁 가져가요.
1: 와.
2: 내가 잡고 있는데도. 근데 너무 그게 진짜 이 사람 말이 맞아요. 눈알이 진짜 무서워요.
1: 그 제가 작년에 네. 저기 아니 이거는 그런 건 아니고 네 저희 시드니에서 콘서트가 있어갖고
2: 아, 네.
1: 작년에 호주 갔어요.
0: 근데 좋았겠다, 이제 좋았겠다.
1: 저희 매니저랑도 처음 또 가는 해외고 그래서 뭐 둘이서 이제 가서 오페라하우스 앞에
2: 아 좋지
1: 그 딱 해변가 앞에 딱 있어서 좋은 레스토랑에서
2: 예.
1: 그 피시앤칩스
2: 어.
1: 예 그거를 피시앤칩스를
0: 거꾸로나 앞으로 똑같아요.
1: 아 네네 네. 그거를 이제 주문을 하고
0: 칩스앤피시해도 돼요.
1: 아 네 앉아 있는데
2: 예.
1: 그 앞에 그 경비 같은 그런 막 테러 하시는 분들 같은 예. 분들이
0: 완전 좋은
1: 엄청 큰 경비견들을 끌고 막 다니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무슨 테러 막 이런 거 있나 했어요. 그러고 있는데 조금 있으니까 그 음식이 나왔는데 음식을 무슨 이렇게 큰 무슨 약간 망 같은 거에 합쳐던 거예요. 그 갈매기가 너무 많아서 갈매기가 우리 저희 쪽으로 막 오는 거예요. 그럼 그 경비견을 풀어갖고 그 개들이 막 와 다니면서 아 정말로 개들 몇 마리를 풀어가지고 거기 그 저희도 무서워서 밥을 못 먹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풀어줬어요. 이제 먹자 했는데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0: 무슨 일이에요?
1: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앞 해변가에서 그 튀김 들고 다시 식당으로 뛰어들어갔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0: 경비견도 있고.
1: 네.
2: 진짜.
0: 아, 외국 나가면 네. 새 크기가 달라요.
2: 맞아요.
0: 샌프란시스코에 갔는데 거기 이제 그 조개 수프가 되게 유명하거든요.
1: 그렇죠.
0: 그 먹으려고 이렇게 갔는데 막 거기 물개들 막 있잖아요.
1: 네, 맞아.
0: 진짜 크잖아요. 막
2: 맞아요.
0: 그게 와가지고 막 뺏어 먹으려고 무서워서 막 도망가고 막 그랬던 기억 저도 그 기억이 나는데.
2: 와. 조심해야 돼요.
0: 예, 아무튼 좀 이렇게 조심해야죠. 네. 각자 서로 조심해야죠. 예.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한 것 중에서 저희가 이제 선물 드려야 될 한 분을 뽑아야 되는데
2: 네.
0: 선물 5종 세트요.
1: 네.
0: 자, 광안리 횟집 아저씨 혼자 만건 분 수영복 팬티 벗겨져 해초로 필사적으로 가렸던 콜라 태닝. 콜라 태닝이 웃기긴 했어, 근데.
2: 네. 나도. 네.
1: 콜라 태닝 재밌어요.
0: 콜라 태닝이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에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0: 기저귀 금비.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4: 당신은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박명수의 라디오쇼에서 준비한 푸짐한 선물입니다. 또 가고 싶은 라마다 제주시티 호텔에서 숙박권, 서머셋 팰리스 서울에서 1박 숙박권,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상품권, 청소이사 전문 영구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제오 헤어 프랑크 프로보에서 샴푸와 헤어 마스크 세트,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160년 전통의 마루코메에서 콩고기와 미소 된장 세트, 메디컬 스킨케어 브랜드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자꾸 생각나는 청주 명물 은영이 떡볶이에서 떡볶이와 어묵탕, 샴푸의 한계를 넘어선 카론 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홍어 무침 정석 의정부 해성 홍어에서 홍어 무침 세트,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각질 제거의 고수 한방 아라 한수에서 묵은 각질 제거 필링 젤, 안 입은 뜻 착 갓 바디에서 안착 팬티, 부침 요리 명가 사옹원에서 김치전과 언양식 불고기, 미국 기능성 신발 오쏘핏에서 세상에서 제일 편한 운동화, 프리미엄 맞춤 정장 포튼가먼트에서 150만원 상당 맞춤 정장 상품권, 브리티시 라이프스타일 런던 포그에서 의류 상품권,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안녕하세요. 아이들 미연입니다. 오늘 사연은 성우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신장장애를 가지고 있어 외부활동이 부담스러웠지만 초록여행 장애인 편의차량을 이용해 가족들과 대구여행을 다녀왔어요. 대구여행의 목적은 국립대구과학관,

0: 100세 출근은 자격증, 자격증은 모아 교육그룹.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 개의

몸이 고되거나 날씨가 변덕스러울 땐 출근길이 너무 괴롭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꼭 한 번씩 하는 것 같아요. 순간이동하면 딱 좋겠다.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일이겠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겠지만 헛된 상상으로 재미나 볼 겸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출근길과 퇴근길 중에 한 번은 순간이동을 할 수 있다면, 한 번만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언제 그 능력을 쓰실 건가요? 저는

7월 16일 목요일 폴킴의 가요광장 첫 곡은 레드벨벳의 카풀이었고요. 저는 오후 함께 시작하는 폴킴입니다. 오프닝 질문에 많은 분들이 답을 주고 계세요. 만약에 딱 한 번만, 단 한 번만 순간이동을 할 수 있다면 출근길에 쓸 건지 퇴근길에 쓸 건지를 여쭤봤었는데 이슬아님께서 무조건 출근길이요 하셨고 9571번님도 9571번님은 저도 무조건 퇴근길이요. 퇴근하고 침대로 바로 가고 싶어요. 저도 정말 퇴근하고 바로 침대로 들어가는 상상했어요. 3309번님께서 저는 퇴근길이요. 밤을 좋아해서 하루 동안 지친 분위기를 빨리 전환해서 힐링하고 싶어요. 이런 것도 괜찮다. 이제 퇴근하고 나서의 시간을 조금 더 할애하고 싶은 거죠. 서수미님께서 출근길이요. 조금만 더 자고 출근할래요. 퇴근길은 퇴근 자체가 행복해서 괜찮아요. 맞네. 퇴근길은 생각해보니까 기분이 좋으니까. 2093번님도 출근길이요. 뽀송한 상태로 회사 도착해서 일하고 싶어요. 일 시작도 하기 전에 지치는 거 너무 힘들어. 그럴 수 있지. 나츠키님께서는 저도 퇴근길 선택해요. 퇴근길은 몸이 힘들어서 집에 바로 도착하면 좋다고 매일 생각해요. 우리 나츠키님은 한국말이 점점 늘어요. 한국말을 왜 이렇게 잘해? 김유정님께서 저는 출근길이요. 왜냐면 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저에게 아침 시간에 10분과 퇴근 시간에 1시간은 비슷한 가치랍니다. 맞아. 피곤할 때는 시간이 참 금방 가는 것 같아요. 네. 뭔가 나는 너무 힘든데 시간이 너무 없어. 송현정님께서는 우리 초등학생 등교길에 쓸 수 있게 해주세요. 학교 가기 싫다를 입에 달고 사는 어린이 입대기 전에 뿅 보내버리게요. 그냥 아기를 빨리 그냥 보내버리고 싶은 거예요? 맞아. 엄마들은 내가 순간이동이 아니라 아기를 빨리 보내버리고 싶을 수도 있겠다. 나쁘지 않은데. 김길홍님께서는 버스기사입니다. 저는 오전조인데 새벽 3시부터 준비를 해야 해서 출근길에 순간이동하고 싶습니다. 새벽 3시부터 준비를 해야 한다고 하시니까 그 시간대 특히나 겨울 추울 때 나가는 거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진짜 내가 드릴 수만 있으면 내가 순간이동 기술을 드리고 싶다. 네. 0556번님께서 당연히 출근길 아닌가요? 폴디 다시 생각해봐요. 생방 지각한다고 생각해보면 아찔하지 않나요? 좀 일찍 출발하면 되죠. 근데 이거는 정말 입장이 다른 것 같아요. 저는 또 이제 그 출퇴근 시간, 출근 시간에 길 막히는 시간에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출근길이 더 짧게 걸려요. 퇴근길이 두 배로 오래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퇴근길을 쓰고 싶긴 한데 만약에 제가 조금 더 집이 멀거나 길이 엄청 막히는 그런 시간대였더라면 저도 출근길에 쓰고 싶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지적이에요. 자, 휴일을 앞둔 목요일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라고 물어보기도 전에 이미 그냥 입꼬리가 귀에 걸렸겠죠 뭐. 네. 듣고 싶은 노래도 함께 들려드릴 테니까요. 노래도 알려주시고 또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하철 서울 지하철 2호선 타보시면요. 잘생긴 네, 약간 연보라색 니트 입고 있는 청년이 한 명 있어요. 네, 그 청년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인증샷 보내주시면 보고

0: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0: 에이 커피 한잔 할래요 아님 두잔 할래요 커피 한잔 할래요 매일 낮 12시 노래 랩 춤 성대모사 다 하는 폴킴의 가요광장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삭신아 정말 너무 어렵다 라디오
1: 나 진짜 아니 3452번님께서 바로 열심히 산다 폴킴이라고 보내주셨어요 폴킴의 가요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진짜 열심히 산다 여러분 우리 열심히 살아야 돼요 네 1124번님께서 대학병원

오늘 선물은 아니 진짜 여기 선물 미쳤다 오늘 진짜 살림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늘 아 오늘 제가 지금 문자가 이미 지금 2부 시작하기 전인데도 지금 상당히 많이 오고 있거든요. 아 저 오늘 문자 폭발 한번 예상해 봅니다. 음식물 분쇄 처리기와 꽃 디퓨저로 구성된 살림꾼 세트. 아니 이 분쇄 처리기 꽤 비싸요. 이거 내가 내 돈 주고 살려고 하면 생각보다 비싸단 말이죠. 괜찮다. 아니 살림꾼 세트를 준비한 만큼 요런 사연도 좀 기대를 해봅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집안일 제일 좋아하는 집안일이요? 제일 좋아하는 집안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집안일이 너무 싫지 않나? 아니면 너무 하기 싫어서 매일 미루는 집안일. 그래 요 나는 이쪽이다. 저는 이쪽으로. 네. 보내주시면 저희가 소개해드릴게요.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저는 설거지 진짜 좋아해요. 뽀독뽀독 그릇 닦을 때 완전 힐링. 분리수거는 왜 이렇게 귀찮을까요? 2주째 쌓아두고 있어요. 저 오늘 분리수거하는 날이에요. 나 이따가 가서 밤에 분리수거해야 돼. 장마 핑계로 이불빨래 미루고 있습니다. 이불빨래 눅눅해지겠다. 이렇게 최애 집안일 혹은 남에게 맡기고 싶은 집안일 알려주세요.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콩이나 KBS 플러스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9607님의 신청곡 듣고 와서 가광문화센터 이벤트홀 시작해볼게요. 엄정화의 페스티벌.

1681번님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집안일은 빨래 개기예요. 우리 집에 와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아내가 잠깐 외출한 사이 신나게 빨래를 개며 오늘은 칭찬받겠다 싶었죠. 그런데 속옷 서랍을 죄다 바꿔놓는 대형 사고를 쳤습니다. 다음날 장인어른이 저희 집에서 급히 옷을 갈아입으시다 제 호랑이 무늬 팬티를 보셨고 저는 그날 이후 빨래 개기 금지당했습니다. 하필 또 다음날 장인어른이 오셨네. 아니 그래도 이렇게 아내가 잠깐 외출한 사이에 칭찬받겠다 생각하면서 했다라는 거 저 진짜 완전 칭찬. 이거 진짜 보람차시라고 이 선물 꼭 챙겨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드려요. 노서아님께서 저는 계절마다 집 구조를 바꿔요. 할 땐 힘들지만 하고 나면 새 집에 온 듯해서 너무 좋아요. 가을에 또 구조 바꿀 건데 벌써부터 설레요. 아 이분 도파민 중독이네. 근데 자꾸 이렇게 뭔가 위치를 바꾸기만 해도 이 분위기 전환이 확 되는 것 같아요. 막상 무겁고 요즘 가구들이 옮기기 힘들긴 하지만 이럴 때 친구 한 명 불러가지고 도와달라 그러고 짜장면 하나 사주시면 되겠다. 네 이거 선물 보내드릴게요. 4859번님께서 좋아하는 집안일이요? 저는 내가 보낸 거 아니죠? 로봇 청소기 돌리는 거 너무 좋아합니다. 내 사랑 로봇 청소기. 싫어하는 건 분리수거. 너무 더 나랑 똑같아. 어떡해. 나 진...

가광문화센터 코너에 이어서 2PM의 해야 해 듣고 왔습니다. 청소 하기 싫으시죠? 네, 그래도 해야 돼요. 네, 안 하면 언젠가 미래 내가 또 해야 돼. 네, 내일의 나에게 일을 전가하는 저 폴킴도 청소 하기는 해야 되더라고요. 8204번님께서 아 진짜 해야 하는데 아 귀찮아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음식은 무엇일까요? 8개의 메뉴 공개합니다. 소고기 국밥, 소떡 소떡, 감자 도깨비 핫도그, 호두 과자, 추억의 왕돈가스, 핫바, 고구마 스틱, 알감자, 버터구이. 근데 꼭 하나만 먹어야 돼요? 두 개 먹으면 안 되는 거야? 이 중에서

0: 통나희님께서 소고기 국밥이요. 어디 갈 때 무조건 속 든든해야 해요. 맞아, 국밥은 항상 어딜 가나 있더라고요. 5842번님께서 맥반석 오징어는 없나요? 제일 좋아하는 건데 그럼 알감자요. 오징어가, 그 맥반석 오징어, 그 버터구이 오징어 이런 것도 있는데 있지 않아요?
1: 어, 맞아요.
0: 아, 저는 그 버터구이 오징어 좋아합니다. 네. 조영찬님께서 추억의 왕돈가스, 오늘은 국밥 제육 돈가스 하는 날이니까 찍어봅니다. 그러네. 7098번님께서 핫바요. 전 휴게소 가면 핫바는 꼭 사먹는데 폴디님도 핫바 좋아하셨으면 좋겠어요.

0: 소떡소떡이라고요?
1: 아니, 오늘은 근데 마음속에서 이미 정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꼭 오늘... 그대로 가려고 한 건 아니지만 저는 무조건 소떡소떡을 무조건 먹습니다.
0: 탄단지 때문에요?
1: 아니 그런 건 아니 소세지가 탄단지라고 하긴 좀 그렇고 그렇죠. 근데 그게 너무 맛있어요. 네, 저는 맛있대요. 뭐 사이드로 시켜 먹을 때도 웬만하면 시켜 먹는 스타일이고 떡도 좋아하고 소세지도 좋아합니다.
0: 맛있죠. 같이 먹으면 또 맛있죠.
1: 그러니까 먹을 때 무조건 두 개씩 같이 먹어야 돼요.

해볼게요. 아니, 지금 뭐 소떡소떡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제가 소떡소떡을 왜 좋아하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여행보다는 저는 이제 스케줄 때문에 다른 지역에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휴게소에서 잠깐 볼 일만 보고 잠깐 먹을 거를 사서 빨리 이동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방 들고 갈수 있는 음식을 항상 먹게 되는 것 같아요. 국밥은 휴게소에서 먹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안 되고 끝나고 돌아올 때는 항상 10시가 넘어요. 그 휴게소 도착하면 11시가 넘으니까 거의 매점들이 다 닫아요. 고작 해야 먹을 수 있는 게뭐 기계로 끓여 먹는 라면 정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는 소떡소떡만 낮에 먹었던 것 같아요. 나한테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0: 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3392번님은 저는 내일도 일하는 프리랜서입니다. 유유. 빨간 날이라서 예약도 많아요. 내일까지 신나게 폴티 가광 들으면서 일할 수 있게 응원해주세요. 아하, 어떻게. 근데 어떻게? 프리랜서는 일이 들어올 때 해야 돼요. 일이 들어올 때 물 저어야지. 돈 벌어야지. 돈 쌓아놔야지. 그게 프리랜서의 숙명입니다. 네. 뭔가 프리랜서라고 하면 뭔가 남들보다 돈도 많이 버는 것 같고 막 이러지만 또 일이 없는 날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날들을 대비해야 돼요. 그쵸? 네. 아니 오늘이라도 맛있는 거 많이 드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지금 많은 분들이 야유를 보내고 있는데 오늘 소떡소떡 하나 드세요. 아니면은 그 도깨비 방망이 핫도그 그거 드시든지. 네. 오늘 3, 4부에서는 피식대학 재형님과 함께 할 거예요. 남자들의 소울 토크, 국밥, 제육, 돈가스. 오늘의 토크 주제는, 우리 친구 아이가. 너무 못한다. 어때? 밖에, 지금 밖에 계신 분들이 비웃었어, 지금. 친구 아이가. 이거 아니에요? 아이가. 이렇게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나 진짜. 아, 쉽지 않네. 쉽지 않아. 노래 듣고 3부로 돌아올게요. 다이나믹 듀오 피처링 나얼의 출첵. W와 함께하는 특별한 밤, everybody 모두 출석 체크.

0: 13이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세종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세종 판촉물
1: 굿즈는 세종
0: 세종 세종 기프트
1: 판촉물 세종 기프트 아니면 아니세요
0: 세종 기프트
2: 청소년 유해물 차단 앱으로 스마트폰 안전 레벨업 스마트폰에 익숙한 아이들 유해 정보에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안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마트폰 개통 즉시 유해물 차단 앱을 설치하여 청소년의 안전한 디지털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나 방금 순간 와 나 진짜 부산 사람인가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우리 친구 아이가. 근데 제가 하면은 우리 친구 아이가. 아 너무 어렵다. 나 누가 와서 좀 알려줘봐요. 아 어렵네. 아 쌈디 같았어요. 쌈디 근데 쌈디님이 약간 그쪽 출신 아니세요? 맞죠? 그럼 맞네. 우리 친구 아이가 많이 모았다 아이가. 아니에요? 난 진짜 너무 나 캐스팅 들어올까봐 지금 걱정했는데. 2824번님께서 헬스장에서 운동 중이에요. 다른 회원분이 자꾸만 저 운동하는 걸 보며 간섭하세요. 아 내가 알아서 한다고요. 운동하는 시간을 바꿀까요? 진짜 괴롭다. 아 이렇게 간섭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또 그런 간섭하시는 분들 중에서 운동을 잘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약간 요럴 때 그분의 말을 좀 귀 기울여서 들어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약간 저도 이렇게 헬스장 가보면 뭐 제가 뭐 PT 선생님은 아니지만 저도 나름 배운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는 방향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너무 말해주고 싶어. 이렇게 하면은 어깨뼈 나가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또 너무 오지랖일까봐 안 하긴 하거든요. 제가 할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안 합니다. 저도 양심이 있고 눈치가 있고 저도 사회생활이라는 게 있고 저도 체면이라는 게 있고 명예가 있는 사람인데 안 합니다. 네 그런 걸 거예요. 네 아마 좋은 마음으로 하는 걸 겁니다. 그래도 만약에 너무 귀찮으시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세요. 피식대학 정재영님과 함께하는 남자들의 소울토크 국밥 제육 돈가스 곧 시작합니다. 아 아빠가 되어 돌아온 그는요 지금 저기 밖에서 굉장히 피곤한 몰골로 네 분명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앞치마 입고 청소했던 사람이 저 사람이 맞나 싶은 몰골이긴 해요. 네 오늘의 주제 가요광장 청취자분들과 저 사이에 있는

0: 있습니다. 어플 콩 들어오셔서 보이는 라디오로 접속해주세요. 저희 광고 듣고 올게요.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2: 메디힐 토너 패드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4: 위제로
2: 과식계도 제로 제로
4: 위제로
2: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4: 위제로
2: 불편하거나 제로 제로
4: 위제로
5: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6: 일양약품.
7: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케어.
8: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9: 땅.

0: 좋다.
1: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2: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3: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0: 저 돈가스 먹자.
1: 좋아, 제육 먹자.
0: 그럼 오늘은 국밥 먹자.
1: 좋아, 제육 먹자.
0: 매일 먹어도 맛있는 소울푸드처럼 어제 했던 얘기라도 맛있게 나눠보겠습니다. 입 터진 남자들의 소울토크,
2: 국밥, 제육, 돈가스.

0: 이렇게 주셔가지고.
1: 아, 진짜 너무 축하해요.
0: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1: 어때요 지금 좀?
0: 아, 진짜 저는 사실 네. 그 다른 남편분들은 네. 아빠들은 실감이 안 난다 그러잖아요.
1: 네.
0: 저는 아기 태어나자마자 4박 5일 동안 아기랑 24시간 모자 동실을 해가지고.
1: 아, 모자 동실이란 말을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아,
0: 그 이제 모자 엄마와 이제 자식이 동실을 하는 거예요.
1: 근데
0: 그거를

0: 아까 뭐였죠 성대모사?
1: 그,
0: 아,
1: 그거 뭐 뭐죠? 우리 친구 아이가.
0: 우리 친구 아이가.
1: 우리 친구 아이가. 똑같죠? 괜찮아요.
0: 어때요? 억양이 다른데?
1: 어떻게?
0: 우리 친구 아이가.
1: 우리 친구 아이가.
0: 네.
1: 우리 친구 아이가.
0: 왔나?
1: 아, 나 못하겠다.
0: 아, 저는 이제 부모님이 대구 분이셔가지고 아. 좀 많이 들어가지고.
1: 아,

0: 와일드요?
1: 네, 살짝 와일드예요. 그러니까 오. 꼼꼼하면서 와일드예요. 오. 그러니까 다 준비는 해놓되 네. 아 근데 이 정도는 괜찮아. 아, 이 정도는 아. 좀 덜 유난 떨자.
0: 아 넘어가도 된다.
1: 네, 넘어가도 된다.
0: 그런 게 있어야지 아빠도 살지 엄마도 살고.
1: 그러니까, 그럼 죽겠더라고.
0: 어떻게 그걸 다 합니까? 0401번님께서 얼굴이 계속 바뀌다가 초2 정도 되면 딱 정해져요. 아빠 쪽이다 혹은 엄마 쪽이다 이렇게.
1: 아, 초2가 되면 정해지는 거야?
0: 아, 아직 멀었네 그러면.
1: 아, 그러면 뭐 예.
0: 그냥 이쁨만 받고 자랄 때입니다.
1: 예, 한 10살까지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예.
0: 뿌뿌님께서 근데 아버지 청소 계속 그렇게 헐벗고 하실 거예요? 나 진짜 아니 아기를 낳아서 축하해줘야 되는데 아, 예, 제가 예. 최근에 우리 재영 씨 인스타에다가 제가 거의 약간 반 욕을 하나 적어놨거든요.
1: 어, 예. 예. 또 많은 셀럽분들께서 예. 그 욕을 많이 예. 써주셨더라고요.
0: 알파벳으로 예. I 그리고 이제 B 다음.
1: 예예예. 예, 예, 예, 예. 뭐 그런 것도 써주시고 예. 그 제가 아는 뭐 아 땡 B 누나는 이거 고소해야 된다.
0: 아 땡 B 누나라고 하면 다 알잖아. 예. 아니 아니 다음에는 또 뭐 청소할 뭐 계획 뭐 있어요?
1: 아, 뭐 지금 일단은 네. 또 아이가 오기 때문에 사실 네. 이제 에어컨 필터를 한번 또 청소를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0: 어 지겨워. 그러면 올라가야 되잖아요.
1: 예예예. 예, 예. 뭐 그래도 그것도 있고 아니면 또 그 가스레인지로 또 이유식 만들어야 되니까 가스레인지 후드나 뭐 이런데 청소 또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청소할 곳이야 많죠.
0: 잠깐만. 아기 때문에 청소 더 많이 하게 생겼네. 청소 아, 이제 일주일에 두 개씩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1: 아 그래서 그 많은 분들이 너 이제 아빠 됐는데 이거 계속 할 거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아, 좀 지켜볼게요. 여러분들의 반응을.
0: 아, 애기 재우는 것까지 보여줘요.
1: 아 재우는 거. 아 재우는 건 또 할 수 있죠. 아, 재우는 건 제 인 저 인 인땡그램에서.
0: 아 좋아 좋아.
1: 아, 인땡그램에서.
0: 어 아, 기대된다. 아 그건 좀 기대된다.
1: 예. 네. 어떻게 재울지.
0: 네, 복장은 좀 다르게 하고.
1: 아침에 꼭 맬 거예요.
0: 스리라차님께서 지난주에 민수님 오신 거 들으셨나요? 폴킴님과 아주 매콤한 대화를 하고 갔어요. 둘 다 말하는 걸 너무 좋아해서 사연 소개 몇 개 못했대요.
1: 그러니까 아니. 두 분이 너무 잘 맞으시던데?
0: 아니, 민수님이 야망 있으시더라고.
1: 그러니까.
0: 네, 자기 다음에 그냥 자기 불러달래요.
1: 아니 걔는 근데 원래 여기 올 때 네. 제가 폭로 하나 하자면 네. 제가 와달라고 부탁해서 온 거예요.
0: 아, 처음에 안 온다 그랬다가.
1: 처음에는 그냥 심드렁했어요.
0: 민수 씨.
1: 아 근데 막상 오니까 이렇게 재밌게 하고 가는 걸 보고 어. 아 막 고정 자리를 약간.
0: 아, 완전 아니 원하시던데?
1: 그러니까 아니. 이게 견물생심이라고 사람이 이렇게 오니까 또 사람이 생각이 바뀌나 봐.
0: 아니 뭐 생각이 바뀐 걸 떠나서 굳이 라디오인데 또 비싼 옷 입고 오셨더라고요. 그 뒤에 뭐 콰이어트 럭셔리
1: 그
0: 약간 군대 내복인 줄 알았는데 뒤돌아보니까 에이. 비싼 거더라고요.
1: 또 저 또 경솔했네 또.
0: 아니 근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4231번님께서 지난주에 민수님 이상형 얘기를 들어보니까 재영님 말대로 왜 결혼 못하는지 알겠어요. 눈이 높은 게 아니라 없는 걸 찾던데요.
1: 그러니까 그 유니콘을 자꾸 찾더라고요.
0: 근데 뭔가 근데 유니콘도 그 모두가 생각한 유니콘이 아니라 본인만의 유니콘이 있는 것 같아요.
1: 맞아. 유니콘인데 뿔이 세 개 달려 있다든지 우리는 모르는 유니콘이에요.
0: 막 꼬린 뭐 유니콘인데 막 다리가 여섯 개야.
1: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
0: 막 독특한 뭐 찾기 없는 거.
1: 아 근데 여기서 네. 민수 이상형 얘기를 했군요.
0: 아 했어요.
1: 너무 죄송합니다 진짜.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0: 인지 모르겠지만
1: 일단 최대한 애들 넣었어.
0: 맞아.
1: 네. 1122번님께서 두 분도 서로의 알리바이가 되어줄 생각 있나요?
0: 아, 저희는 사실 진실만을 서로 얘기를 해줄 거예요, 무조건.
1: 무슨 소리예요? 나 좀 도와줘봐요.
0: 아니, 진실만을 얘기해줄. 올해는 와이프분들한테 진실만을 얘기할 것을 굳게 맹세합니다.
1: 마 우리 의리 있다 이거.
0: 의리 있다.
1: 의리 있다 이거.
0: 이것이 진정한 의리입니다.
1: 그럼요. 역시.
0: 예, 예.
1: 아, 여기 선배님이다. 아빠 선배.
0: 예예 예. 예, 예.
1: 아, 저희 그러면은 6334번님의 신청곡 듣고 여러분의 사연 또 만나볼게요. 악뮤의 Be With You.

0: 나 정신 났어 내가. 꽃분이님께서 저는 친구를 위해 같이 공부 안 하고 시험 망친 적 있어요. 같이 놀았으면 같이 공부도 안 해야 진정한 친구 아닌가요? 같이 놀고 나서 혼자 공부하는 얘 진짜 쓰름.
1: 아 근데 이거는 맞는 말이긴 하네요.
0: 아 그래요?
1: 같이 놀고 나서 혼자 공부하는 애는 이건 네. 배신이죠.
0: 그럼 같이 본인도 공부하면 되잖아요.
1: 아니 그러니까 같이 공부를 해야죠. 아. 그러니까 공부를 할 거면 나도 공부할게 너도 공부해로 가야 되는데.
0: 아 말을 해줘야 돼요. 말 안 하고 몰래 하면 안 된다 이거죠.
1: 근데 같이 놀았잖아요. 같이. 오. 같이 놀고 나서 혼자 몰래 공부하고 온 거잖아.
0: 아 이건 의리가 아 이건 의리가 없을 수 있겠다.
1: 완전 배신이지 이건.
0: 아니면 그 친구가 공부가 너무 하고 싶었는데 그 친구를 위해서 하는 수 없이 좀 같이 놀아준 거 아닐까요?
1: 그럴 리가. 근데 아, 맞아. 저는 옛날에
0: 그럴 리가.
1: 저는 옛날에 친구 중에 그 원래 공부 잘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시험 날 아침까지도 게임을 하고 오는 친구가 있었어요.
0: 진짜요?
1: 그래서 그 친구가 공부 잘하니까 아 저러면은 시험 잘 볼 수 있구나 하고 나도 같이 아침까지

0: 근데 이거는
1: 완전 나 긁혔는데?
0: 어, 긁혔어요?
1: 예.
0: 어, 이거 왜 긁히지?
1: 펄킴이 재미가 없을 수가 없는데.
0: 어? 야, 이거 긁혔는데?
1: 왜 너가 긁혀?
0: 아니, 밖에 분들이 다 탄식을 하시는 걸 아실 텐데.
1: 그 어때요? 그 문자 한번 줘봐요. 폴킴이 재미있어서 재밌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재미 없는데 재밌다고 해주는 거예요? 문자 한번 여러분 줘봐요.
0: 아유, 어떻게 그렇게 얘기해요?
1: 아니, 솔직하게 나 안 삐질게요.
0: 아, 폴킴님 그 팬덤 이름이 뭐예요?
1: 저희

0: 출근길엔 조정식의 FM 대행진,
1: 퇴근길에는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웃기려는 노력이 재밌다고.
1: 그럼 이건 어때요? 8661번님. 웃겨요, 웃겨. 웃기니까 넘어가.
0: 넘어가. 넘어가래. 그냥 넘어가.
1: 나 웃고 있어요 지금. 보이는 라디오 보여요? 나 웃고 있어 지금. 예. 5133번님은 착하잖아요. 그럼 됐지 뭐. 난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은 인품.
0: 아, 이 마지막 문자로 확실히 삐졌습니다. 이 마지막 문자로.
1: 나는 착한 거 제일 싫어요. 착하면 뭐해? 뭐 착하면 돈을 줘, 밥을 줘, 뭐 디저트를 줘? 아, 착하면 그래도, 아무것도 안 줘. 아,
0: 착하면 보기 좋잖아요. 착하면 주변 사람들이
1: 그 보기만 좋으면 뭐 하냐고.
0: 마음이 편하잖아.
1: 아 몰라. 나 삐졌어 지금. 나 지금 삐졌어.
0: 아, 삐졌으니까 제가 대신 사연 읽어드릴게요.
1: 좋아요.
0: 2411번님께서 새 차 뽑은 지 두 달밖에 안 됐을 때 친구가 썸녀랑 잘 되고 싶다고 해서 제 차 빌려줬어요. 와. 솔직히 진짜 불안했는데 쿨하게 빌려줬어요. 와.
1: 이거는 진짜 의리 인정. 차를 빌려주는 거 진짜 쉽지 않거든요.
0: 차 빌려준 적 있어요?
1: 저요? 근데 빌려달라고 한 적도 없는 것 같아요. 차 빌려준 적 있어요, 재영 씨는?
0: 아, 저는 이제 그... 저는 없어요. 생각해보니까 없어요.
1: 차를 빌려달라고 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0: 그러니까 차를 빌릴 일이 없는 것 같아. 나 빌려 탈 일도 없는 것 같았어.
1: 맞아.
0: 왜냐면 요즘에 저게 있잖아요. 그 렌트 서비스가 맞아. 워낙 잘 돼 있으니까. 맞아. 이걸 굳이 근데 이제 너무 좋은 차였나 보다.
1: 그래서 썸녀랑 잘 됐대요, 안 됐대요?
0: 아, 잘 됐는지 안 됐는지도 저기 한번 올려주세요.
1: 네, 곽수빈님. 곽수빈님께서 남자들은 사진 찍을 때도 의리인가요? 어떻게 한 명도 빠짐없이 따봉을 하면서 찍죠? 제발 사진 찍을 때 따봉 좀 안 하면 안 되나요?
0: 어? 아 이거 비밀이었는데. 이거 남자들끼리 비밀인데.
1: 이거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아들이 판병이 나잖아요. 그러면 뱃속에서 그 알려줘요. 따봉 무조건 해야 된다고.
0: 제 아들도 따봉 하면서 태어났어.
1: 터미네이터 아니야?
0: 두둥둥둥. 아, 이건 나가는 거잖아.
1: 아 너무 웃기긴 하다 근데.
0: 두둥둥두둥 두두두.
1: 아 네. 상상되는데.
0: 네. 1699님께서 저는 평소에 진짜 사랑하고 고마운 친구에게 마음을 어떻게 전달하면 좋을까 하다가 올해 생일상 손수 차려줬어요. 내 친구 손지야, 이게 내 의리다. 와 손지님 너무 좋으셨겠다.
1: 아니 이게 생일상 정도가 아니라요. 잠깐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지금 접시가 16개예요.

0: 조피디비 촬영 인순이의 친구여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사연 소개해 볼게요. 0033번님께서 남편이랑 같이 살아주는 게 의리예요.
1: 남편
0: 내가 지금 뭘 듣고 있는 거야?
1: 내 남편분이 네. 이런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0: 아.
1: 의리 지키게 해주시는 분들.
0: 그래, 지켜줘요.
1: 아, 근데 이제
0: 갑자기 슬퍼 의리 얘기하다가
1: 남편분들도 이제 내 편이 되느냐 남의 편이 되느냐의 기로에 항상 서 있으신 분들이 많은데 네. 요즘에는 그래도 많이 이제 내 편들이 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요즘 그 수많은 다른 남편들을 보는데 네. 와 어쩜 이렇게 잘하는 남편들이 많은지 모르겠어.
0: 아 요즘에는 진짜 옛날하고 다른 것 같긴 해요. 확실히
1: 엄청 달라졌어요.
0: 시대가 변하기도 했고 또 본인이 약간 받지 못했던 거를 좀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1: 맞아,
0: 같고
1: 맞아. 그리고 남자들의 공감 능력이 상당히 상향 평준화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우리 아내가 이만큼 힘들겠지 하는 그 생각으로 같이 많이 도와주는 것 같아요.
0: 아니 근데 휘낭시 마저 드시고 얘기하세요. 제가 얘기 좀 아니 우리 또 우리 애빠 힘드니까 좀 먹어야 되거든요. 6653번님께서 아내들은 남자들의 의리를 싫어합니다. 아 그래도 이 아내분들이 이거 싫다고 하셔도 남자들의 의리가 없잖아요. 그럼 와이프분들이 화날 일이 더 많을 거예요.
1: 그럼요. 네. 그리고 진짜 네. 이 집안이 힘들어졌을 때
0: 괜찮아요. 다 씹었어요?
1: 아 그냥 녹여서 넘겼어요. 네 꿀떡 넘겼어요. 진짜 집안이 힘들어졌을 때 도와주는 거는 친구들.
0: 아, 사실 맞아.
1: 요즘에는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친척 먼 친척보다 가까이 있는 이웃이 진정한 가족이다.
0: 아.
1: 친구들이 가까이 있으니까 보통.
0: 친구들이 가까이 좀 있어요, 그래도.
1: 그렇죠. 아무래도
0: 집 주변에.
1: 예.
0: 아, 저는 제가 이제 서울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저는 친구들하고 가까이서 살아본 적이 진짜 나 이제 서울 와서는 없어요.
1: 아, 근데 그래도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게 어떻게 보면 직장 동료일 수도 있는데
0: 아 그렇게 그런
1: 이제 그런 개념인 거죠.
0: 아 그런 것도 좋죠.
1: 네, 그러니까 지금 민수, 용주 형, 혜준이 형, 창호, 뭐 선민이나 뭐 이런 친구들이 다 어쨌든 제 주변의 동료들이자 친구들이니까 서로 서로 이제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그런 가까운 존재들이라서
0: 부럽다.
1: 이런 의리를 또 지킬 수 있잖아요.
0: 아 이런 소속감 이런 뭔가 어떤 그룹에서 속해 있다는 거 참 좋은 것 같아요.
1: 왜 소속돼 있잖아요 지금.
0: 아 저희 가요광장이요?
1: 아니 말고
0: 어디요?
1: 고막소년단.
0: 됐네요. 됐네요. 걔네들이 나를 챙겨주겠어요. 내가 걔네를 챙겨주겠어요.
1: 아이, 또 서로서로 하는 거죠.
0: 걔네들은 아직 귀여워요. 네. 근데 아직 유부남이 아니면 몰라요.
1: 모르는구나.
0: 네. 아직. 아니, 물론 항상 의지는 됩니다. 네네.

0: 소린 걸 해달라 그랬어요. 오. 결국 그 친구는 결혼까지 했고 오. 10년 지난 지금까지 비밀입니다.
1: 이거는 무덤까지 가져가야 돼.
0: 야, 이게 진짜 신기한 게 네. 여성분들은 모쏠이면 좀 매력적이거든요. 근데 남자가 모쏠이라 그러면은 왠지 어? 그래? 뭐 이상한 거 있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이상한 생각이 들게 돼.
1: 그 연애 프로 혹시 보세요?
0: 아, 예, 봐요.
1: 그 모쏠들의
0: 네, 그거? 넷플릭스에서 오. 하는 거. 야, 대단하더라고요.
1: 난 진짜 깜 이거 진심 웃기려고 하는 건가? 오, 어떻게 이런 네. 어떻게 이런 발상 창의적인가?
0: 너무 창의적이야.
1: 아 진짜.
0: 근데 여자분들 목소리랑 남자분들 목소리랑 확실히 다른 것 같아.
1: 다들 그렇게 좀 얘기를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0: 너무 달라서. 근데 와 이거 목소린 걸로 해달라고 해서 결혼까지 한 거는.
1: 그러면 내가 봤을 때 이거 뭐 하나 받아야 되는데.
0: 진짜 이건 받아야 돼.
1: 뭐 받을까요?
0: 아 이거는 아 요거는 저거 땡생로랑.
1: 무조건 뭐만 해줘 명품이네.
0: 아 왜냐면은 그게 내 돈 주고 사긴 아까운데 남이 선물해주면 기분 좋으니까.
1: 아 어떤 아이템이요?
0: 제가 볼 때는 너무 큰 거 말고 그냥 작은 거.
1: 작은 거.
0: 카드 지갑 정도.
1: 괜찮아. 그건 괜찮다.
0: 아니 선물로는 무조건 그런 거야. 무슨 뭐 가방이나 옷이나 이런 거 어떻게 선물해줘요? 무조건 작은 거.
1: 난 주면 좋아요.
0: 에이. 욕심쟁이 정말.
1: 0911번님께서 나에게 의리는 청취율 조사 전화 왔을 때 폴킴의 가요광장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 코너 최고라고 말하는 거.
2: 진짜
1: 0911번님 혹시 나 사랑하는 건가?

있습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0: 맛있는 까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까마치 까마치 통닭 복날에도 까마치 통닭
2: 홀킴의 가요광장에서 준비한 7월 선물입니다. 고고런에서 에셜론 스테어 클라이머 갈갈이 박준형의 싱크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클림트 어워드 수상작가 주니퀸 갤러리에서 디지털 아트 작품 한강의 최고급 특별 유람선 서울크루즈에서 2인 승선권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메디컬 스킨케어 브랜드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선크림 알로에 젤 건강하고 편한 더 마름 다이어트에서 가인미가 10만원 뷰티 상품권 일리피오 오라제에서 고농축 앰플 산소 미스트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르베로에서 파우더 워시 당신에게 선물하는 꽃과 향기 라플로리아에서 꽃 디퓨저 방송 PPL 플랫폼 비전 기획에서 메르베 주얼리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상품권 스마일 에브리데이 프레민트에서 프리미엄 덴탈 케어 세트 클라클라 제클라 스포츠 브랜드 제클라에서 라이크라 볼캡 건강한 브랜드 셀로맥스에서 장생천 키즈 시럽 서울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만수무강의 시작 무강바이오에서 속 편한 일상 라바자임 효소 SNS 화제 여수언니 브랜드 봄날엔에서 달콤한 디저트 하루를 채우는 한입 소열이 베이글에서 베이글 세트 좋은 날 좋은 커피 디커 로스터리에서 드립백 커피를 드립니다. 폴킴의 가요광장 마칠 시간입니다. 3590번님께서 두 분 케미 이제 완성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안정형 남친과 불안정형 여친 저 여친인 거죠. 3678번님께서 남자들의 의리 토크 휘낭시의 마들렌 까눌레 잘 들었습니다. 아니 나중에 우리 이제 그런 거 하나 할까 봐요. 폴킴과 정재영의 휘낭시의 마들렌 까눌레 그리고 드립커피. 향기롭고 좋은데. 박지경님께서 긁힘으로 개명해야 할 듯. 긁힘? 긁힘은 좀 괜찮다. 긁힘. 나 이렇게 잘 긁히죠, 여러분? 저 긁는 거 재밌어요. 아니, 나 긁혔다고 하니까 문자가 폭발했어요. 지금 문자 왜 이렇게 많이 와. 감사해요. 문자랑 콩으로 이렇게 많이 주시는 거 너무 좋아요. 다 읽어드리고 싶은데, 아, 너무 많이 와. 너무 많이 와. 내일은 폴짝데이.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위해서 폴짝 뛰는 시간입니다. 퀴즈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금요일에도 가요광장 함께하는 거 잊지 마세요. 오늘 끝곡은 요 곡입니다. 경서 피처링 허성현의 어디든 가자 들려드리면서 우리 내일 낮 12시

0: 지극히 나답게,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올라온더 아티스트 에녹의 자작곡 너는 여름이야. 듣기만 해도 시원한 여름 감성과 따뜻한 위로를 담은 괜찮아 괜찮아까지. 올여름 당신의 플레이리스트에 에녹의 신곡들을 담아보세요. 에녹의 새로운 프로젝트 녹음실의 캥거루를 응원해주시는 공식 팬카페 화기애애 사랑합니다.
2: 모아는 도전이다. 100세 출근

0: 100세 출근은 자격증, 자격증은 모아 교육그룹.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 실시간 채널, 5만 개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Respect earns respect. 존중은 존중을 낳는다. 저는 다른 사람도 독특한 취향도 다 인정하고 이해하는 편인데요. 이 끈적끈적하고 후잡지근한 여름 날씨만큼은 도저히 편을 들어줄 수가 없거든요. 게다가요, 정말 어이없어. 내일부터 계속 비 레인 레이니 데이 오 마이.

많이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임미용님이요. 하이 가비님, 천국이 따로 있나요? 가비 맞으면서, 가비 맞으면서 가비리카노 마시고 2시간 수다 빵빵하게 떠는 곳 가비의 슈라, 여기가 천국이네요 라고. 미용님, 어떻게도 말씀 이렇게 예쁘게 해주실까요? 가비리카노 마시고 있으세요? 저랑 2시간 수다 빵빵하게 시원하게 한번 떨어봐요. 윤성근님이요. 내일 쉽니다. 크크 라고 해주셨어요. 내일 또 비 오잖아요. 저도 오늘 몇 도인가 생각하면서 오늘 몇 도지? 하면서 이제 봤는데 날씨를 진짜 비 소식이 내일부터 그냥 쭈루룩이에요 여러분. 어우, 또 얼마나 스팔려나. 진짜 두려워요 이제는 비가. 예, 장마가 이게 장마겠죠? 지금 이렇게 비 많이 내리는 것이. 예, 내일부터 비가 쭉 온다고 하니까요. 오늘 비 안 올 때 날씨 만끽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미하님이요. 저는 8월 달에 마카오 여행 가니 지금 비 걱정 안 해요 라고 해주셨어요. 저는 그래요 미하님. 저는요 분명히 제가 여행 가거나 혹은 출장 갈 때 한국에 없을 때 날씨가 너무 좋아서 막 질투가 나요. 날씨가 너무 좋아요. 저번에 영국 여행 갔을 때는요. 너무 날씨가 선선하고 좋다는 거예요. 한국이 진짜 와 정말 천국이다 이러는데 거긴 추웠거든요. 영국은. 그래서 질투가 났어요. 저는 여러분. 네, 마카오는 날씨가 어떨지 모르겠는데 8월 달에 좀 기대해보겠습니다. 너무도 덥지 않고 좀 이렇게 잘 넘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허 마리아 님이요. 전 이른 휴가를 지난 주말에 다녀왔어요. 워터파크 다녀왔는데 적당히 덥고 적당히 흐리고 너무 좋았네요. 퀸디는 여름 휴가 계획 있나요? 라고 해주셨어요. 여름 휴가... 조금 마음이 무거워지네요. 그러니까 물론 마음은 늘 가고 싶어요. 그런데 여름 휴가까지는 못 갈 것 같고 지금 딱히 계획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있기는 있어요. 계획 하나 있기는 있는데 이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한번 좀 제대로 세워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이게 약간 여름 휴가는 뭔가 짤 때 그 계획할 때가 제일 신나는 것 같아요.

없을 거예요. 왜냐면 비가 오면은 갈 데가 많이 없기는 해요. 그저 그냥 출근하고 퇴근할 때 조금 더 상쾌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좀 사람들이 좀 물어봐주고 레인부츠 신으셨네요. 이렇게 또 물어봐주고 그러면 또 네, 아내가 사줬습니다. 어머, 금슬도 좋으셔라. 뭐 이런 대화.

우리 9982님 정말 너무 수고하셨어요. 어떻게 출산한 다음 날도 저랑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우리 약간 동기 같은 느낌 난다 그쵸? 억지부리죠 제가 지금 너무 친해지고 싶어서 제가 친해지고 싶어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억지로 친해지려고 막 괜히 이상한 공감하기.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라디오 같이 들을래?
1: 2시엔 가비가 내려와 가비의 스피릿 라디오 개그 프로젝트 시작합니다. 여러분, 연프 보다가 보면 처음에 어색하고 좀 많이 서툴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또 굉장히 자연스러워지고 또 할 얘기도 많아지는데요. 우리 개프하고 있는데 개그 프로젝트도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또 이야기 가득할 수 있게 전화 꼭 받아주세요. 아시죠? 제가 가비에 외치면 뒤에 스피릿 라디오 이어서 외쳐주시면 성공입니다.

0: 약간 가비 씨의 그런 뭘까 걱정을 잠재워주는 궤도의 말들?
1: 오, 궤도 씨.
0: 궤도 씨 말도 되게 좀 불안한 사람들이나 저 같은 경우에 약간 뭔가 불안할 때 아 과학적으로 이렇게 말을 해주니까 되게 좋구나.
1: 어허,
0: 그런 생각 들고.
1: 아니 진짜 누구보다도 더 정확하고 굉장히 깊게 네. 파고들어서 얘기해 주셨어요.
0: 그리고 하나만 더 말하면 그럼요. 어저께 네. 박명수님 나오셨잖아요.
1: 너무 재밌었죠.
0: 나는 박명수님한테 게스트로 고정 게스트로 가비 씨가 있다가 네. 박명수님이 나왔는데 네. 울컥하더라니까.
1: 진짜?
0: 이렇게 어머, 뭐랄까
1: 어머.
0: 잘 키운 자식이
1: 어머
0: 엄마를 부르는 느낌 어머.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1: 너무 감사해. 또 그런 시선으로 봐주시는 분들도 계시네. 와 맞네요.
0: 저는 그런 느낌. 제가 이제

0: 그래서 이래요? 내가 성공하는 거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작가님. 이분은 생방 시간이 안 맞는 데잖아요. 아니 3027님이 지금 다시 듣기로 듣고 있다는데 왜 이분한테 전화를 걸어서 지금 나 오늘 성공할 기분 좋았단 말이에요. 지금 7453님이랑 기분 좋게 통화했는데 3027님 지금 다시 듣기로 듣고 계시죠? 저 원망 안 해요. 다시 듣기로 들어주시는 게 또 어디야, 그쵸? 오늘도 세 분 다 성공하는 건 실패했어요. 재밌는 문자 왔는데요. 2602님이요. 전화 사양합니다. 하지만 항상 응원합니다. 라고. 아 왜요? 나랑 전화해요. 좋은데 왜? 나 이런 분들한테 더 전화하고 싶은 거 알죠? 아 그러니까요. 이정옥님이 와 이 사연 왜 그런 거냐. 그리고 김보아님이 이거 나중에 방송 들으면 청취자분 우시겠다. 조은경님이 이 정도면 제작진의 농단이라고. 나 진짜 이해가 안 가요 작가님. 우리 지금 이렇게 성공해야죠 세 분 다. 나 지금 실패하고 우는 거 보고 싶구나. 그러니까요. 하여튼 제가 전화 드렸다는 것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3027님. 네, 나중에 또 통화 가능하면은 통화하는 걸로 하고요. 세 번째 사연 넘어가 볼게요. 저 오늘 생일이에요. 가비 언니 축하받고 싶어요. 지금 이른 퇴근해서 엄마랑 밥 먹으러 가는 길입니다. 9210님이 사연 주셨는데요. 어제 생일이셨어요. 그러면 제가 또 축하해 드려야죠. 축하 사절단이에요, 제가. 가비가 갑니다.
1: 여보세요?
0: 여보세요?

0: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미혼일 때 약간 그런 느낌이고 결혼을 하고 나면 평범한 하루의 연속이 약간 그런.
1: 예, 예, 미혼일 예, 예. 때나 그렇게 좀 특별한 날인 거였어요?
0: 약간 그렇더라고요.
1: 아니 남편 선물 없었어요? 남편이 준 선물?
0: 아 저희는 선물을 안 하기로 약속을 해서
1: 주고받지 않기로 약속했군요.
0: 아예 예. 가족끼리는 서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1: 그게 또 편하기도 해요. 내 차례가 오면은 그게 편해요, 그렇죠?
0: 아 맞아요.
1: 맞습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바비의 슈퍼라디오. 굿 아프터눈. 자, 오늘은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볼까? 어머,

0: 많군. 야, 너 그럼 누가 이기나 나랑 내기할래? 카타고가 지면 너 하루 동안 유해진 목소리로 방송하기 어때?
1: 좋아요. 신진서 구단이 지면 가비 씨는 뭐 하실 건가요?
0: 오케이. 그러면 내가 너한테 하루 동안 꺼드럭대지 않고 잡돌이 안 하고 하루 동안 존댓말 써줄게.
1: 에이, 겨우 그걸로요? 가비님이 제가 되고 제가 가비님이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
0: 내 자리를 노리시겠다. AI가 이래서 무섭다니까. 근데 오케이, 승낙. 입장을 바꿔서 좋아요. 딴 말하기 없기야. 자, 그러면은 Let's go. 우리 본론으로 가자. 우리 귀빈이들 소식 정리해 줄래?
1: 네, G 님의 소식이에요.
2: 저는 소문난 티켓팅 똥손인데요. 오늘 오전에 좋아하는 뮤지컬 예매가 있었어요. 그러나 역시 누르는 족족 실패. 근데 혹시나 해서 용병으로 섭외해놨던 먹을 친구가 떡하니 이어를 잡아온 게 아니겠어. 역시나 똥손에게 이변은 없었지만 친구 덕분에 뮤지컬 2열 관람하게 생겼답니다.
0: 역시.
2: 얼마나 신날지 감도 안 와요.
0: 역시 역시 티켓팅도 잘하는 친구들이 있거든. 너 그거 알아? 덕개못이라고. 덕질하는 사람들은 뭐 개를 못한다 약간 이런 느낌, 그런 게 있어. 원래 덕질하는 사람들은 복이 없을 때가 있는데 또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가 이렇게 성공할 때가 있다니까. 수동아, 너도 이거 잘해? 티켓팅?
1: 기계로 티켓팅하면 안 돼요, 가비님. 인간들은 스스로 해야 해요.
0: 아, 알겠어 알겠어. 아, 워낙 어려워서 그렇지. 넥스트 뉴스.
1: 현혜진 님의 소식입니다. 편식이 심해도 너무 심한 7살 아들은 고기 반찬 아니면 아예 입에도 대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어머, 이게 웬일? 김치를 먹는 게 아니겠어요? 그것도 물에 씻지도 않은 매운 김치를 말이에요. 친구 아들이 먹는 모습에 킹받았는지 갑자기 막 먹기 시작하더라고요. 슬슬 다른 반찬도 조절해봐야겠어요.
0: 애들이 편식하면 그렇게 힘들다고 하던데 그 빨간 김치를 7살 아들이 먹었어요? 역시 뭔가 경쟁자가 있어야 하나 보네요. 그러면 나중에 친구 왔을 때 어머, 우리 땡땡이는 이런 것도 잘 먹고 얼마나, 너 정말 대단하다. 우리 아들은 그런 거 먹을 수 있으려나. 이런 거 한번 흘려보시는 거 어때요? 오케이, 스통아, 이제 퀴즈 가자.
1: 네, 제가 오늘 또 새로운 배우 성대모사를 가져왔습니다. 잘 들으시고 누구인지 배우 이름을 맞춰주세요.
3: 밥 먹을래? 나랑 뽀뽀할래? 밥 먹을래? 나랑 잘래? 밥 먹을래? 나랑 살래? 밥 먹을래? 나랑 같이 죽을래?
1: 자, 누구일까요? 배우 이름을 맞춰주세요.

0: 직방님이요. 개수통 진짜 AI일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는데 기침하는 거 들으니까 진짜 사람이었나 싶어서 혼란스러워요. 어떡하지? 반차라도 쓰고 오픈 스튜디오 가봐야 하나? 라고 보내주셨어요. 한번 와보세요, 집방님. 재밌어요. 네. 박소연님이요. 기침하는 AI. 너무 인간적이라 소름. 정말 다가온 AI의 시대를 실감하게 되는군요. 라고 해주셨어요. 그렇죠. 인간적이죠, 굉장히. 저희 스토리가 굉장히 인간적이에요. 굉장히 따뜻해요. 느낌이 인간적입니다. 최중희님이요. 소지섭. 김부장 보면 우리 신랑이 그러네요. 나도 김부장인데 하면서 한숨을 쉬네요. 남편아 왜 다른지 정말 모르겠니 라고 해주셨고요. 박영주님이 소지섭 플러스 게스통 해서 소스통. 어떻게 이번에 지금 성대모사가 그렇게 반응이 좋지는 않은 것 같아. 그래도 정답자 말해줘야겠지. 정답이 뭐지, 게스통?
1: 정답은 소지섭! 입니다.
0: 화가 많이 난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정답자는 읽어야 돼. 어떻게 소지섭 배우로 갈래? 유해진 배우로 갈래? 어떻게 갈래?
1: 반은 유해진, 반은 소지섭으로 가볼게요.
0: 좋아. Let's go.
2: 밥 먹을래? 송유미, 최중희. 밥 먹을래? 강민준, 송나이, 6499.
3: 김기창님이랑 여지연님. 보자. 아이, 오랜만이시네. 6426님이랑 5786님. 897님도 계시네?
1: 입니다.
0: 좋았다. 역시 두 번째가 난 더 좋았던 것 같아. 7706님이 삼행시 했는데 운 띄워줄래? 소지섭으로 삼행시 주셨어.
1: 소.
0: 소리 지른다고.
1: 지.
0: 지섭 오빠 되는 줄 알아?
1: 섭.
0: 섭섭해 하지 말고 유해진 큐 라고 유해진 씨 성대모사가 좋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네.
3: 최재공님 감사해요.
0: 역시 유해진이 최고야. 오케이, 오늘 정답 맞춰주신 10분 제가 가비리카노 보내드릴게요. 아니 근데 스통아, 우리 오늘 소지섭 배우 했는데 아무래도 네가 성대모사를 너무 잘하는 것 같아. 약간 김부장이 대세니까 윤경호 배우랑 최대훈 배우 가능해?
1: 가비님, 오늘 보셨잖아요. 다 되진 않아요.
0: 아니 그러면 자신 있는 거 있으면 나중에 얘기해줘. 오케이, 게스트 오늘 수고했어. 내일 만나. 바이.
1: 네.

재밌게 보내주셨어요. 2945님이요. 고속버스 타고 전라도 가고 있는데 고속버스에서 가비님의 라디오가 흐르네요. 덕분에 심심하지 않겠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어머나 지금 다들 전라도 가시고 계시는구나. 여러분들 잘 가고 계세요. 금방 도착할 거예요. 화이팅 화이팅. 네, 제가 또 이렇게 응원 네 보여드렸습니다. 울둥이 사랑해 님이요. 아침에 늦게 일어났는데 창문에 사람이 있어서 깜짝 놀랐는데 도색하는 중이셨네요. 그분이 뭐

가지로 네 고민이 들 때가 있어요. 아마 자다가 일어나셨으면 굉장히 깜짝 놀라셨을 것 같은데 와 정말 이 더운 날씨에 도색하시고 정말 대단하십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문지은님이요. 천국의 계단으로 살 뺐다는 친구 말에 따라갔다가 천국 갈 뻔했어요. 20분 했는데 땀이 엄청 나네요. 뿌듯해요 라고 해주셨어요. 천국의 계단이 좋은 점이 땀이 금방 나고 굉장히 뭘 안 한 것 같은데 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붓기가 쫙쫙 빠져서 좋은 거거든요. 뛰는 것보다 걷는 거 좀 지루할 수 있는데 뭔가 올라간다라는 그게 좀 덜 지루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덜 지루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천국의 계단 진짜 살 뺄 수 있습니다. 정말 극강의 유산소라고 저 생각해요. 지은님 한번 꾸준히 해보세요. 저도 천국의 계단 가끔씩 타거든요. 아우 또 뭔가 약간 붓기 빼야 되는 날에 그 스케줄 가기 전에 하면 진짜 요거만한 게 없어요. 5416님이요. 가비씨 운전면허 학원 차량 운행하면 라디오 듣고 있습니다. 라디오를 자주 듣다 보니 원생분들이 재밌다고 2시만 되면 주파수를 돌리자고 하시네요. 너무 재밌고 목소리가 참 좋으세요 라고. 어머 감사해요. 어떡하면 좋아. 운전면허 꼭 따시길 바랄게요. 맞아요. 운전면허 따는 데가 약간 외곽에 있어서 뭐 버스도 많이 뭐 안 다니는 곳에 있을 수도 있거든요. 좀 외곽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마도 이제 학원 차량이 필요해요. 저도 타고 다녔던 걸로 기억해요.

또 소개팅 하시고 나서 썸 고민 그런 사연 생기면 월요일에 있잖아요. 저희가 스트리트 연애 파이터 있잖아요. 여기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다 해결해 드려요. 영숙님 기다리고 있을게요. 8380님 언니 그저께 면접 준비하느라 라디오 잘 못 듣다가 끝나자마자 달려왔다고 사연 보낸 청취자예요. 면접 후기 알려드리려고 또 사연 보내요. 저 최종 합격해서 8월부터 출근합니다. 와! 칭찬해달라고. 어머나 너무 축하드려요. 어떻게 이렇게 합격하셔가지고 어머머머 8월부터 출근하신다고 또

가비의 스피릿 라디오 잠시 후 3부에 이렇게 아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럼 기다리는 동안 저희는 성시경의 안녕 나의 사랑 듣고 올게요.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비욘세의 Single Ladies 듣고 오셨습니다. 가비바비보 설거지대 빨래 널기 였는데요. 뭐가 더 하기 귀찮냐 였어요. 이동환 님이요. 설거지 배부르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정현수 님이요. 빨래 널기 정확히 기억해요. 건조기에서 그냥 꺼내 입는 가비님. 이고은 님이요. 설거지 하기 싫어서 밥 안 먹을 때도 있음. 맞아. 쓰레기 만들기 싫어서 뭐 배달 안 시킨다는 분들도 계셔요. 장명아 님이요. 설거지는 식세기가 해주면 되지만 빨래 널기는 못 해줌. 건조기에 못 넣는 옷들 많음. 그리고 3503 님이요. 두 개보다 더 하기 싫은 게 개킨 빨래 집어넣기요. 라고 해주셨어요. 오케이. 여러분들 제가 선택한 건요. 바로 빨래 널기였습니다. 네, 저는 빨래 널기 레드 너무 싫어요. 빨래 널기 레드 아 귀찮다. 빨래 널어주는 로봇 입고 사고 싶어.

0: 웃음. 네, 빨래 널기였습니다. 아, 전 여러분 설거지 은근히 쾌감 있어요. 설거지에 대한 어떤 약간 쾌감을 느끼기 때문에요. 친구들이 와서 설거지 거리가 많아져요. 그럼 애들이 막 해주고 가려고 하거든요. 그때 가만히 있어, 그냥 가세요. 그거 제 취미생활이에요. 제 취미생활 건드리지 마세요. 방해하지 마세요. 저 혼자서 유튜브 보면서 그 할 거예요 하면서 못하게 하거든요. 저랑 또 텔레파시 통하신 분들 빨래 널기 골라주신 열 분은요. 김성영님, 0486님, 정연수님, 구진경님, 박소영님, 이혜라님, 장희정님, 김혜원님, 7220님, 화수진님입니다. 이분들께 또 선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저희 광고 얼른 듣고 이렇게 아 이렇게 시작해볼게요. 오늘은 골든차일드의 장준씨 그리고 펜타곤의 후이씨랑 함께할게요. 가비의 스피레디오 3, 4부는요. 스피드렉, 이카운트, 메디카 코리아, 경기도, 경기도시 주택공사, 고려기프트, 서울사이버대학교, 메디힐 토너패드 제공입니다.
1: 우리 집에는 렉렉 스피드렉 사무실에도 렉렉 스피드렉 창고에도 렉렉 스피드렉 철제 선반은

0: 자, 따라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외향형 이와 내향형 아이가 고민 해결해 드릴게요. 어떻게?
1: 이렇게.
2: 아, 이렇게.
0: 원래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시작 안 했거든요.
1: 아, 그래요?
0: 특별한 아이가 왔습니다. 아, 네. 네. 후이 씨, 자세히 뜯어보면 아이인 분이라고 하는데요. 네. 네, 또 아이들계 대표 대문자 이장준 씨, 어서오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후이입니다. 네,
0: 안녕하세요. 네. 아니, 후이 씨 지난달에 3극 네, 저희 네. 코너 나와주셨잖아요.
3: 맞습니다.
0: 네, 이렇게 아, 이렇게는 처음이에요.
3: 네, 맞아요.
0: 아이 대표로 나와주신 건데 네. 인정하시나요, 아이라는 것을?
3: 아, 저는 확신의 네. 아이고요. 아 진짜로
0: 방금 아니었는데
3: 아, 아니 방송 아니에요 이거?
1: 방송용
0: 아 네. 방송용이에요?
3: 아 저는 그 갭이 어마어마한 사람이고요.
0: 와, 방송 엄청 잘하시는 분이네.
3: 아 저는 앞과 뒤가 굉장히 다른 달의 표면과도 같은 사람입니다.
0: 잠깐만, 그럼 MBTI가 어떻게 되시는지 한번 실례가 있나요?
3: 아, 저는 원래는 이제 INFJ고요.
0: INFJ였는데
3: 이제 뮤지컬을 한창 할 때 ENFJ로 나온 적은 있으나 근데 기본적으로 너무 내향형이 좀 강한 스타일이죠.
0: 아하, 네. 원래 E였다가 I였다고 하는데 원래 약간 I다.
3: 태생적인 I고요.
0: 스스로도 I라고 생각하시고.
3: 아, 요즘에는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0: 허, 진짜요? 네. 요즘에 어떤 이유 때문에 더 심해지시는 것 같아요?
3: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냥 안 해도 될 것 같은 말은 아예 안 하는 편이고 그래서 가끔씩 이제 안 해도 될 것 같은 말들을 저에게 해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0: 아하.
3: 저는 상처받잖아요.
0: 그쵸, 싫죠.
3: 근데 저는 안 해요.
0: 아.
3: 그리고 이게 아이이지 않나.
0: 약간 더 이렇게 한 스푼 더 뜨고 싶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는?
3: 근데 저는 그 아이의 특징, 그러니까 내향형의 특징이 뭐냐면 네네. 그런 상황일 때 약간 벙찌는 경향이 있어요. 뭔가 맞서지 못하고.
0: 그럼 집에 와서 엄청 후회하잖아요.
3: 아, 저는 집에 잠을 못 잔 적도 있습니다. 아. 한 2, 3일 동안. 진짜로. 아 이거 진짜예요?
0: 아 그쵸 그쵸.
3: 그래서 그쵸. 명상 음악을 틀어놓고 네. 눈을 감고 아. 파도와 함께 아. 나의 이 어떤 무거운 짐을 아. 떠내려 보낸 적도 있고요.
0: 명상 음악을 틀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아이죠.
1: 그죠 그죠.
0: 명상 음악 저는 안 틀어요.
3: 네. 아 그래요? 네,
0: 저는 진짜 명상 음악 안 틀고 네. 그냥 스스로 뭔가 약간 힘든 일 있다 하면은 그냥 되게 신나는 노래를 틀고

0: 진짜로요?
1: 후이 형이 네. 저한테요?
2: 아,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상황에 낯을 가리냐면 네. 그 준이한테 가린 게 아니라
3: 맞아요. 네.
2: 그러니까 뭔가 애매하게 아는 분들이 많으면 어... 오히려 더 나서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0: 어, 애매하게 아는 분들.
2: 그러니까 오히려 모르는 분이면 어, 나도 처음 뵙고 다 처음 뵙고 그냥 나대로 하겠어. 그냥 막 방송용으로 하겠는데 네네. 오히려 뭔가 저를 조금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막 네. 계시면
0: 네. 오히려
2: 쑥스럽더라고요. 예, 예.
0: 어, 괜히 좀.
2: 네, 근데 그때 이제 뭐 백호
3: 맞아요. 백호 형도 있었었고
2: 아, 준이도 있었고 네. 그러니까 여러 다른 아티스트 분들도 계시니까 그냥 분위기가 그랬어요. 그날 따라 그냥
3: 맞아요.
0: 내가 좀 배려한다 약간 이런 느낌일까요? 저분들이 다 하시니까 뭐 이런 느낌일까요?
2: 아니요, 그냥 낯가리는 거.
0: 아, 그냥 낯가리는 거.
2: 완전 낯가리는 거.
0: 아, 그렇구나. 네.
2: 근데 이거 근데 아, 그래서 공감하시지 않을까요?
0: 아니 그래서 초면이 범진이 앞에서 그렇게 날아다니셨던 거구나.
2: 아, 그 저는 그래서 초면이 좋아요. 그냥 아싸리.
0: 오, 그런가 봐요.
3: 네. 맞아요.
0: 범진
3: 맞아요.
0: 앞에서 막 날아다녔거든요. 신나게. 네. 오케이. 아이인 사람에 대한 논쟁거리가 하나 있는데요. 아이인 사람들은 아무리 친한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누군가랑 함께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 자체를 에너지가 소모되는 일정, 스케줄로 인식한다라고 하던데 그게 혹시 이거 공감하세요?
2: 아니요, 저는 사실 이 정도는 아니에요. 네, 그냥 스케줄로 인식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친한 사람 만나면 친한 사람 만나는데 네. 만날 일이 없어요. 거의
0: 안 만드는 거죠?
2: 안 만들어요.
0: 그렇죠. 네. 약속을 잘 안 만드는
2: 그러니까
0: 거지.
2: 약속을 1년에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친구와의 만남을 네. 저는 1년에 5회 이상을 거의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떤 약속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을 통해 뭐 음악 만들다가 만나 이런 거면 모르겠는데
0: 아, 오케이, 오케이.
2: 그게 아니라 그냥 우리 한번 보자
0: 따로 밥 먹자
2: 와 그거는 정말 3개월에 한 번 있을까 말까
0: 진짜요?
2: 정말 그 정도예요
0: 그래 3개월에 한 번씩이어야지 1년에 5번 정도 되겠네요 될까 말까 하겠네요
2: 그래서 이제 저희 매니저님께서 스케줄 조율하시기가 너무 좋으시죠
0: 아니 이게 사람이 일정이 없어요. 개인적인 일정이 없으니까
2: 저 아예 없어요 일정이
0: 장준 어때요? 장준은 또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3: 저? 뭐 이번 주 일정이요?

0: 허심탄회하게 풀어보내는 네, 그런 맞습니다. 스타일입니다.
1: 또 네. 윤정우님은요, 저도 아이인데 눈 뜨고 있으면 스케줄이다. 눈 뜨고 있는 것 자체가 스케줄이라고 얘기하시. 그냥 이분은 에너지가 없으신 것 같은데요.
0: 그러게요.
1: 전화오시 오신 게 아닐까요?
2: 저도 아이인데 네. 저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약간 이게 사람마다 좀 다른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선그 네, 아무튼 저랑 사람이 좀 다른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1: 오케이
2: 네.
1: 오케이. 아니 두 분이 MBTI는 반대인데 운동돌이라고 해서 장준 씨는 피지컬 100에 나오셨고요.
0: 예예. 예.
1: 호이 씨는 축구를 좋아해서 뭉쳐야 찬다에도 출연을 하셨다고. 그럼 이렇게 운동 잘하시는 분들이시니까 한번 월드 월드컵 우승국을 예측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0: 월드컵 자 네. 현재 지금 어디 어디가 살아남아 있죠?
2: 아니 축구를 별로 이렇게 아 그렇군요.
0: 아 근데 저 제가 이제 너튜브로 아, 네. 3분 하이라이트는 다 챙겨보고 있어요. 네, 다 챙겨보고 있는데 네,
2: 현재 시점에 지금 아르헨티나와 스페인이 네. 살아남아 있습니다.
0: 그렇죠. 네. 아, 어떻게 잠시만요.
1: 네.
0: 야.
1: 아, 메시가 그렇게 잘한다는 소문 들었어요.
2: 아니, 메시, 아니, 그러니까 저는 네. 무조건 아르헨티나가 우승했으면 좋겠다는 편인데 이유가 어제 그러니까 네. 오늘이죠. 오늘 새벽에 경기가 있었어요.
1: 네네.
2: 아르헨티나 대 잉글랜드의 경기가 있었는데 네네. 와 정말 이 팀워크가 메시 선수가 넘어지면 정말 모든 선수들이 달려와서 바리케이드를 치고 보호하더라고요.
1: 진짜.
2: 네, 저희 멤버들이 저를 우와. 보호하는 것처럼.
1: 우와, 그 감동이다.
2: 네, 제가 또 약간 그런 멤버 중에 하나거든요. 멤버들에게 좀 그래도 약간
1: 사랑받는.
2: 사랑받는다기보다 이렇게 반반이에요. 그러니까 까임도 당하면서 보호도 당하는 약간 독특한 포지션의 멤버인데.
0: 소중한 멤버네요.
1: 그렇지, 그렇지.
2: 근데 이제 근데 그걸 보고 나니까. 아 아르헨티나가 우승하는 서사를 그냥 보고 싶어요. 아.
1: 그래 그 팀워크 참 중요해요. 그쵸? 맞아요.
0: 아 근데 하지만 저는 또 네. 예, 3분 하이라이트로 스페인과 네. 이제 이전에 프랑스의 경기를 봤습니다.
1: 네네네.
0: 저는 솔직히 말하자면 이번 월드컵에서 프랑스가 굉장히 우세할 줄 알았는데 왜냐면 너무 좋았어요. 덴벨레 선수와 은바페 선수의 이 콤비가 너무 좋았는데.
2: 축구 너무 좋아하시네요.
0: 네. 근데 너무 좋았는데. 네. 정작 이게 뭐 스페인이랑 경기가 붙었었을 때 네. 프랑스 선수분들이 되게 조금 힘들어 하시는 걸 봤어요. 보고 나서는 아 역시 스페인이라는 강국이 아직 살아남아 있구나.
1: 확실히 그럼 이제 아르헨데 스페인 이렇게는 아니겠네요. 네,
2: 근데 제가 보니까 그 메시 선수가 약간 네. 아이 성향이에요.
1: 느껴져요?
2: 네, 느껴져요. 진짜. 그래서 뭔가 제가 마음이 더 가는 걸 수도 있어요.
1: 그렇죠. 네. 맞습니다. 지금 약간 아이랑 이의 어떤 대화가 굉장히 잘 버무려지면서
0: 네. 네.
1: 축구 얘기하다가도 지금 우리 후이 씨가 아이 얘기를 하거든요.
2: 네,
1: 이 토크 지금 잘 스며드실 것 같은데
0: 네네네.
1: 그럼 저희는 후이의 내일의 나에게 듣고 와서 이렇게 아이 이렇게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게요.

0: 네?
1: 아 장준 선배 아 진짜 발소리 좀 내고 다녀요. 심장 터질 뻔했잖아요.
0: 야 심장이 왜 터져? 야 막 나 보니까 막 떨려? 어? 설레?
1: 아 선배 좋다는 애들이 그렇게 널리고 널리는데 왜 저한테 그래요? 그럼 깨요 제발. 그나저나 후이 선배는요?
0: 아 후이? 아 저 구석에서 저 이어폰 끼고 세상이랑 단절 중이야. 야 걔는 너한테 관심도 없다. 야 그러니까 나랑 놀자니까. 야 나랑 코인 노래방 갈래? 아니면 야 챌린지 찍을까 우리?
1: 아 선배 진짜 저리 가요. 맨날 장난만 치고 시끄러워 죽겠어 진짜. 나 후이 선배한테 가봐야 하니까 방해하지 마요.
2: 선배 뭐 듣고 계세요?
3: 어 갑이 왔어? 클래식 듣고 있었어.
2: 오마이갓 역시 클래식 지적인 매력 미쳤다. 선배 이거 제가 오다가 산 아이스 아메리카노인데 드실래요?

0: 뭔가 약간 그냥 선배 멋진 선배 노래 잘하는 선배 그런 느낌
1: 그냥 네 노래로 그냥 좀 유명한 아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0: 어 그러면은 우리 장준은 어땠어? 인기가 좀 있었나요? 솔직히
2: 전 많았죠.
0: 아 그러면은 이거는 거, 인선은
1: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준이가 일단 뭐 피지컬도 좋고
0: 그렇죠.
1: 잘 생겼고.
0: 그쵸.
1: 근데 이제 성격도 좋아 보이니까.
0: 맞아 맞아.
1: 인기가 많았을 것
0: 그리고
1: 같아요.
0: 그리고 좀 더 다가가기 편해.
2: 아 그럼요.
0: 인사 선배가.
1: 그러니까요.
0: 네. 그리고 그런 상황도 많고요. 왜냐면 자꾸 나오.

0: 전화를 끊고 나면 약간 좀 죄송한 아. 내 자신이죠. 아, 너무 좀 너무 어른스러우려고 노력한 느낌?
1: 아는 척했나? 막 이런 생각 들고.
0: 그런 생각 들고.
1: 근데 아마도 그게 좋아서 할 거예요. 고민 상담을 아, 좀 차분하게 들어주고 하니까.
0: 아, 네, 맞아요, 맞아요.
1: 그렇지 않을까? 어떻게 우리 장준 고민 상담 잘 들어주나요?
2: 전 근데 들어줘도 저는 약간 오히려 네. 후예 형이랑 반대로 네. 그냥 조금 그냥 감정적으로만 들어줘. 그러니까 야, 그니까 말이야. 야, 근데 뭐 다 해도 그 된다 이러면서.
1: 그러니까. 네. 장준의 그 고민 상담 매력은 내 고민을 굉장히 약간 날려줄 것 같아요.
2: 맞아, 맞아.
1: 휘발해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정리해줄 것 같고 우리 후예 씨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 분씩 고민 사연 좀 해주세요. 여기 BOK님.
2: 네. 저는 대문자 인프피인데요. SNS를 할 때에도 인프피 성격을 못 버리겠어요.

0: 낸다고 윤건상 씨가 권상님이 이렇게 해주셨어요. 돈이라도 내면은 좀 이렇게 많이.
1: 아, 그러면은 완전이죠.
2: 맞아요, 맞아요.
0: 그렇죠, 네. 그렇죠. 저는 피랑 제이랑 여행에서 조금 팁이 있어요. 저희가 또 제이들을 좋아해가지고 네. 제이들이랑 여행을 자주 가요. 오. 얼마나

0: 사연이 요거 읽어주세요.
1: 헉, 후님 저랑 똑같아요. 체력 안 좋은 친언니 태국 여행 끌고 갔다가 언니 대상포진 걸렸어요.
0: 아니죠. 정유진님이요. 후이랑 여행하면 군의형 예약. <군의형. 얘야. 웃음>
1: 근데 저는 진짜로 진짜 자부할 수 있는 건 네. 오전 한 8시부터 네. 밤 10시까지 빡빡하게 여행하는 건 자신 있습니다.
0: 와, 진짜요?
2: 네네. 좋다.
1: 진짜. 와, 저는 그래서 제주도 여행을 친구랑 갔었는데 네. 제주도를 한 바퀴를 하루에 돌았어요.
0: 와!
1: 많이 피곤했죠. 굉장히 피곤했는데.
0: 아, 왜 그렇게 여행하시는 거예요? 나 궁금해.
2: 꽤 큰데 진짜.
0: 그거 힘들어. 말한데.
1: 왜냐면 운전만 5-6시간 해야 되거든요.
2: 그러니까.
0: 왜 그렇게 하셨어요? 시간이 없었어요?
1: 아니요. 시간은 있었죠. 에, 근데 에. 그냥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0: 진짜.
1: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애월 도착해서 밥 먹고 바로 나와. 그다음 어디 도착해서 보고 10분 컷 다음 출발. 약간 이런.
0: 아, 여기 김수현님이요. 시간에 아구가 딱 맞을 때 행복해하시는 분.
1: 아, 저는 그게 좋아요.
0: 그렇죠. 이 아구가 딱딱딱 맞을 때 쾌감 있으시구나.
2: 그죠, 그죠.
0: 뭐야, 퀘스트 깨러 가는 거잖아요. 여행이 아니라.
1: 저는 쳇바퀴 도는 거 좋아합니다. 아,
0: 그러니까 네. 이것도 읽어주세요.
2: 네, 저도 후이처럼 여행 가서 알차게 쓰는 거를 좋아해요. 아깝잖아요. 가만히 모래사장에서 바닷가에 앉아서 그냥 가만히 쉬는 것보다 휴양보다는 관광이 좋아요. 아,
1: 우리 은하 누나인가요? 뭐 은하 씨. 네. 조만간 여행 한번 같이 저랑. 아, 진짜
2: 최고다.

0: 아이오아이의 갑자기 듣고 오셨습니다. 네, 정효민 님이요. 황급히 마스크 쓰시는 거 어때요? 목 아프다면서 눈웃음 짓기.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 네. 아, 목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것도 읽어주세요. 4599 님.
1: 다이렉트로 불편하다고 말해야 돼요. 안 돼.
0: 그래.
2: 맞아요. 네.
0: 그게 불편.
1: 근데 얘기할 이거는 수 있어요? 저는 못하죠.
0: 불편합니다.
3: 맞아요.
0: 얘기 못한? 나 못해! 할 수 있어요, 장준?
3: 아, 저도 못할 것 같은데.
1: 이거는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0: 7907님, 네? 네? 네? 잘 안 들리는 척 하면 좀 덜 건다. 그리고 황주민님, 이것도 읽어주세요.
3: 네, 아니면 눈 감고 검지를 입에 대고 쉿!
1: 아, 근데 이것도 그냥 네. 카리스마 있어 보일 것 같아요.
3: 맞아요.
0: 그러니까.
1: 그냥 조용히 하라는 느낌으로.
0: 네. 김정현님이 요가원이니까 남자분이 말 거실 때마다 합장하면서 미소로 인사하세요. 무건수행하는 것처럼. 아, 그냥 이렇게 그냥, 아, 나마스테.
1: 네. 이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0: 나마스테. 네. 그냥 네. 그냥 대답을 합장으로 하셔라. 네. 좋네요, 좋네요. 아, 장혜성님이요. 자꾸 말 걸면 날 잡고 돈 빌려달라고 해보세요.
3: 이거 괜찮다.
0: 이거 괜찮다. 이문자님 요것도 읽어주세요.
1: 자꾸 스몰토크 하시는 분한테 오히려 역공을 하세요. 쓰잘데기 없는 얘기들. 저희 집 개가 막 짖는데 공기반 소리반으로 짖네요. 가수 시킬까봐요. 깔까요? 아, 그럼 미친 사람이다 싶어 멀리할 거예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3: 근데 이러면은 진짜
0: 내가 더 이상한 사람이 되겠다라는.
1: 네.
0: 이것도 한번 읽어주세요. 7907님.
3: 네, 저는 어디든지 가면 말 거는 사람이 있는데 좋아하는 주제도 있는데 말 섞기 싫은 주제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에? 에? 아, 에? 아, 에? 하고 그냥 슬금슬금 멀어져요. 그런데도 계속 계속 오면서 말 걸면은 그냥 들어요.
0: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기는 해요.

0: 약간 뭐 이렇게 조금 뭐 되게 비행기 옆자리를 탔거나 막 이렇게 있는데 막 그분들이 이제 뭐 얘기를 하는데 아 올바르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가 가끔씩 있잖아요.
1: 가끔 얘기하고 싶지 그러면.
0: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뭐 타워가 뭐 63빌딩이다. 네. 막 그런 거에 대해서 논쟁을 하고 있는데 누가 봐도 롯땡타워가 좀 더 높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면 그럼 저도 약간 아 근데 롯땡이 더 높아 이렇게 얘기를 너무
1: 얘기해주고 싶어. 맞아 나도 해주고 싶은데 미치겠어요.
0: 근데 조금 약간 재수없어 보일까봐 저도 그거에 대해서 조금 말을 못해주고 있죠.
1: 말하고 싶어 말하고 근질근질거리도 있죠.
0: 너무 근질거려요. 그러니까. 자기 전까지 생각나요. 그래서
1: 근데 얘기는 안 하나봐요.
0: 얘기는 안 했어요. 그래도
1: 김수현님이요. 근데 그런 건 있다. 옆에서 추천해주면 A 사고 싶었는데 추천해준 게 B라서 민망해할까봐 B 사.
0: 아 이러고 있어요.
1: 알죠. 근데 요거에서 팁이 뭐냐면요. 지나치다가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내가 먼저 나가야 돼. 그냥 선택은 본인이 하시라고. 예. 그럴 수 있죠. 윤경희님이요. 요가원 그분인가요?라고 해주셨는데요.
0: 그렇죠.
1: 내가 보낸 사연일지도 몰라요. 이건 내가 약간 그래요. 김범수님 요거 사연 한번 읽어주세요.
2: 네, 저도 명확한 ESTJ인데 젊었을 때는 안 그랬는데 나이 먹을수록 오지랖이 커지더라고요. 완전 공감해요. 근데 사연자분도 40대 이상이시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1: 저는 40대 이상이 아닌데도 지금도 이러는데 나이 먹으면 얼마나 더 할까? 아 그렇습니다. 네. 아, 저희 지금 벌써 마칠 시간

KBS 쿨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이 시각 서울 시내 주요 간선도로 곳곳으로 이동량 많습니다. 우선 북부간선도로 신내 나들목에서 하월곡 양방향으로 정체 꾸준하고요.

0: 안녕하세요, 윤정수입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친구 나는 남창희입니다.
0: 친구 하기 싫었습니까?
1: 안 해요.
0: 예.
1: 자, 이제는 전국 방송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0: 뭔데 또? 나 그 이상은 모르는데.
1: 여기는 세계로 뻗어가는 여러분의 미스터 라디오.
0: 이것은 운명. 혹시 이렇게 대본 쓴 거?

0: 네, 윤정수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
1: 미스터 라디오. 목요일 격하게 자연스러운 생방송 오늘 목격자로 왔습니다.
0: 네.
1: 오늘 첫 곡은요. 신지 피처링 마이티 마우스. 목소리가 어디 낯이 익었죠? 예. 네. 마이티 마우스가 피처링한 신지의 해 뜰 날 함께 듣고 왔습니다. 과연 우리 미스터 라디오에도 아주 해가 크게 뜨는 날이 올까요? 과연 이번 달일까요? 궁금합니다.
2: 저희 미스터 라디오는 저희가 시작하면서 딱 6개월 빼놓고는
1: 예.
2: 늘 해가 떠 있었어요.
1: 그런데
2: 이제 맨날 떠 있으니까 감사한 줄 모르고 있죠 저희가. 예. 감사하고 예. 있습니다. 특히나
1: 예.
2: 또 뭐 저희가 이걸 소개할 날이 올지 모르겠지만
1: 네.
2: 어제 또 독일 지부장님이 장문의 문자를 그 좋았던 거를
1: 예.
2: 보내주셨는데
1: 네.
2: 또 한 번의 감사를 느낍니다. 예.
1: 그래요.
2: 이분이 그 자꾸 독일인데 영어를 한다 했더니 미국 학교에서 교사로 일하고 계시대요.
1: 네.
2: 그래서 보내주셨는데 멋지네요.
1: 네.
2: 아들이 저를 너무 좋아한다고 했답니다.
1: 그것만 눈에 들어오는군요.
2: 네. 딸은 아무 반응이 없었대요.

0: 저희가 힘든 날도 지친 날도 이런 분들의 귀 때문에 또 아닌 척하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우리 윤정수 씨. 네네. 오늘 지쳤나요?
0: 오늘은 아니요 안 지쳤어요.
1: 안 지쳤어요?
0: 네네네. 예. 오늘 잠을 많이 잤습니다.
1: 잠을 많이 잤어요. 아, 네, 다행입니다.
0: 오늘은 예. 그 축구를 보고 예. 그냥 혼절했습니다.
1: 혼절을 하셨구나. 네. 혼절하셨구나. 좋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아무튼 여러분들에게 힘내서 좋은 에너지 드리겠습니다. 미스터 라디오로 오십시오.
0: 우리 진짜 오래 했어요. 예. 왜냐면 그러고 보니까 월드컵을 두 번 맞았더라고요.
1: 어, 네. 그래요.
0: 한번 또 맞게 되면 4년 뒤에 와.
1: 4년 뒤에는 6개국이 함께 한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0: 그래요?
1: 예. 네. 뭐 지켜보시죠 일단. 네. 한유나님께서 미라가 한 사람의 내실을 바꿔놨어요. 도전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0: 아, 이런 말들.
1: 어. 네. 한 사람의 내실을 바꿔놨다.
0: 아, 진짜 유나 씨 한유나 하시네요.
1: 너를 사랑하고도
0: 최유나.
1: 아, 최유나군요. 네. 예. 자, 김선정님께서는 어른이 놀이터에 입장합니다. 입장해 주시고요.
0: 최유나가 아니라 전유나.
1: 아, 그건 틀렸어요?
0: 네. 아. 전유나 너를 사랑하고.

0: 나무들의 가지를 뻗쳐가면서 새로운 또 열매를 맺고 하다 보면 우리가 충분히 일이 할 수 있을 겁니다. 안연신님도 이미 글로벌 전세계 미라. 우리 연신님께서 이렇게 연신 들어주시는 분이 있어야 우리가 전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네. 최은기 씨 끈질기게 중독돼서 오늘도 왔네요. 오십시오. 예. 이게 또 저희가 두 명이 또 최선을 다해서 하니까 네. 또 색다른 방송입니다.
0: 그래요. 예. 예. 언제든지 오시고요. 자 오늘 또 첫 번째로 콩으로 메시지 주신 분. 아까 보니까 문자로 주신 분 있더라고요. 첫 번째 메시지는 무조건 콩으로만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콩으로 첫 번째 사연을 주신 분께 저희가 컵빙수 드리는데 오늘의 주인공은 아 드디어 이분이군요.

0: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자, 그리고 오늘 네. 잊지 마십시오. 칠미완 주간입니다. 맞죠?
0: 네, 칠미완 맞습니다. 주간이죠?
1: 예, 칠미완. 오미완을 일요일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오늘은.
0: 그렇습니다.
1: 자, 아, 육미완도 한번 하나? 그래서 일요일날 잘못 보낸 분은 아웃되는 걸로.
0: 형, 헷갈려요. 지금 칠미완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오미완이 저희 오늘 미라 완료라는 말의 줄임말인데 저희는 그걸 인사말로 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미완을 남기는데 이번 주 월화수목 금토 일까지 매일매일 오미완을 남겨주시는 분께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뮤지컬 썸데이의 티켓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7일 동안 여러분들 오미완 꼭 남겨주시기 바라겠고 콩으로 처음 남기신 분들은 콩으로 쭉 문자로 처음 남기신 분들은 문자로 쭉 남겨주셔야 저희가 선물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1: 네.
0: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고 오늘
1: 저희가 그 수개표를 하거든요. 예. 네, 여러분들 문자를
0: 자 오늘
1: 수개문을 하거든요.

0: 우리 김강수님은 오미완 우주 라디오 태양계 라디오가 됩시다라고 해주셨는데요. 그건 아닐 거예요 아마. 예, 그건 아닐 것 같고 우리는 여러분의 마음에 태양으로 남고 싶습니다. 자, 이정선님, 저도 내년에 오픈 스튜디오 가고 싶어요. 스웨덴에서 우리 딸들도 분노 칼칼칼 듣고 재밌어해요. 민민미 그 노래도 따라 부르려고요. 내년을 기약해 봅니다.
1: 스웨덴이요.
0: 스웨덴에서 딸들이 내년에 오나 보군요.
1: 와, 예. 스웨덴.
0: 스웨덴.
1: 스웨덴도 오면 좀 생소하네요. 스웨덴이 파란색 배경에 노란색 십자.
0: 예, 맞습니다. 스웨덴.
1: 스웨덴.
0: 스웨덴은 가구가 유명하죠?
1: 그거예요?
0: 예.
1: 그게 스웨덴이에요?
0: 예. 스웨덴.
1: 전 거기 건 조금 힘들어요.
0: 어, 왜요?
1: 조립하기 싫어서.
0: 아, 예. 그렇구나.
1: 그리고 제 손을 믿질 못해요.
0: 아하.
1: 제가 단단하게 했을 것이다라고 절 믿질 않아요.
0: 저희 집 근처에 있거든요.
1: 아하.
0: 그래서 제가 또 얼마 전에 갔었어요.

0: 걔는 정말 그냥 막하더만. 그냥 근데 나 알지도 못하는데도. 근데
1: 기억났어요. 뭐 이케아 하는 사람이
0: 누구예요?
1: 황마담.
0: 아,
1: 예. 그 당시 걔 콘서트에 황마담의 유행어였어요.
0: 최근 거라고 생각했더니
1: 이케아 이렇게 했던 거 기억이 나시죠?
0: 그렇죠.
1: 예, 맞습니다.
0: 그건 무속인이 됐던 거 뭐 그렇죠.
1: 예, 같은데. 맞습니다. 예. 앞으로도 또 아, 다른 사람 또 암기를 또 이렇게 잘 열어주는 또 해주시기
0: 알아서 잘 하십시오. 각자 잘 합시다.
1: 예. 예. 자, 양윤비님도 헐 제가 1번이라니 감사합니다, 빙수.
0: 양윤비 씨. 예. 이름이 멋져요.
1: 예, 이름 아예 양윤빙으로 바꾸세요. 빙수 받으셨으니까.
0: 중국 이름 같아요. 양윤비.
1: 어, 예. 예, 노래 나옵니다. 미라에 도움 주시는 분들 만날게요. 메디힐 토너패드,
0: KB국민은행,
1: 이카운트.
0: 이카운트? 이렇게 하면 안 돼요?
1: 자, 고려
0: 기프트. 그건 억지로 종근당 건가?
1: 경기 주택 도시공사,
0: 에어비앤비가 도와줍니다.
2: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3: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4: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3: 메디힐 토너 패드.
5: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6: 든든한 네일로요.
5: 네?
6: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5: 제대로 가시네요.
6: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7: 자, 따라해보세요.
8: 이카운트 ERP
9: 4만원.
7: 회계관리
8: 이카운트 ERP
10: 4만원.
7: 재고관리
8: 이카운트 ERP
7: 4만원. 생산관리
8: 사업 성공
10: 함께해요.
7: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8: 이카운트
7: 가입비 부가세 별도.
11: 쇼리실라

0: 그때 조금 멀쩡하게 해야 될 텐데 이게 그 유명한 그 의학 교수님하고 상의를 하는데 그 뭐 어르신이라고 일컬어지는 나이가 좀 있는 분들 네. 뭐 기준이 없습니다만 예. 그분들이 이제 막 어쩌다가 발을 접질리거나 혹은 뭐 다쳐서 고관절이 네. 다치거나 그런 게 다 뇌신경이 조금 느려져서 반응이 느려져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한 게 아니라 네. 당연한 거랍니다.
1: 당연한 얘기.
0: 네, 당연히 다치는 수밖에 없는 네. 그만큼 반응이 늦다는 거죠. 우리가 젊을 때는 막 접질리는 곳이면 어우 하면서 피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피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친 것에 대해서 속상해하지 마시고 네.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도 좋습니다.
1: 네, 네. 그래요. 갑자기 왜 갑자기 이 얘기 왜 하신 거죠? 근데
0: 72세.
1: 72세 돼서.
0: 72세에 대해서 제가 예. 멘트를 예. 좀 이상하게 하더라고요. 예.
1: 아 이해해달라고.
0: 맞구나. 예.
1: 네 형. 네. 그때까지 잘 버티긴 합시다. 그러니까. 압도적인 1등 안 되면 72세 무슨 72세입니까?

0: 받으셨군요. 이분께 햄버거 세트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또 0111님도 짜잔, 저도 전화 받았어요. 오늘 아침 이현우의 음악 앨범 듣고 있는데 전화 오더라고요. 우와. 나이, 직업, 방송 쪽에 가족분이 있냐 등등 여러 가지 다 묻더라고요. 깍, 저는 미라 생각만 났답니다. 미스터 라디오 야호, 미라클 야호. 자, 우리 이현우의 음악 앨범을 들으시다가 미스터 라디오를 얘기하셨다니 더욱더 야호 좋습니다. 아, 우리 02056으로 온 전화를 또 오전 10시, 10시쯤에 많이 받으시네. 그렇습니다. 꼭 많이 좀 얘기하시기 바라겠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이분께도 햄버거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꼭 이번에는 두 가지를 얘기하시더라도 미스터 라디오를 먼저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기조가 바뀌었습니다. 먼저 미스터 라디오, 그 다음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라디오를, 다른 좋아하시는 라디오를 말씀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해도 이소희, 뒤로 해도 이소희 님께서 긍디견디 언제부터 이렇게 케미가 잘 맞았어요? 유케미 유잼이네요 라고. 소희, 소희?
1: 네, 소희.
0: 소희, 아니 뭐 하나 뭐 해주세요. 소희,
2: 그렇게 갑자기 하라 그러는 거 뭐 제가 무슨 뭐 엄청난 그 순발력이 있는,
0: 아, 순발력 있는 개그맨이잖아요.
2: 특 개그맨도 아니고.
0: 예. 네.
2: 이렇게 말하면서도 생각이 안 나네요.
0: 예. 뭐 소이 소스에다가 예. 예. 계란이랑 비 밥이랑 비만 먹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저녁에. 예. 예. 자, 벼멸구님. 왜요?
2: 왜 없어 보이게 왜 이래 벼멸구 씨? 용현우리님, 미라 솔로의 아이콘이었는데 연애를 하다니 배신감이 들어요.
0: 용인오리님 뿐만 아니라 우리 솔로의 아이콘은 용인오리님, 그 다음에 선녀님 계셨는데, 네, 두 분 다 좀 조용하시다가 오리님이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2: 그렇습니다.
0: 연애를 하시면서 남자친구를 만들어서.
2: 근데 용인오리는 한술 더 뜹니다.
0: 뭐죠?
2: 하나만 더 말할까요? 7살 연합니다.
0: 너무 잘하셨네.
2: 너무 잘한 건 모르겠고.
0: 아니, 보기 좋아요.
2: 잘 만나요. 잘 만나요. 예. 간에. 예. 그리고 감춰, 감춰.
0: 그래요. 네. 너무 또 이렇게 다 털어놓으면 안 돼요.
2: 감춰, 감춰. 예.
0: 자, 우리는 아무튼 예나의 캐치캐치 함께 들으면서 2부의 분노할 준비 돌아올게요. 딱딱딱.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술 마셨는데 대리 오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음악 앨범 이현우 선배님이 커피의 아버지라 불리신다던데, 근데 선배님 좀 죄송하지만 커피 타이틀 제가 가져가야 되겠습니다.

0: 커피향 나는 라디오는 이제 여기가 본점이에요. 매일 낮 12시 폴킴의 가요광장.
1: 아침엔 여기로 오시죠. 19년 전통의 커피 맛집 라디오 이현우의 음악 앨범. 그래도 커피의 아버지는 나지.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기.

0: 분노가 콸콸콸.
1: 미라클, 야 이것들아 이제 니들이 좀 해라. 가족은 아니겠지? 직장이겠지? 남창희 씨,

0: 어쩌다 보니 자주 만나게 되는 지인들이 있는데요. 근데 자주 만나는데 그렇게 편하지만은 않은 그런 사이? 뭐 그냥 그런 뭐 적당한 사이의 지인들이에요. 아무튼 만나서 점심 먹고 차 마시고 수다 떨고 그러는데요. 제가 모임에서 제일 어리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부터 이 모임에서 제가 총무 겸 메뉴 주문 겸 결제 겸 모든 잡일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요.
1: 저기요, 주차 여기 네 이 앞에다 이거 저 차거든요. 저 흰색 반스. 네네네. 좀 조심해 주세요. 차가 조금 뒤가 커가지고 국산차랑 다르거든요. 네. 어디 갔어 우리 멤버들이? 어디 있는 거야?
0: 어, 정수님 여기 저 여기 있어요. 이쪽이요, 정수님.
1: 어, 어 눈이 보이지가. 어 저쪽이네. 아 그래요. 어, 내

0: 주문하자. 자, 막내씨 자기부터 주문.
1: 멤버는 모두 6인데요 정수님까지 왔으니까 다 모였고 이제 뭐 먹을지 상의하고 주문하면 되는데, 근데 키오스크로 주문을 하든 주방에 가서 하든 패드로 하든 제가 주문을 하고 계산도 제 카드로 하고 N분의 1을 해서 돈을 받는 시스템이에요. 그런데요.
0: 아, 뭐 생각보다 먹을만하다. 점심 나름 그래도 성공적이네. 그지? 괜찮았어. 좋았어. 양념게장 맛있다야. 어? 게장이 양념이 잘 됐네. 이거 게장 포장 좀 되나? 우리 얼마예요 그래서? 계산은 정확히 또 안전자리에서. 막내씨 계산.
1: 아, 네, 잠시만요. 오늘 저 식사랑 커피 드신 거 식사가 12만 6천 원. 커피가 33,000원.
0: 그래, 똑바로 얘기해.
1: 합하면 15,900원인데요 6명으로 나누면 각자 26,500원씩 보내주시면 돼요.
0: 자, 나 보냈어요.
1: 어? 아, 저기 정수님, 근데 2만원만 왔는데요? 26,500원 주셔야 되는데 6,500원은 어디에?
0: 어? 어머, 그래요? 적당히 넘어가지. 그래? 아니, 그럼 끝자락을 숫자가 작아서 내가 잘 안 보여가지고. 어머, 25,000원 보낸다는 게 2만원을 보냈네. 오케이.
1: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25,000원이 아니고 26,500원 주셔야 돼요.
0: 그만해라.
1: 네?
0: 25,000원이나 26,500원이나 거기서 거기지 뭘 그렇게, 이렇게, 어? 부족한 건 다음에 줄 테니까 그때 까먹지 말고 말해가지고 좀 더 받으라고. 헐, 그걸 자꾸 1,500원 또 보내요. 뭔 소리야.
1: 네.
0: 아우, 잘 먹었어요. 자, 또 봐. 자, 주차요 아저씨. 흰색 반스키 주세요. 네, 먼저 가요.
1: 항상 저런 식으로 N분의 1을 하긴 하는데 꼭 뒤를 떼고 주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계속 반복되니까 17,800원인데 17,000원만 보내주시고 15,900원인데 15,000원만 주시고. 뭐 한 번은 중국집에서 모이려 했는데요.
0: 오, 중식이야? 아우, 요리는 살찌는데. 아, 많이 먹을까 걱정이네. 주문합시다. 막내, 주문할 거 메모 좀 할까? 아, 나는 먹는 걸 그냥 따라 먹을까? 내가 좀 시켜? 먹는 거 따라 먹을까? 그래? 알았지. 그럼 나는 뭐, 아우, 뭘 먹어야 돼. 날 더우니까 그냥 팔보채 유산슬 정도? 눅지탕은, 아우, 너무 더워, 너무 더워. 냉채로 가지 뭐. 냉채 하나 하고. 막내가 주문 좀 넣어볼까요? 자, 돌려서 음식판이요.
1: 곧 음식이 나왔는데요. 개인 접시 더 필요하다 해서 챙겨드리고, 또 물티슈 달라고 해서 챙겨드리고, 이제 저도 자리에 앉아서 겨우 한 입 먹으려는데.
0: 아, 근데 아우, 냉채가 시원하고 맛있다. 겨자 소스 좀 더 줄래? 거기 앞에 있는 거. 조금만 줘봐. 아이, 그 앞에 있잖아. 고마워. 매콤하게 먹어야겠다. 아우, 해파리구나. 맛있다. 아우. 아니, 이게 해파리가 바다에 있으면은 진짜 무서운데 살짝 닿기만 해도 쏘잖아. 그 진짜 찢어놔도 그 쏴, 해파리가.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먹으면 맛있다. 참, 진짜 혀를 쏜다. 어머, 여기 좋은 거 한다. 리뷰 이벤트 한다. 이런 거 해야지.
1: 아, 그러네요. 음식 사진 올리고 간단하게 리뷰 쓰면 군만두를 서비스로 주나 봐요.
0: 오, 좋다. 자기야, 막내야, 자기가 이런 거 좀 얼른 올려. 뭐 하고 있어. 이런 거 잘하잖아. 젊은 사람이 해야지. 군만두 서비스 준다는데 공짜로 좀 먹자. 얼른 해봐봐. 유산슬 이쪽으로.
1: 자기들은 그렇게 먹느라 바쁘면서 먹는 와중에 저보고 리뷰 이벤트를 하라고 하는데. 에이, 이게 은근 귀찮은데 자기들은 먹기만 하고. 아, 진짜.
0: 자기야, 아직 안 올렸어? 자기 뭘 5G 안 돼? 왜 이렇게 느려? 빨리 올려가지고 바로 군만두 끊기자.

0: 어딨지? 막내 앞치마 좀 찾아봐.
1: 아 저기 잠시만요.
0: 빨리 짜장 불어. 짬뽕도 빨리 불어. 빨리 먹게. 아 저기 단무지랑 짜사이도 좀 더 달라 할까요? 그럴까? 어. 막내야 단무지 짜사이. 아 근데 메뉴가 좀 적은가? 좀 더 시킬까? 막내 메뉴판 좀 줘봐봐. 그 앞에 있는 거. 오 짜장 맛있다. 어머 튄다. 어 이거 닦아야겠다. 막내야 물티슈 좀 줘. 아 참 저거 올렸니 리뷰? 어? 그만둬 아직이니? 아 뭐 리뷰를 이렇게 오래 걸리냐? 아우 진짜 인터넷 초강국에서 바로 누르면 올라가는 데인데 만두 하나 빨리 먹.

0: 분노가 콸콸콸 미라클 야 이것들아 이젠 니들이 좀 해라 이분의 사연에 이어서 유키스의 만만하니 듣고 왔습니다. 자 사연자분께는 주유상품권 보내드릴게요.
1: 네.
0: 김원희님께서 윤정수씨 연기가 물이 올랐네요. 얼마 얄미운 연기 대한민국 최고예요. 예, 그렇습니다. 8년째 지금 정상의 자리를 놓지 않고 있습니다. 자
1: 대한민국 최고다 여러분 압박이 심합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0: 네, 대한민국 최고는 아니고
1: 골치.
0: 대한민국 보통 개그맨.
1: 예.
0: 네,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0: 교회 모임이었어요.
1: 아.
0: 근데
1: 아니 교회도 게임을 즐길 수 있죠.
0: 네, 예. 교회 모임이었는데 네. 이제 그런 네.
1: 네. 좋습니다. 안재영님께서 어디 가다 놓고 군만두만 10년을 먹어버릴까 보다 진짜. 김지현님은 저희 학원에서도 저도 막내라 총무회인데요 커피 한 잔 안 사주면서 조금만 잘못하면 엄청 뭐라고 해요. 나이 많으신 언니들 가만히 앉아서 시켜 먹기만 해요 라고 해주셨고 이양구님 꼭 그렇게 막내를 시켜야만 속이 후련해냐 해주셨고 용인오르님은 오랜만에 와도 분노가 칼칼한 여전하네요. 긍디 말대로 이 코너가 끝날 리는 없네요. 진짜. 사람들은 계속 나오죠. 빌런은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분노 많이 많이 저희한테 보내주시고 오늘 사이다는요 안재영님 드릴게요. 확 가둬놓고 그냥 군만두만 10년 먹어버릴까 보다 진짜. 사이다. 자.
0: 박근혜님께서 오늘도 채팅창이 북적이네요.
1: 그 말투를 형 말투로 하세요.
0: 예. 박근혜 씨께서 예. 오늘도 채팅창이 북적이네요.
1: 본인 말투로 하시라고요.
0: 아 참. 박근혜 씨께서 오늘도 채팅창이 북적이네요.
1: 끈을 못 놓으시네.
0: 네, 자 그리고 자. 랜덤박스 상품 나왔습니다.
1: 네.
0: 자, 6,000번, 7,000번, 8,000번, 9,000번, 10,000번까지 다섯 분이네. 자 상품은요?
1: 따다닥딱 랜덤박스 오픈. 뷰티 상품권이 나왔고요. 좋습니다. 받으실 분은 임태진님, 이재원님, 9245님, 정만희님. 이선아님 축하드립니다. 다섯 분께 랜덤박스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랜덤박스는 여기서 마감입니다. 도전 네. 이제 그만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0: 열심히들 하시네. 15,000명이 와우. 네. 15,000번을 네. 보내셨어요.
1: 그렇습니다. 네. 김동환님이 민민민 미스터 라디오 라면을 먹고 싶다. 미라로 이행시 주셨군요.
0: 미스터 라디오
1: 라면 먹고 싶다. 이런 맥락 없는 로별인 이행시를 물론 동학님께서 열심히 쓰신 건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행시 뭐 대결할 때 써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예.
0: 네, 그렇습니다. 뭐 노래 지금 듣고 오죠 뭐.
1: 예, 네. 노래 들으면 돼요. 노래는요.
0: 예, 듣고 오죠.
1: 이승환의 사랑하나요를 듣고 들어가겠습니다.
0: 사랑하나요.
1: 네.

0: 싫어.
1: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0: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0: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를 찾아.
1: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0: 내 맘대로 주문 제작.
1: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2: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3: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2: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3: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4: 네, 윤종수 남성의 미스터라디오 도와주시는 분들 TS푸드,
5: 코끼리 베이글,
6: 셀러맥스,
5: 서울사이버대학교,
4: 양말 주문 제작은 싹스킹,
5: 베스슬립,
4: 오토링크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5: 그렇습니다.
4: 어제 왔던 우리 독일 지부장님 오미안 또 출석합니다. 어제 두 분 만난 기억이 생생하고요.
5: 어허.
4: 빙수 보내주신 거 진짜 왔어요. 애들이 한국 와서 팥빙수 꼭 먹고 가고 싶다고 했는데 이게 되다니. 된다 된다
5: 된다 된다. 미라 들으면 된다.
4: 아, 어제 아들 진짜 잘생겼더라고요.
5: 네, 네. 네, 그래요. 다니도 너무 예쁘고 네. 너무 좋았습니다.
4: 네.
5: 1733님이 방금 청취율 2056 02206을 전화 받았습니다. 주파수와 시간을 묻던데요. 당연히 89.1. 4시부터 7시 이야기했습니다. 화이팅. 7시까지는 아니고 6시까지만 하셔야죠. 4시부터.
4: 두 개를 섞는 거죠.
5: 아, 두 개까지 금인을 섞은 거죠.
4: 그렇죠.
5: 예.
4: 네.
5: 첫 번째는 미스터 라디오 맞는 거죠. 그런 거죠. 예. 그리고 김신숙님, 나는 왜 전화가 안 오나요. 답은 정해져 있는데 전 새싹이라 기다리고만 있어요라고 해주셨습니다.
4: 네.
5: 신숙님, 그 전화가 저희도 뭐 누가 오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예 조금 기다려 보시고
4: 안 와도 예 저희 라디오를 늘 네. 사랑해 주시는 게 네 되게 중요합니다.
5: 그래요. 예. 예.
4: 어때요, 신숙 씨? 그래도 전화가 안 오니까 마음이 네. 신숙 센숙하죠? 그런
5: 그러네요.
4: 마음을 날 더우니까 예. 잘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5: 네, 오늘 예. 날 더운데 또 우리 오픈스튜디오에 또 우리 응원하시겠다고 미라클 분들 오셨다가 또
4: 예, 저희한테 선물 주고 왔어요.
5: 음료수도 또 주고 가셔가지고 와. 저희가 이따 잘 먹고 힘내겠습니다.
4: 그래, 그러니까.
5: 예, 감사합니다 진짜. 예,
4: 네. 그렇습니다. 밖에 오신 분들에게도 저희가 커피 선물 드리고요.
5: 예, 자, 저희 커피 선물 드릴게요 진짜. 예.
4: 자, 우리 신숙님께서 신숙 생숙하지 않게 예. 남창희 씨가 좋은 3부 첫 곡이 어떤 노래인지 집중할 수 있게 불러주시죠. 스타트.
5: 내 거울 아 거울아 거울아 거울아 거울아 거울 아 거울아 거울아 거울아 거울아 거울아
4: 거울아 거울아 거울아 거울아 거울아 거울아 거울아 거울아 거울아 조남지 사운드.
5: 그렇습니다. 예, 거울아. 네, 여러분 이 노래의 제목 여러분들 정답 거보다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이 시각 서울 시내 간선도로는 북부간선도로 종암분기점 쪽으로 구리 나들목부터 하월곡까지 쭉 정체되고 있고요. 이어지는 내부순환도로 성산 쪽도 월곡램프부터 성산대교까지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은 잠실대교부터 가양대교까지 차간격 좁혀서 지나고 있는데요. 이 반포대교에서 동작대교 부근 3차로에서는 사고 났습니다. 구리 쪽은 방화대교부터 구리시계까지 쭉 밀리고 있고요. 이 강 건너 올림픽대로 공항 쪽은 청담대교부터 가양대교까지도 어렵습니다. KBS 쿨FM 57분 교통정보 김민혜였습니다.

0: 오빠, 주말에 아울렛 갈까?
1: 주말엔 차 막힌단 말이오.
0: 지하철 타고 가면 되는데?
1: 그렇게 가까운 데가 있단 말이오?
2: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역시 마리오란 마리오.
1: 가산 디지털 단지
3: 마리오 아울렛역에서 만나는
2: 마리오 아울렛.
4: 나란 말싸움이 판촉에다 세종
5: 기프트,
4: 판촉물 최저가 보장
5: 세종,
4: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5: 세종,
4: 판촉물 굿즈는 세종,
5: 세종,
4: 세종,
5: 세종 기프트.
6: 판촉물 세종 기프트 아니면 아니 돼요.
5: 세종 기프트.
3: 청소년 UM을 찾아 앱으로 스마트폰 안전 레벨업. 스마트폰에 익숙한 아이들, 유해 정보에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안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마트폰 개통 즉시 UM을 차단 앱을 설치하여 청소년의 안전한 디지털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이동통신사 3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함께합니다.
7: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손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0: 네, 윤정수 남창의 미스터라디오 3부가 시작됐고요.
1: 네, 3부 첫 곡으로 거울아 거울아 포미니션 노래를 듣고 왔습니다.
0: 네.
1: 자, 우리 그 방금 전에 저희가 노래 나가기 전에 미라클이 오픈스튜디오 오셔가지고 저희 음료수도 주시고 했잖아요. 사진 찍고 네. 하시잖아요. 우리 사진 찍은 미라클 3인방입니다. 76세, 42세, 세대를 초월하는 미라 사랑합니다라고.
0: 야, 아까...

0: 깔방을 해가지고. 아,
1: 자. 오늘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0: 어, 반가웠고 네. 저희가 미라클 3인방에게 커피 선물 보내드릴게요. 예.
1: 딱 그것만 하고 가셨어요 또.
0: 예. 네, 그러니까 네, 어디 가셨을까? 덕후하니까. 오늘 네. 또 저기 뭐 있나요? 오늘 고막 남친 녹화나?
1: 성신영 씨 보러 온 거라고요?
0: 그럴 수도 있죠. 아니 그 거기 어차피 당첨돼가지고
1: 전 열린음악회.
0: 열린음악회. 네.
1: 아, 아니면 뭐 가요 무대. 라라라라라라라라. 아따란.
0: 아 근데 딴. 지금 제작진에게 들은 결과 백화점 방향으로 가셨대요.
1: 백화점 방향으로 가도 예. 마음속은 가는 방향에 방향성이. 자 이제 백화점으로 다라라라라라라라 다라라라라라 전국에 계신 시민 여러분 해외에 계신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0: 전국에 계신 국민 여러분이겠죠. 그럼 읍에 사시는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겁니까?
1: 읍면동 분 여러분. 자, 자 이제 거울아 거울아
0: 오답으로 갑니다.
1: 재밌는 오답. 네. 송영재 씨, 겨울아 겨울아, 전에 춥다고 해서 미안하다, 빨리 좀 와라.
0: 아, 그래, 그래. 덥죠 지금. 겨울아. 자, 김동아님은 또 거울아로도 삼행시를 지어주셨네.
1: 김동아 기억하겠습니다 이름. 예, 예. 거
0: 거제
1: 울
0: 울진
1: 아
0: 아산 로별.
1: 네. 김동학 씨, 김동학 이름으로 삼행시 해볼까?
0: 형이요? 오 김.
1: 어 내가 하라고? 알았어.
0: 아 형이 한다는 게 아니었어요?
1: 아, 해볼게요.
0: 예, 김
1: 김말이 있니?
0: 동
1: 동물원에 갔니?
0: 학
1: 학달이냐?
0: 로별. 진짜 로별.
1: 네, 뭐 이런 거다 이거지.
0: 예. 예. 자, 김은숙님 살들아 살들아 제발 헤어지자. 자, 우리 이원호님 우리 중이 아들아 태화나 태화나 말 좀 듣자. 4788님 아들아 아들아 너 고3 맞니? 김응성님 여보야 여보야 사랑해. 김윤경님 두꺼봐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주라 주라. 7842님 남편아 남편아 코종 굴지 마라 각방 쓰기 싫으면. 이선희님 거울아 거울아 이번 청취율 조사 1위는 누구니? 네? 이번 청취율 조사

0: 서울아 서울아 내가 놀러 갈 때 놀러 갈게 딱 기다려. 예, 우리
1: 여기까지.
0: 어, 경복궁님께서 또 언제 또 서울 올라오시려고 하는군요. 네. 예, 그리고 0868님 거운아 거운아 제 동생 이름입니다.
1: 거운아.
0: 예.
1: 어, 성이 뭘까요?
0: 예?
1: 성.
0: 성이요?
1: 네.
0: 흥거운.
1: 저는 무.
0: 무거운. 저는 싱.
1: 싱거운. 0868님 이 정도면 빨리 성을 보내주셔야
0: 예. 예,
1: 저희가 혼선이 없을 것 같습니다.
0: 예.
1: 자 계속해서 그 예. 하나씩 뽑아야지.
0: 네.
1: 이거는 저 그 봉급 빨리 들어오라고 이해혁 씨.
0: 이해혁 님 드릴까요?
1: 네, 그거 안 들어오는 건 그건 장난할 게 아니죠.
0: 저는 0868님 드릴래요. 거운아 거운아 제 동생 이름입니다.
1: 알겠습니다.
0: 무슨 거운일까요? 궁금하네요.
1: 장창신 싱 나는 무.
0: 예. 싱 씨가 없죠 대한민국에.

0: 보겠습니다. 미스터라 도움 주시는 분들은 스피드랙,
1: 더 건강한 주식회사,
0: DS 대성하우징,
1: 양주소품 가구단지,
0: 메데일 토너패드,
1: 신차구입은 하모니렌트카,
0: 키움증권,
1: 메디카코리아,
0: 고려기프트 제공입니다.
2: 우리 집에는 렉렉

0: 또는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기차가 어둠을 헤치고 은하수를
2: 자, 윤정수 기관사입니다. 지금 서울 2호선, 2호선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3: 스크린 도어가 열립니다. 발빠짐 쥐, 발빠짐 쥐.
4: 서울 지하철 2호선 열차에서 미스터라디오 광고판을 찾아보세요. 광고판 사진 찍고 미라의 인증사진

0: 충현 씨 괜찮다.
1: 예, 좋아요. 충현 씨.
0: 충현 그런 거다 운명적이다.
1: 어, 예, 그러니까요.
2: 충현.
1: 네, 원래 조현민 씨가 이 코너 직인데 네네. 유부남의 바이블 유바라고 불려요.
2: 유바.
1: 충현 씨도 오늘 미라클들의 고민을 좀 이렇게 현명하게 잘 해결해 갈 수가 있을까요?
3: 저는 사실 제가 현명하지 못했고 자체.
1: 예. 예, 유바 느낌 아니잖아요.
0: 본인이 바이블 느낌은 아니고 현명하지 못한 걸 했기 때문에 네네. 그런 여러 가지 임상을 통해서 네. 이렇게 하는 게 낫다.
3: 그래서 저는 그 남편 하나. 수업을 한번 제대로 한번 받아보면서.
1: 아, 저는 오히려 이게 생각해요. 네. 저는 충현 씨처럼 뭐 치고 안 받아요? 하면 된다.
3: 뭐 치고 받아요?
1: 아, 충현 씨처럼 아니요? 안 하면 된다.
3: 어, 그렇죠,
1: 반면
3: 그렇죠.
1: 교사 삼아서 네. 그러면 유반.
3: 유반.
1: 네. 네.
3: 반면 교사.
1: 네.
3: 그래서 오늘 그래서 뭐 저는 미라클 분들의 고견을 한번 듣는 자리.
1: 고견을 듣는다고요, 네. 본인이?
3: 제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네. 예.
3: 아, 그럼 뭐 저도 얘기할
0: 코너가 완전히 달라진다.
3: 아니 근데 저도 경험은 없잖아 있으니까
1: 공감을 잘하시잖아요.
3: 그럼요.
1: 예, 혼난 공감도 많이 있을 거고.
3: 많죠.
1: 예. 예. 그럼 어떻게 하면 덜 혼날지도.
3: 아니요, 근데 잘할 때도 많아요.
1: 잘할 때도 많아요.
3: 잘할 때도 있어요.
0: 예. 진짜 말이 이상하지만 예. 사랑하는.
3: 아, 어제 복날이 사랑을. 아니 어제 복날이었잖아요. 오, 예. 복날인데 그 우리 가족 다 정신 없어지고 예. 복날인지도 몰랐는데 제가 챙겼어요.
0: 오,
3: 치킨 먹어야 된다.
1: 치킨
0: 형이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
1: 나 치킨이 되고 하는 거 보니까 예. 치킨 먹었네 복날에.
0: 그러니까
3: 삼겹살.
0: 너 형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치고 들어오면 와이프에게도 이렇게 안 들어. 주는 거야?
3: 예.
0: 그래서 안 돼.
3: 아, 알겠습니다.
1: 네. 네. 네.
0: 와이프가 얘기할 땐 일단 스톱해야 돼.
3: 네, 네. 스톱하겠습니다. 네.
1: 자, 박은하님께서 미라 고정 게스트 분들이 자기 코너 아닌데 참 열심히 하네요라고.
0: 그렇죠, 다들. 네.
1: 그러니까 다들
0: 아, 진짜 그랬어.
1: 힘이 빡빡 들어가요.
3: 아니, 왜냐면은 또 저 현민이 형도 안경 쓰고 오셨잖아요. 저는 예. 또 같이 안경 나 딱 쓰고.
1: 어, 네, 그러네.
3: 그런 느낌으로
1: 어,
3: 예. 컨셉을 딱 맞춰서
1: 뭐, 느낌을 잘 살렸네요.
3: 네, 네.
1: 좋습니다. 아무튼. 본격적으로 이제 코너를 시작해 볼 건데요.
3: 네,
1: 오늘은
3: 10년차.
1: 고민 해결보다는 네. 미라클들의 마음 깊숙이 함께 공감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계의 최수종, 가요계의 션이 있다면, 개그계엔 조현민이 있다면, 네. 아나운서계엔 조충현이 있다. 오늘 하루 조충현이 여러분의 고민에 현답보다 공감을 드립니다. 충현 공감.
0: 충현 공감.
1: 자, 오늘은요 이 코너에 특별히 미라클 한 분이
0: 대학로에 있을 카페인데 손님 많이 없는
1: 예.
0: 그런 느낌의 카페 이름입니다. 충현 공감. 어디가 충감으로 와? 알았어. 너희는.
1: 네. 자, 이걸 들으셔요. 지금 오늘 이 코너에 특별히 미라클 한 분이
3: 네네.
1: 직접 음성으로 오. 사연을
0: 아,
1: 남겨주셨어요.
0: 아, 이거 너무 좋아.
3: 네?
1: 어떤 사연인지
0: 아, 이거 기대된다.
1: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 저녁 먹이고 설거지하기 전에 과일을 깎아줘요. 그래야 애들이 저에게 오지 않고 주방 정리를 좀 할 수 있거든요.
0: 그러세요?
4: 아이들은 먹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자기 몫을 다 먹고 자꾸 애들 것까지 집어먹어요. 애들은 다른데 정신 팔다가 와서 자기 그릇 봤는데 과일이 없으니까 울죠. 내 거 없어졌어. 엄마들은 나 먹을 거 안 먹고 애들 먹이고 싶은 마음인데 도대체 남편은 왜 그러는 걸까요? 내 둘에 강아지까지 생기느라 정신이 없는 제게 나는? 내 거는? 하고 물어봅니다. 자꾸만 자기도 챙기라고 찡찡거려요. 내가 자기 엄마는 아니잖아. 엄마한테 가서 해달라고 해.
1: 네, 사연 잘 들어봤습니다.
0: 이분이 뭐 연기학원 다니시는 분인가요? 너무
1: 예. 예. 아니 화가 많이 나셨어요
0: 그러네.
1: 지금
0: 예.
1: 아이들 챙기느라 바빠 죽겠는데 예. 자꾸 아이들 간식 뺏어 먹고 자기도 챙겨달라고 찡찍는 남편의 사연을 우리가 한번 들어봤는데
0: 어?
1: 이분
0: 아,
1: 목소리가 근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네 진짜.
0: 아 정말이야? 나도 혹시나 했는데 지금
1: 어, 누군가요?
3: 김민정 아나운서세요.
1: 본인의 아내시군요.
0: 네. 김민정 아나운서는
3: 아니 왜 이렇게 제, 이 코너 힘을 줘요?
0: 김민정 아나운서는 제가 보기엔
3: 예, 예.
0: 아나운서 말고도
3: 예, 예.
0: 연기자의 길에 꿈도 있는 것 같습니다.
1: 아니 최상구님이 네. 발음이 너무 좋은데 그러니까 역시 아, 달랐어.
0: 발음이 좋으니까 이야. 약간 화가 나 있는 느낌이구나.
1: 예.
3: 아, 이번 청취율 조사 잘 나올 것 같습니다.
1: 네,
0: 아,
1: 네,
0: 김민정 씨는 그것도 모르고 아 남편이 진짜 너무하네요라고.
1: 자 어떡할 거예요?

0: 예, 민정아나 쪼르디가 그래도 사람 착하잖아요. 네. 막내 아들이라 생각하시고 잘해주세요라고.
1: 그렇습니다.
2: 모릅니다. 예. 밖에서나 착하지 또 집에서나 착할 수 있어요.
1: 안에서 다른 사람들 많아요.
0: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2: 자, 일단은 자, 4부에 네. 저희가 또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 네.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보고 싶은 얼굴, 함께했던 마음, 나누어 듣던 음악. 이곳에 모두 모여 있어요. 매일 저녁 6시,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0: 윤정수
1: 남창희
0: 미스터 라디오.
2: 네, 윤정수 남창희 미스터 라디오. 네. 자, 오늘 조르디 조충현 씨와 함께 뭔 시대냐?
3: 충현 공감.
2: 충현 공감 함께 하고 있습니다.
1: 네, 근데 여러분들께서 지금 네. 공감이 안 되실 수도 있는데요.
2: 네, 예. 네, 뭐 이호 공감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1: 네. 자, 우리 조혜영님이 그래도 조르디 왕 귀요미라고.
3: 고맙습니다.
1: 네.
2: 그럼요.
1: 한미숙님은 저희 남편만 그런 줄 알았는데 거의 다 그러시는군요. 위로가 되네요.
3: 남편들은 왜 그럴까요?
2: 네. 네. 우리 충현 씨는 제가 알고 있어요. 늘 가족 걱정이에요.
1: 근데 875
2: 같이 대화하다 보면. 네. 제가 힘든 걸 얘기하면 제 걱정을 네. 해야 되잖아요. 네. 언제 어느새 가족 걱정으로 넘어가서
1: 그렇군요.
3: 나 예. 너무 좋아해. 감사합니다.
1: 자, 8755님.
3: 네. 남편부터 챙겨 주세요. 아이들 교육에 도움이 됩니다. 에? 시어머니?
1: 시어머니가 김민정 씨 시어머니인가요? 아니면 아니,
2: 그렇지. 그러니까
3: 저희 엄마도 미안하다 그래요.
2: 그렇죠. 아니 다른 분의 시어머니다 이거지.
1: 예.
2: 네. 근데 시어머니는 아들 챙겨 주라고.
1: 시어머니 죄송합니다. 이거는 우리 예. 청취자분들에게 안 좋습니다. 지금
2: 네,
1: 상황이.
2: 그렇습니다.
1: 예, 그렇습니다. 예.
3: 김영환님도 남편 오기 전에 애들 과일 먹이라고 하시는데
2: 네. 예. 아내랑 만나서 같이 살아가는 거지. 예. 서로가 챙기거나 적당히 해야지. 예. 자기 아들을 이제 아내가 막 챙겨줘라.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서로가 그냥 알아서 해서 가족을 잘 지켜야지.
1: 그렇지.
2: 예. 20살 넘었는데 뭘 누가 누굴 챙깁니까?
1: 그럼요.
2: 각자 열심히 하는 거지.
1: 20살 잘 챙겨야지.
2: 20살까지 말이죠.
3: 근데 이제 와이프가 네. 애기들 챙기는 거 너무 살뜰하게 너무 잘 챙기니까 저는 그래서 제 애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가끔 넌 참 좋겠다 엄마가 김민정이어서 이런 생각 이런 얘기 가끔 하고 부럽다 넌 참
2: 어머니 성함 여기서 얘기해야 되나요? 조충현 씨
3: 손 안자 심자 심
2: 손안심
3: 네 안심하고 살라고
2: 네 충현아 네. 넌 좋겠다 니네 엄마가 손안심 씨여서
3: 아멘

0: 그런 스타일입니까? 아니면은 고민이 있으면 그냥, 왜냐면 아내분도 회사에서 예예. 최근까지 일을 많이 했던 분이니까.
1: 네네네. 예, 서로의 고민을 좀 이야기 잘 들어주고 거기서 그렇죠. 또 좀 좋은 이야기를 해주기.
0: 근데 이제 막 꼬치꼬치 물어보는 편입니까? 아니면은 얘기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편?
1: 아 근데 저도 딱 얼굴에 쓰여 있어요. 그러면은
0: 넌 무조건 쓰여 있어. 네.
1: 먼 듯이 물어봐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저는 그때 이제 바로 전 얘기하죠.
0: 아내분이 물어보면 네네네네. 아 얘기를 하는.
1: 저도 얘기하는 스타일이에요.
0: 우리 충현 씨는 네. 상의를 많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네. 뭐 상의를 많이 하고 그 상의로 갑니까? 아니면 답은 본인이 그냥
1: 아니요.
0: 본인은 그냥
1: 아니요.
0: 그 상의로.
1: 아내 말 잘 들어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0: 저는 대답으로 그냥 가거든요. 아, 네. 상의도 잘 안 해요. 그래서 네. 남정희 씨 어때요?
1: 뭐 그럴 일이 별로 없어.
2: 저는
1: 트러블이 없으시고.
2: 네, 뭐 그런 게 없고.
0: 여기는 포카페이스잖아요.
2: 감정에 저의 와이프가 저 좋아하는 게 그거래요. 감정에 이렇게 기복이 없다. 크지 않아가지고.
1: 아 동의한 게 없고.
0: 냉혈한 같은 거. 아,
1: 그러니까. 그러니까.
0: 냉혈남.
2: 예, 그래서 네. 막 저는 막 남냉혈. 막 기분이 막 너무 안 좋다. 막 이런 게 잘 없어요.
0: 그래. 아, 맞아. 그게. 그럼 어떨까 인생 살면서 우리랑 반대잖아. 네. 중현 씨랑 저랑은 반대거든요. 저는 반대까지는 아니어도 그렇게 살면 어떨지.
1: 그러니까 막 너무 재미가 막 그냥
2: 아니 저 재밌어요.
1: 슴슴한

0: 하는 것도 많죠.
1: 네네.
2: 아, 지난번에 뭘 물어보길래 좋은 거 나쁜 거 하나씩 있는데 뭘 먼저 얘기할까? 어? 그래서
1: 거기서 진행을 하세요?
2: 네. 그게? 그래서 뭐 좋은 거 먼저 얘기해 했더니
1: 예.
2: 좋은 걸 얘기했어요.
1: 어, 그 너무 좋죠, 그러면.
2: 아, 그,
1: 나쁜 건?
2: 아니, 그럼 좋은 건 하는 거예요. 그게 나빠. 좋은 걸 얘기했는데 그것도 나쁘게 느껴지는 거야. 그때 본인이 그걸 잠깐 까먹고 어. 그럼 좋은 건? 아니, 나쁘게 남아 있는데 좋은 걸 얘기하라고. 그래서 야, 아, 안
1: 재밌네요.
2: 되겠다. 야, 이거는.
1: 네, 야, 재밌네요.
2: 그러니까 아내의 행복을 위해서 뭐 아주 심각한 거 아니고선 조금 저는 감춥니다.
3: 그래요.
1: 아, 5161님은 딱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냥 안아주세요.
3: 네. 네.
1: 그럼 얼마나 또 그래. 위로가 되겠습니까?
3: 안아줘요.
1: 그러니까요.
3: 근데 진짜로 안아주면 그 우리 몸에서 그 좋은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오. 예, 그 진짜로 그렇게 마음이 좀 평안해지고 한대요.
1: 그러니까요.
3: 예.
1: 네.
3: 꼭 한번 안아주세요.
1: 그러니까요. 예.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하지만은 안아주세요도 있지만 사구사이님의 정답도 있죠.
1: 아, 내비도.
3: 냅둬요.
2: 이게 각자 스타일에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3: 그 남자는 동굴에 들어가는 데잖아요. 아유. 동굴에 있다가 있게 냅둬요 일단. 예, 자 좋습니다. 우리는요.
1: 네.
3: 리쌍의 변해간에 함께 변해 듣고 와서 변해 계속해서 변해 여러분들의 사건 만나보겠습니다.

0: 네, 윤정수 남창의 미스터 라디오. 자, 우리 조충현 씨와 함께 예. 충현 공감 네. 충감
1: 수사반장 하고 있습니다.
0: 네, 수사반장.
2: 예.
0: 네.
1: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0: 예.
1: 전 반장입니다.
2: 자, 우리 보니까 유현일 님이 이 코너 쪼르디도 잘 어울린다.
0: 그래요?
2: 스무스하게 스며들 아니 르며들어요라고.
1: 아, 현일 님 감사합니다. 아니,
0: 충현 씨가 잘하죠.
1: 아,
2: 그럼요.
1: 근데 충현 공감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코너 그래도 뭐.
0: 야, 너 앞에 많이 반가워. 많이 쫄아 있었어.
1: 그러니까. 예,
2: 김민정 씨
0: 김민정 씨 목소리 듣고 많이 쫄아 있었어.
2: 당황하셨어요. 당황하셨어요. 네.
1: 난 여기가 되게 편하거든요. 좋고.
0: 아니, 저도
1: 갑자기 소리 들리니까.
0: 저도 며칠 전에 예. 게임을 혼자 한 와이프가 한 11시쯤 자길래
2: 네.
0: 11시부터 한 12시 반 1시까지 게임을 막 하고 있는데 아내가 뭐라도 쓸어줘야겠다 하고 토마토인지 뭔지 쓸어 온 거예요.
1: 불편해.
0: 저는 그때 이어폰 끼고 와 하다가 돌다가 아내를 봤는데 정말 하고 너무 길게 놀라가지고 와이프 계속 놀리는데 열받는 거야 어느 날.
1: 그러니까
0: 정말 혼자 살다가 누가 같이 뒤에 있다라는 건 정말 제가 귀신은 그렇게 안 놀라거든요. 예. 사람은 그렇게 놀라네요.
1: 그러니까요. 예.
2: 그래요.
1: 아까 또 박민정님의 또 사연을 계속해서 또 허화수님께서 또 얘기해 주셨는데 네. 저도 걱정거리나 뭔가 기분이 좋지 않으면 표정을 감출 못하는데 남편이 울숙이 기분이 안 좋구나. 좀 이따가는 괜찮아질 거야. 말하고는 조심해 줄 때 좀 위안이 되면서 풀리더라고요. 그래.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0: 저런 걸 해야 되나 봐.
1: 그러니까.
0: 우리 자꾸 해결을 하려고 그러는데. 네. 해결을 하려고 그러죠.
2: 해결하면 안 돼요. 그냥 공감을 하면 돼요.
1: 근데 그게 힘들어서 저도 얼마 전에 그거 갖고 조금 제가 좀 혼난 건 아닌데 아무튼 얘기 들었어요. 공감해 줘야 되는데 공감을 잘 못해요 제가. 저도.
0: 우리 저 충현 씨와 저는 서로가 서로한테 계속 다짐을 시켜야 돼요.
1: 그러니까 형
0: 야, 공감해.
1: 공감해.
0: 공감해.
1: 형 공감하세요.
0: 해결하지 마.
1: 네?
0: 해결하지 마. 같이 해볼까요?
1: 형님 공감하세요.
0: 아니 공감해로 해줘.
1: 공감해.
0: 공감해.
1: 공감해.
0: 공감해.
1: 윤정수 공감해.
0: 해결하지 마.
1: 해결하지 마.
0: 해결하지 마.
1: 윤정수 해결하지 마.
0: 자 여러분
1: 이렇게
0: 자꾸 나서거나 나대는 분들. 이걸 해서 네. 공감을 하죠.
2: 그래, 그러니까요. 우리 예전에 그거 배웠잖아요. 그랬구나.
1: 맞아요. 손잡고.
2: 그래요.
1: 게임도 있었잖아요.
2: 네. 네, 네, 그러니까. 그랬구나. 아유. 그랬구나.
0: 저는 옛날에 이걸 너무 싫어했었는데 그냥 그렇게 하려고요.
1: 맞아요.
0: 이거를 싫어했어요. 저는.
2: 그래. 아 그랬구나를요?
0: 예, 아니요. 그랬구나 아니라 야 1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냐? 아 너 힘들구나.
1: 그랬구나.
0: 안 돼. 나가.
2: 아니 그거는 돈 빌려야 아, 그렇지 다른 사람이고
0: 하여튼 그래서,
2: 아내가 그런 것 때는
0: 아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2: 그래. 예. 아무튼 네. 자 송영재님이 이 코너를 아예 유부남의 오답노트라고
1: 오답노트 나쁘지 않은데
0: 오답노트
1: 편하네요.
0: 오답노트
1: 바이블보다 약간 오답노트가
0: 이것도
1: 인간적이지 않습니까?
0: 예. 세상에 사실 정답이 어디 있어?
2: 그래요.
0: 그렇게 따지면
1: 자, 맞아요.
2: 자 다음 사건 만나봅니다. 볼까요? 어떤 사건 볼까요?
1: 네 지켜보고 있다님입니다.
2: 네.
1: 아내가 가구 조립 같은 걸 한 번씩 부탁하는데요. 바로 옆에서 지켜보면서 중얼중얼중얼 잔소리를 합니다. 하나라도 삐끗하거나 멈칫하면 바로 잔소리 폭탄이 이어지거든요. 집중을 못하겠어요. 그렇게 잘 알면 왜 저한테 시키는 건가요? 본인이 하지.
0: 이거는 뭐 제가 이런 분하고 살고 있지 않아서
1: 네.
0: 저는 뭐 이건 좀 답을 못하겠네요. 왜 그러시는지.
2: 그래.
0: 근데 이제 누가 이렇게 하면 저는

0: 싸는 게 좋은데. 아, 김치찌개는 파를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1: 이거는 또 다른 형태의 네. 냉면 아니죠?
0: 저는 이거는 비춥니다. 아. 맞불 작전은 안 되죠.
2: 거의 뭐 조리 기능사 뭐 자격증 따시는 예. 것 같은데.
0: 자, 손흥민님께서 조르디 그래도 다행히 퇴근할 쯤에는 마음이 좀 편해지셨네요라고 해주셨거든요.
2: 아, 그렇습니다. 또 예. 재밌네요. 네. 네. 또 이렇게 또 잘 이렇게 스며들었다고 얘기해 주셔가지고.
0: 네. 네. 얼른 들어가셔가지고.
2: 아, 갈 시간이요?
0: 예, 얼른 자, 얼른 들어가지만 천천히 들어가세요. 왜냐하면 아, 충현 씨 들어오기 전에 과일 먹어야 되니까 천천히 들어가시기 바라겠고.
2: 최경란님 충현 씨 과일 가게 안에 차려요라고 하셨는데.
0: 아유.
2: 제가 과일 하나 사갖고 들어가겠습니다.
0: 예, 과일 사갖고 들어가요. 그것도.

0: 님, 김수정 님, 김희정 님, 그리고 미라클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1: 자, 우리 김희정 님께서는요. 충현 씨 사과 깎는 거 직접 보고 싶네요. 재밌었어요라고 해 주셨는데요.
0: 그러면 동영상 한번 찍어 오라고 예, 하겠습니다.
1: 아니, 미라 예. 갔을 때 한번 찍든지 뭐
0: 그래. 가지고. 그래. 예. 여기서 직접 자르자. 예. 어, 좋다. 조충현 씨 과일 자르는
1: 과연 잘 깎는지 연습하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0: 예. 예. 그렇습니다.
1: 좋습니다, 여러분들. 자, 내일은 소진님이시군요. 세 분의 대결 기대돼요. 김명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여러분들 내일 진짜 재밌는 대결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꼭 봐주시기 바라겠고
0: 내일 대결 소진 씨가 또 조곤조곤 잘할 거야.
1: 네,
0: 몰라 지켜보죠.
1: 네. 네, 오늘 준비한 끝곡은요 신화의 Once in a Lifetime입니다. 이 노래 들으면서 저희는 인사드릴게요. 시간의 소중함을 아는 방송 미스터 라디오.
0: 저희의 소중한 추억은 2692일 쌓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일 소중합니다.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 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목요일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시작했습니다. 매미가 엄청 울어대네요. 김근신 씨. 힘차게 울어대는 여름의 알람 소리 이용스 이용스. 보통 매미는 맴 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들리는데 사람마다 다르게 들리는 건가요? 김근신 씨. 9825. 창 너머 초록이 마음을 느긋 다게 만들어주네요. 더운 건 싫은데 푸르른 계절은 좋아요. 그러게요. 여름에 더위만 빼고 저 푸르른 이것만 갖고 싶고 욕심이죠. 9825 이어서 이동은 씨. 지금 창밖으로는 아파트 주민들이 키우는 텃밭이 보여요. 오이, 고추랑 여러 종류의 상추가 보여요. 야, 초록이네요, 초록. 아무래도 우리 눈 두는 곳에 초록이 많은 것 같아요. 이동훈 씨, 김근선 씨, 김근신 씨, 그리고 9825 모두 고맙습니다. 사랑하기 좋은 날, 목요일 저녁, 영어 보기 좋은 날, 영어 리뷰 전문가 라이너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딱 하루 전에, 어제 개봉한 신작 얘기 나눌 거예요. 외딴 마을에 정체를 알 수 없는 존재가 나타나요.

2부 문자 소개된 분들 맛있는 거 시켜 드시라고 배달 음식 교환권을 드립니다. 어디서 뭐 하면서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를 듣고 계신지 들려주시고 선물도 받아가세요. 배달 음식 교환권 탐나지 않아요? 샵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인터넷 콩 스마트폰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김근신 씨 이동훈 씨 9825 세 분에게도 보내드릴게요. 배달 음식 교환권. 사랑하기 좋은 날 1부 코끼리 베이글 제공입니다.

0: 7월 한 달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벤트입니다. 특명 금일을 찾아라. 서울 지하철 2호선을 타시면 어떤 열차, 어떤 칸에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액자 광고가 걸려 있을 겁니다. 놓치지 마시고 찰칵 사진을 찍어주세요. 저녁 6시부터 8시 사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추가로 드는 샵 8910으로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면 이벤트 참여 완료가 됩니다. 인증샷 보내주신 분들에겐 무조건 배달음식 교환권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1: 매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0: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목요일 생방송 1부 전남 고흥으로 농화를 다녀왔어요. 오, 멋진 청년이네요. 5205. 봉사활동도 하고 특산품으로 요리도 만들고 날은 더웠지만 전국에서 모인 2030 크루들과 함께하니 보람찼습니다. 사실 호감인 누나도 있었는데 조가 달라 말은 걸지 못했어요. 9월에 2차 활동이 있는데 그때는 말해볼 수 있겠죠? 하면서 사진을 석 장이나 보내주셨어요. 오, 하나, 둘, 셋, 넷. 이 한 조에 8분이신 거예요? 이 중에 그 누나는 없는 거고. 오, 봉사활동 하는 사진. 아, 그리고 맛있게 드셨을 것 같은데요. 한 끼 식사까지도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멋진 분! 5205. 배달음식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9월까지 더 멋지게, 내 마음 잘 가꾸고, 몸도 이렇게 운동 열심히 하고 이래갖고, 이제 9월에 딱 그 누나 만나면 딱 이렇게 반갑게 더 만날, 여기까지만. 주문, 동방신기, 8919 신청곡.

0: 어서오세요. 금인의 팝업. 오늘은 야식데이.
1: 사정이 있어 이번 달부터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 1335. 나이 찬 자식이 집에 있기가 죄송하더라고요. 혼자면 심심했을 텐데. 사랑하기 좋은 날 들으면서 청소하고 있어요. 흐흐. 잘하셨어요.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나이 찬 자식이 그것도 계속 같이 살면 또 그냥 뭐 사정으로 떨어져 살다가 다시 같이 살죠. 부모님도 불편하고 자식도 불편하고 눈치껏 청소도 눈치껏 하시고요. 식사 준비도 눈치껏, 설거지도 눈치껏, 샤워도 너무 오래 하지 말고 눈치껏 잘 지내세요. 1335 이어서 박종웅 씨. 매번 야간에 출근해서 이 시간에는 주로 잠을 자는데 내일 쉬는 날이라 본방으로 듣고 있어요. 퇴근할 때 새벽 3시에서 5시까지 재방송 듣고 있거든요. 본방으로 들으니 이렇게 글도 남기고 좋습니다. 와, 진짜 열심히 사시는 분. 야간에 일하고 새벽에 퇴근하시는 우리 종웅 씨. 아우, 내일 쉬는 날이라니까 제가 다 마음이 편합니다. 아우, 제 방은 이렇게 또 사연 소개해드리 이러기도 어려운데, 아우, 오늘 그냥 선물도 그냥 종웅 씨한테 딱 만 선물이 같고, 아우, 진짜 제가 마음이 다 좋네요. 6651. 초등학교 6학년 김태윤입니다. 엄마랑 같이 집으로 가는 길에 라디오를 듣고 있는데요. 엄마가 시험 100점 맞으면 마라탕을 사준다 하셔서 100점 맞아왔는데 엄마가 그냥 밥이나 먹으래요. 이건 약속이 다르지 않습니까? 저 우리 어머니 지금 같이 듣고 계신다고 그래. 제가 말씀 들었어요. 마라탕 때문에 동기부여가 돼서 열심히 공부한 거거든요. 근데 어머니께서 이번에 마라탕 안 사주시고 그냥 집에서 밥이나 먹자 이렇게 되면은요, 한 끼 마라탕 값은 아낄 수 있는데 앞으로는 어머니에 대한 신뢰가 확 꺾입니다. 뭐 하면 뭐 해줄게 그거 저도 못 믿겠어요. 어머니 마라탕 사주세요. 사연 소개해드린 세 분에게 배달음식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이 있고 움직임도 아무것도 없고 한 마리도 못 잡으신 지금 시간이 이제 6시 19분 지나가고 있는데 계속 못 잡으시면 그냥 집에 빈 아무튼 예. 아유 더운데 그래도 아내 허락받고 오셨으니까 좋은 성과이길 바랍니다. 월척까지는 아니지만 하여간 월척이면 더 좋고요. 2090 배달음식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4844 저는 남산 밑에 살아서 직장에 걸어다닙니다. 오르막길에 덥고 습해서 지치지만 오늘 새로 산 흰 바지 입고 나왔는데 비가 안 와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랐어요. 남은 시간은 이제 언니한테 맡길게요. 흐흐. 아 걸어서 직장에 다니신다고요? 게다가 남산 밑이래요. 와 진짜 남들은 일부러 남산에 구경하러 가고 막 이러는데 매일매일 출퇴근길이 남산입니다. 아 근무여건 아주 좋은데요. 아무튼 오늘 흰 바지 입고 집에 갈 때까지 별일 없기를 바랍니다. 4844 이분에게도 선물로 배달음식 교환권 보내드리고 아 엄마가 반성한다고 다시 사연 보내주신 우리 6학년 다행입니다. 오늘 마라탕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물놀이 안전요원입니다. 꼭 필요한 일을 하시네요. 지금 계절에 1481 햇볕이 땡볕이 내리쬐고 숨이 콱콱 막히지만 고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힘내고 있어요. 오늘은 아직 점심도 못 먹었어요. 참여는 잘 못해도 항상 듣고 있어요. 점심이요?

0: 님. 저는 국제적으로 공정한 식량 배분에 힘쓰고 있습니다. 승무원이에요. 이 나라 사람이라고 더 많이 주고 저 나라 사람이라고 비포와 치킨 뭐 우선권을 먼저 주고 하지 않습니다.
1: 아침부터 웃는 자가 인류. 조정식의 FM 대행진.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키.

0: 가라앉았다. 한 시간 훌쩍 넘게 한자리에서 기다렸지만 결국 현수는 나타나지 않았다. 뭔 일이 있나 보지? 아니, 내가 연락도 없이 갑자기 이렇게 찾아온 거니까. 토요일에 만나니까 괜찮아. 허탈한 마음을 달래며 집으로 향했다. 갔던 길을 되돌아와 버스에서 내려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기다리는데 그때 반대편 길 건너에 서 있던 한 남자가 보였다. 눈을 비볐다. 현수 아니야? 아무리 보고 또 봐도 현수가 맞았다. 아니, 제가 이 시간에 왜 우리 집 앞에 여기. 놀랐고 반가웠다. 현수야! 뒤늦게 손을 흔드니 나를 발견한 현수도 손을 흔들어줬다. 신호가 이렇게 길었나? 얼른 건너가고 싶어서 막 애가 탔다. 마침내 초록불이 되자 있는 힘껏 현수에게 달려갔다. 점점 환하게 변하던 현수의 얼굴이 TV 광고나 영화처럼 멋지게만 보였다.
1: 왜 뛰어와? 차 다니는 길목이잖아.
0: 아, 그러는 너는 어떻게 여기 있어? 우리 만난 날도 아니잖아. 현수가 찾아온 이유는

네. 그리고 그 없어요는 또 이걸 수도 있겠네요. 사랑하면서 누구나 잊히지 않는 장면이 하나쯤 있겠지요. 아니요, 없어요. 당연하죠. 11살인데 벌써 있으면 참 그것도 그쵸? 네, 막둥이 56.

네요. 엽서 사연 보내던 학창 시절도 생각나고 좋네요. 아, 또 엽서 얘기 해봐요. 어떻게 엽서 그랬거든요. 옛날에 정말 저도 보내고 아유 3930 고맙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찾아봐서까지 사연 보내셨으니 저도 그 정성에 감사하는 의미로 배달음식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9485 2년 만에 처음으로 문자 보냅니다. 일이 너무 많아서 힘들었는데 퇴근 후 방송 첫 멘트 오늘도 애 많이 쓰셨습니다. 들으니까 좀 풀리더라고요. 집에 가서 아내랑 삼겹살에 쇠주 한잔 하려고요.

0: 합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 오래오래 락토핏
0: 종근당 건강
2: 건강기능식품.
3: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4: 든든한 내일로요.
3: 네?
4: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3: 제대로 가시네요.
4: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6: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5: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6: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5: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렉.
6: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0: 나를 안아주는 방송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1: 사랑하기 좋은 날 정기고 EOY Eyes on You

0: 좀 그렇게 변하질 않니?
1: 이번엔 또 뭐가 마리오?
2: 마리오가 21년간 변함없이 대상받았단 마리오.
3: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역시 마리오란 마리오.
4: 한국 소비자 포럼 2025 올해의 브랜드 대상,
2: 21년 연속 수상이니까
3: 마리오가 올렛.
5: 나란 말싸움이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세종,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세종, 판촉물 굳히는 세종 세종 세종 기프트
6: 판촉물.

나중에 운전해 보면 알겠지만 그쵸 1770 허리도 아프고 이게 브레이크 뗐다 밟아 뗐다 이게 아유 발목 아프지 종아리 아프지 다리 전체가 아이고 딸내미 예고 진짜 고마운 줄 아이고 팥빙수 쿠폰 보내드려요. 요거는 딸내미 주지 말고 혼자만 드세요. 응? 얄미 아유 혼자 드세요. 1770 이분이 선곡하셨습니다. 7594 잠실에 야구 경기 보러 가다 우연히 2호선에서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광고 사진을 보고 찍었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3885 7594 이어서 친구 세

0: 지하철에 사람 많아서 창피하다고 친구들은 사진 안 찍었고 저만 용기 냈습니다. 뭐가 창피합니까? 아니 사람 많으면 아니 광고 사진 찍 오히려 그럴 때 모르는 사람들을 들으라고 옆에서 조금 약간 들리게 야 왜 찍어? 야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이거 보내잖아? 그러면 배달음식 교환권 보내줘 7월 말까지야. 남들 다 듣게 사실 조그맣게 하지만 다 들리게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죠. 잘하셨습니다. 3885 이분에게 배달음식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린 약속은 확실히 지킵니다. 잠시 후에는 영화 리뷰 전문가 라이너님과 영화 보기 좋은 날 함께합니다. 추첨을 통해 영화 티켓 두 장 선물로 드리는 영화 퀴즈도 오늘 마련되어 있습니다. 놓치지 마시고요. 여러분 오늘이 라이너님 생일이라네요. 사랑하기 좋은 날 3부 KB국민은행 고려기프트 메디카 코리아 제공입니다.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좋아하는 감독이 있다는 건 좋아하는 맛집이 확실히 하나 있는 것과 비슷한 것 아닐까 싶어요. 좀 낯선 신메뉴가 나와

0: 영광스럽습니다.
1: 이민영 씨, 케이크 취향 궁금해요. 초코, 생크림, 치즈.
0: 저는 초코 쪽으로 가겠습니다.
1: 초코. 네. 사주실 건가? 왜 물어보셨을까요? 이민영 씨는. 70친구 라이너님 해피 버스데이 투 유. 프로들이 모여서 만든 영화 호프 기대기대 하셨습니다.
0: 네. 그렇습니다.
1: 예, 방금 저도 이제 좋아하는 감독 좋아하는 맛집 얘기를 했지만 이 정말 오랜만에 좋아하는 감독이 신작을 냈다 그러면 마음이 설레잖아요.
0: 설레죠. 왜냐하면 그 감독의 세계를 너무 좋아하고 그 감독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그 작가주의적인 감독이라면 훨씬 더 많은 기대가 됩니다.
1: 오늘 주인공이

0: 스케치를 그릴 때도 너무너무 완벽하게 모든 컷들을 다 관리를 하시고, 이제 완벽주의가 심하다 보니까 스태프분들이 많이 고생을 하신대요.
1: 네.
0: 왜냐면 어떠한 타협도 없는 거죠. 현장에서는 완벽하게 계산된 화면을 찍기 위해서 모든 걸 쏟아붓다 보니까 정말 거기서는 마치 극기 훈련을 간 것처럼 오. 그렇게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1: 네. 우리가 봉준호 감독님이 디테일이 강하다 해서 봉타일이라는 별명이 있는데 거의 그러신가 보죠?
0: 그렇죠. 나홍진 감독님은 완벽주의자. 문자 그대로.

0: 마감 시한이라는 게 존재하는데요. 그 마감 시한까지 영화를 보내야 되는데 그 칸이 이례적으로 마감 시한을 늘려주는 배려까지 했던
1: 오~
0: 그런 영화입니다.
1: 특혜인데요, 특혜?
0: 그만큼 나홍진의 영화를 기대했다는 거죠.
1: 바로 그 작품 호프죠? 네.
0: 호프.
1: 호프. 어, 구상은 오래전에 하신 거라면서요?
0: 네, 구상은 오래전에 하셨다고 하고 그 호프라는 제목부터 시작해서 장면들 이 모든 거를 생각해 두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더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다면 이 영화는 나홍진 감독의 10년 만의 영화이기도 하고 나홍진이라는 감독 자체가 뭐 봉준호 감독, 박찬욱 감독, 김지훈 감독 이 세대 이후에 나타난
1: 그렇죠.
0: 그들을 대체할 수 있는 아주 뛰어난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카드라고 생각해요. 그 정도의 인물인데다가 지금 제작비가 한국 영화 역사상 최대 제작비입니다.
1: 아, 이번 영화가요?
0: 네. 지금 제작비가 최소 500억 이상이라고 되어 있고요. 추정치로는 700억 정도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1: 정말요?
0: 네. 500억이 넘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500억이면 우리나라 최대예요. 그 종전의 최고 제작비는 봉준호 감독의 설국열차였습니다.
1: 아.
0: 설국열차는 잘 아시다시피 유명한 헐리우드 배우들이 나오기 때문에
1: 맞아요.
0: 그리고 설국열차 자체가 이제 제작비가 높을 수밖에 없는데
1: 그렇죠.
0: 이 작품은 그걸 훨씬 뛰어넘는 제작비라고 할 수 있죠.
1: 그렇군요.
0: 네, 한국 영화계가 내놓을 수 있는 최고의 감독이 최고의 완벽주의자 감독이 한국 영화 역사상 최대 제작비를 걸고 만든
1: 야.
0: SF 장르 영화.
1: 그러니까 그 SF가 참 감독님들은 도전하고 싶은가 봐요.
0: 도전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고
1: 네.
0: 참 한국 영화의 SF 잔혹사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한국 영화에서 SF는 흥행하지 못한다.
1: 최동훈 감독님 생각나네요.
0: 네, 최동훈 감독. 최동훈 감독님도 정말 우리나라에서 오락 영화를 가장 잘 만든다는 감독님인데 그 감독님도 외계 플러스 2인에서 이제 뼈아픈 성적을 받아들였는데 이번에는 나홍진 감독이 도전을 했습니다.
1: 네, 출연진 얘기까지만 하고 퀴즈 내드릴까요?
0: 출연진이 정말 화려한데요. 일단은 두 분류로 나눠요.

0: 클릭비 드리밍. 오늘 라이너님과 함께 영어 보기 좋은 날 바로 어제 국내에서 개봉한 호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제작비도 관심을 끌었고 또 칸에서 이제 먼저 개봉이 됐기 때문에 칸에서의 반응도 관심을 끌었죠.
1: 그렇습니다. 네. 칸에서의 반응도 정말 뭐 7분 동안에 이런 박수가 있었다. 기립박수를 하거든요. 물론 이제 칸 영화제는 기립박수를 많이 하는데 그 칸 영화제에 온 세계 각국의 평론가들 그리고 기자분들 이런 분들이 이 영화를 보면서 정말 뭐 반응은 정말 좋았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계속해서 예술 영화를 세 편, 네 편을 보시다가 저녁 7시에 호프를 보러 갔는데 이거는 너무 재밌는 영화.
0: 그렇죠.
1: 도파민이 터지는 영화가 네. 나오니까 신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작품이었는데 칸에서는 이제 호불호가 좀 갈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평론가들은 굉장히 훌륭한 작품이라고 얘기를 한 반면에

0: 왜요?
1: 작은 구멍이 아니고요. 무슨 터널 같은 동그란 구멍이 예. 뚫려 있는 거예요. 건물 전체가 뻥 뚫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 폭격 맞은 것 같잖아요. 안에 그래서 마을로 들어가 보니까 마을에서 어디선가 총성이 들리고요. 폭발이 터지고요. 사람들의 비명소리도 들리고 갑자기 트럭이 막 날아다녀요.
0: 누군가 트럭을 던진 것처럼.
1: 던진 것처럼. 도대체 무슨 일일까? 괴물이 있나? 그걸 찾아가는

0: 어젯밤 모기 한 마리가 잠을 다 달아나게 만들었다. 몇 년째 잘 쓰고 있는 모기장이 어디 구멍이라도 났는지 귓가에서 웽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래서 돋보기를 쓰고 모기장을 한땀 한땀 꿰맸다. 모기장을 이리저리 들여다보고 있으니 문득 어린 시절이 떠올랐다. 그때 우리 집 모기장은 지금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단단했다. 여름밤이면 온 가족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셋이 장난을 치며 깔깔 웃으면 아버지는 헛기침을 하셨고 엄마가 결국 한마디 하셨다.
1: 합주기가 됩시다. 합.
0: 그 말을 몇 번이나 듣고서야 우리는 조용해졌던 것 같다. 모기장 안에선 봉숭아 꽃물을 들이느라 손이 분주했고 모기장 밖에선 동그란 모기향 연기가 천천히 피어올랐다. 그게 우리 집 여름이었다. 구멍난 부분을 다 꿰매고 나니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세월은 모기장도 낡게 만들었지만 그 안에서 함께 웃었던 기억만큼은 아직도 구멍 하나 나지 않았네. 오늘 밤은 초등학교 여름방학 그 한가운데로 추억여행을 떠나야겠다. 사무치게 그리운 사람들과 함께 웃던 그 여름밤 속으로.

여름밤의 꿈 김현식. 모기에게 귀, 손끝, 발가락을 물리면 그날 깊은 잠은 다 잔 거죠. 2901. 김수경 씨, 우리도 모기장 치고 자요. 모기장 치니 캠핑 느낌도 났고 나름 좋더라고요. 정소희 씨, 아 그때 그랬는데. 모기장 속에서 사이다 넣고 화채도 먹고 옥수수도 먹고 너무 좋았는데 라고 하셨고요. 유경희 씨, 어렸을 적에 평상에 할머니 무릎 베고 누워있으면 할머니는 제가 모기라도 물릴세라 손 부채질을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조이 버전으로 들으셨고요. 그 앞에는 그해 이야기 방문치 강원우 사랑하기 좋은 날 4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언니가 알바비 탔다고 뭐 먹고 싶냐고 그래서 족발을 외쳤죠. 근데 언니가 과자 하나 던져주더니 식탐 부리지 말라고 약속 있다고 나갔어요. 억울해요. 4385 언니 아니 내가 먼저 사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뭐 먹고 싶냐고 먼저 말한 건 언니 아닙니까? 아 참나 족발은 못 드리지만 푸딩 세트 보내드릴게요. 4385 2328 누님 모르고 있다가 내일 재연절이 공휴일인 거 알고 얼마나 기뻤는지요. 주말에 서울에 비 온다고 하니까 집에서 가족들과 음식을 해먹으며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두고 파티할까요? 오 좋죠 좋죠. 2328 신청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산이 레이나 한여름밤의 꿀

찬이 레이나 한여름밤의 꿀이었어요. 사랑하기 좋은 날 4부 서울우유 현대자동차 제공입니다.

앤드 맹문동 농축액. 한강의 최고급 특별 유람선 서울 크루즈 2인 승선권.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 홍일홍게 맛장 소스. 피부과학이 만든 변화 지오스킨 헬스 페이스 클렌저.

KBS 쿨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서울 시내 주요 간선도로 이동량 많습니다. 북부간선도로 신내 나들목에서 하월곡 양방위 향으로 정체 꾸준하고요. 이어지는 내부순환도로 성산 쪽은 마장램프부터 성산램프까지 답답한 주행길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도 성동분기점에서 상계교까지 가다 서다를 반복하고 있고요. 강변북로 일산방향은 청담대교에서 성수대교 다시 한남대교부터 가양대교까지 정체입니다. 구리 쪽도 마포대교

너무 싫어요, 저는. 그래서 양말이나 이런 것들 되게 모양이 제각각이에요. 접혀있는 모양이. 깨끗하게 이렇게 접으는 방법을 저도 인터넷으로 배우기는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어쨌든 일상에 잘 살펴보면 우리가 힐링하는 무언가들이 다 있을 거니까 한번 잘 찾아봅시다. 저는 그나마 청소들 중에서 괜찮게 생각하는 건 걸레질인 것 같아요. 네, 걸레질이 그 후에 확실하게 달라지니까 거기서 오는 그냥 희열이 조금 있죠. 볼륨을 높여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하고 싶은 말, 듣고 싶은 노래 문자로 남겨주세요.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행운의 선물이 쏟아지는 럭키 줄라이 시작해볼게요. 오늘은 제가 젓가락으로 행운의 숫자 하나를 뽑을게요. 어머, 어휴, 이거 뽑으려고.

0: 위치하면 선물 당첨입니다. 막대 아이스크림 쿠폰 보내드릴게요. 오늘은 어떤 숫자가 나올지 너무 기대되는걸? 오늘은 섞지 않고 바로 뽑아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착! 1이다! 1! 휴대폰 번호 끝자리가 1이신 분들 오늘 방송이 끝나기 전에 문자 남겨주세요. 1 진짜 귀한 숫자입니다. 그럼 광고 듣고 올게요.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4: 든든한 내일로요.
3: 네?
4: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3: 제대로 가시네요.
4: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장생.

0: 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 오래오래 락토핏
0: 종근당 건강
2: 건강기능식품.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6: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성공
0: 함께해요.
3: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7: 위제로
8: 소화 불량 제로제로
9: 위제로
8: 과식계도 제로제로
9: 위제로
8: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9: 위제로
8: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9: 위제로
10: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11: 1년.

너무 더워서 스파클링 와인에 얼음 동동 띄어서 마시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에어컨 구매해야죠. 이제 진짜 에어컨 없이 어떻게 살아요. 우리 할머니 집에 에어컨이 없거든요. 근데 할머니는 안 덥다고 안 더우시대요. 그래서 선풍기만 그냥 너무 더울 때는 켜신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 구매를 해드리겠다고 하는데도 안 사신다고 막 그래가지고 한번 제가 그 집에 방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스파클링 와인의 얼음 동동 너무 좋네요. SNS에 그런 게 유행하던데 포도를 얼려서 얼음 대신 넣는 거예요. 와인 안에. 그러면 와인이 되게 시원해지고 마지막에 후식으로 포도를 딱 먹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0316님, 오전 9시

만화책 쌓아두고 힐링하는 거 너무 짜릿하고 여기서 먹는 라면도 정말 맛있어요. 쩡디도 만화책 좋아하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 제가 만화책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책을 다 안 좋아해요. 저희 멤버 미미가 엄청 만화책을 좋아해서 진짜 그걸 쌓아놓고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어떠한 힐링이 되는지 약간은 알고 있습니다.

더 지켜보자고 하시더라고요. 아, 근데 그래도 걱정이 되는 건 어쩔 수가 없나 봐요. 1년 뒤 다시 검사할 때까지 건강관리 더 열심히 해야겠어요 해주셨네요. 2년마다 그래도 검사를 꾸준히 하시네요. 그래도 내년에는 꼭 가셔서 검사하셔서 잘 이제 혹도 보셨으면 좋겠고요. 아마 생각하는 그런 안 좋은 일은 없을 겁니다. 건강한 일상 되찾으세요. 화이팅! 5806님께서요. 둘째 임신하고 첫째랑 하루 종일 함께 있는데요. 더워서 그런 건지 몸살 기운이 있더라고요. 아기가 놀아달라고 하는데도 힘이 없어서 혼자 노는 걸 지켜만 봤더니 미안한 거 있죠. 엄마는 아플 때 마음껏 아프지도 못한다는 걸 느끼는 하루였어요. 세상 모든 어머님들 존경합니다 해주셨어요. 진짜 생각해보니까 어렸을 땐 엄마 아픈 거 몰랐어요 저. 그러니까 고등학생 때까지 엄마가 감기 걸린 거 정도는 이제 느꼈는데 그 이상 아픈 거 없다고 생각했는데 5806년진처럼 있을 수 있겠네요. 몸 관리 잘 하시고요. 둘째 임신 축하드려요. 노래 듣고 올게요. 김태우의 사랑비.

0: 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티맵 대리.
1: 여러분, 간절히 비를 기다려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이 기다리던 그 비, 메말은 우리의 일상을 촉촉히 적셔줄 그 비. 그 비는 바로
2: 저 갭이에요. 매일 오후 2시 가비의 슈퍼라디오 KBS 쿨 FM에 가비거리 내려와. Let's go.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오늘의 일기예보에 이어서 박정현의 편지할게요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익명 요청하신 분이 보내주신 사연이었어요. 선물 보내드릴게요. 진짜 오랜만에 편지 쓰면 괜히 약간 좀 쑥스럽고 말 주변이 없는 것 같고 나 왜 이렇게 말을 못하지? 막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 자체로 되게 매력 있는 것 같아요. 딱딱딱딱 너무 말을 잘해도 좀 약간 인간미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부족하더라도 하나하나 잘 적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지막 줄 쓰시면 되겠어요. 일도 잘하고 아이도 돌보고 집도 챙기는 우리 슈퍼맨 같은 아내 이렇게 첫 줄을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술술술술 풀리게 돼 있습니다. 첫 줄만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은 열 줄도 쓰실지도 몰라요. 결혼 기념일 너무 축하드리고 그래도 딱 편지만 부탁했다고 편지만 하면 안 됩니다. 아시죠? 다른 선물도 같이 해야지 훨씬 행복한 결혼 기념일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4933님, 제 마음 날씨는 금방 비가 내릴 것 같은 흐린 하늘입니다. 한 달 전에 이사를 마쳤는데요. 제가 너무 들뜬 마음에 이번 주말에 친구들을 초대했네요. 짐 정리 하나도 안 됐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냥 집은 사진으로 보여주고 동네에서 맛있는 거 사줘야겠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에이 정리 안 돼도 불러도 돼요. 저도 좀 빨리 들뜨는 성격이라 가지고 집 이사하고 한 뭐 소파도 안 들어왔는데 친구들 불렀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바닥에 앉아서 그냥 먹는 거예요. 그게 또 매력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4934님께서 지금 좀 정리가 안 돼서 라고 얘기하고 우리 여기서 그래도 간단하게 뭐 먹자 하고 맛있는 거 시켜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노래 들어볼게요. 세븐틴의 울고 싶지 않아, 뉴이스트의 Where You At.

이정수님, 장인어른 장모님께서 텃밭을 크게 하시는데요. 가지, 애호박, 파를 잔뜩 보내주셔서 아내랑 이걸로 모레 먹을까 고민 중입니다. 떡순이 쩡디라면 이 재료들로 어떤 요리를 할 것 같아요? 맛있게 만들어 먹고 한 번 더 감사 인사 드려야겠어요 해주셨는데요. 가지, 애호박 너무 맛있잖아요. 할 게 너무 많은데? 가지 덮밥. 가지 덮밥을 하셔가지고 덮밥류를 먹으셔도 좋고요. 애호박은 당연히 고추장찌개죠. 고추장찌개 애호박을 많이 넣어가지고 막 먹잖아요, 매콤하게. 그럼 기분이 너무 좋아집니다. 근데 또 잔뜩 보내주셨다고 하니까 그러다 뭘 해야 될까요? 애호박전. 애호박을 채를 썰어서 전을 하면 훨씬 달달하고 맛있거든요. 그래서 애호박을 채를 썰어서 전을 하는 걸 추천드리고, 가지는 요즘에 가지 피클도 담그는 것 같던데, 예, 가지로 피클 담그시면 그거는 오랫동안 두고 먹을 수 있으니까 그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파는 그냥 썰어서 냉동하세요. 6307님, 회사에서 일하는데 아들 담임 선생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알고 보니 체육 시간에 줄넘기 하다가 다리를 다쳐서 병원에 간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저는 직장이 멀어서 가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다가 퇴근했는데요. 아들이 깁스를 하고 목발까지 짚고 있더라고요. 뼈가 부러진 건 아니라 다행이지만 당분간 학교는 병결로 빠지기로 했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진짜 어떡해. 줄넘기 하다가 크게 넘어졌나 봐요. 그래도 다행히 뼈가 부러진 건 아니니까 회복 잘할 겁니다. 이게 이렇게 멀리 있으면 마음이 막 그래요. 그쵸? 빨리 막 달려갈 수도 없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회복 잘할 겁니다. 혜리님은 주말이 되면 동생이 저희 집으로 놀러 오는데요. 아들은 이모랑 논다고 신나고

0: 꼭 차고 도착합니다.
1: 세정되었습니다.
0: 웃고 싶은 날, 울고 싶은 날. 이곳에서 우리 함께 나눌래요? 여기는 저녁 8시에 열리는 뮤직사서함 89.1호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KBS 쿨 FM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 3, 4분은 연애 전혀 모르겠어요. 볼륨의 뽀송이 윤지성씨, 고막 여친 조수연씨와 함께합니다. 3535님 신청곡이에요. 제1의 빛의 선잠. 이 노래 듣고 우리는 3부에서 만나요.

0: 오빠, 주말에 아울렛 갈까?
1: 주말엔 차 막힌단 말이오.
0: 지하철 타고 가면 되는데?
1: 그렇게 가까운 데가 있단 말이오?
2: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에 마리오란 마리오.
3: 가산 디지털 단지
4: 마리오 아울렛역에서 만나는
2: 마리오 아울렛.
5: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6: 기프트.
5: 판촉물 최저가 보장
6: 세종.
5: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6: 세종.
5: 판촉물 굿즈는 세종.
6: 세종.
5: 세종.
6: 세종
5: 세종
6: 기프트.
7: 판촉물

0: 윤지성, 조수연 씨와 나눠봅니다. 모든 청춘남녀의 고민, 연애
1: 전혀 모르겠어요.
0: 두 달 전 어색했던 기억은 잊어주세요. 찰떡처럼 잘 맞는 사이, 9일 동갑 케미를 자랑하는 두 분 모셨습니다. 윤지성 씨, 조수연 씨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3: 9일년생 조수연입니다.
4: 안녕하세요. 9일년생 윤지성입니다.
0: 안녕하세요. 9사 막내 효정이에요. 오늘은 이제 예. 근황을 좀 물어보면서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5: 저번 주도 근황 물어.
3: 저번 주도 물어봤던 것 같은데.
5: 왜냐면 우리가 또 일주일 만에 만나잖아.
3: 그러니까 너무 반갑잖아.
0: 그러니까 일주일 시간이 생각보다 길어요. 길어. 아니 할 수 있는 게 많잖아 우리가.
4: 근데 후딱이지 않아요?
0: 후딱인데 할 수 있는 게 많아서 우리가 열심히 일했단 증거를 지금 티내는 시간이에요. 요즘 이제 뮤지컬 연습 들어가셔가지고
5: 28일이 이제 첫 공연이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0: 그러니까.
5: 진짜
0: 얼마 안 남았다니까.
5: 진짜 저 그래서 막 잠을 못 자요. 그 알아 혹시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마음속으로 어쨌든 다들 이제 매주 공연을 하시잖아요.
3: 맞아, 맞아요.
5: 그거를 내가 자기 전에 한번 복기를 하잖아요. 누워서.
0: 맞아, 근데 하지.
5: 하잖아 한 번씩. 근데 누워서 하다가 갑자기 막 심장 떨리고 땀 안 나요?
0: 난 잠들어요.
5: 진짜 안정형이구나.
0: 완전.
5: 진짜 나는 절대 못 자고 막 갑자기 심장이 뛰면서
0: 무대에 있는 거야.
5: 한번 딱 막히면 내가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무대로 올라가려고. 그래서 땀이 뻘뻘뻘 나면서 갑자기 심장이 막 뛰면서 그때부터 잠을 아예 홀딱 깨버려요.
3: 완벽주의자구나.
5: 아니요. 그러면 완벽하게 해내야 완벽주의자인데 완벽하게 해내지도 못하는 주제.
0: 아니야. 아니, 걱정쟁이라.
5: 걱정이 진짜 많아. 그리고 갑자기 막 잠에 번뜩 깨서 그때부터 한 또 4시간 동안 아예 못 자.
0: 어떡해.
5: 지금 요즘 그런 생활을 한 달 짜고 있어요.
3: 왜냐면 이제 공연이 너무 얼마 남지 않아서. 근데 나 이거 공감되는 게 개콘2 처음 생겼을 때 이제 저희 첫 코너 선보이는데 일주일 동안 저도 악몽 꾸고 그랬어요.
0: 좀 부담이.
3: 막 대본 까먹어가지고 무대에서 막 이러는 꿈 꾸고 소품 안 챙겨가는 꿈 꾸고 막 이랬었어.
0: 그래.
3: 그만큼 너무
5: 나 지금 한 달째 시달리고 있어.
3: 진짜?
5: 그래. 그런

0: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말아라.
1: 그럼 불안형들에게 안정형의 팁.
2: 잘 이겨낼 수 있어. 왜냐면 어차피 이건 다가오고 나는 이렇게 생각해. 이것도 너무 준비를 잘했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하는 것 같아.
1: 그거 안 막혀야 되잖아.
2: 아니야.
0: 아니 당연하지. 이 상황이 펼쳐지지 않으니까 막히는 게 당연하지.
2: 왜냐면 아, 그런가? 그 무대가 아직 없어. 잘할 수 있어.
1: 꿀팁이다. 우리 되게 약간 이런 모임이었나? 우리 이런 거 하는 이렇게 멋있는 사람들이었어?
0: 그럼요. 그리고 저는 뮤지컬 했을 때 잊어버린 적이 있어요. 한번 있어요.
1: 많지 사실.
0: 한번 있는데 우리가 그 스토리를 알잖아요.
1: 맞아.
0: 그러니까 그 스토리로 지어낼 수 있는 그게 있어.
2: 그럼
1: 나오잖아 또.
0: 그리고 뮤지컬이라는 게 라이브의 묘미가 또 있는 거야.
1: 맞아. 라이브도 또.
0: 우리가 뭐 AI

0: 놀라셨어요. 지금 다 밖에는 제작진분들이 다 놀라셨어요. 어. 미안합니다.
1: 예. 아, 마이크 확 내리셨다고 지금 PD님이. 어. 네. 그러면 지성 오빠가 네. 좀 홍보해주세요. 28일이면 얼마 안 남아가지고.
2: 아 진짜 얼마. 근데 사실 이제 제가 7월 28일부터 소년의 초상이라는 공연을 대학로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이제 초연인데 베네치아에서 벌어지는 그런 굉장히 흥미진진 정말로 정말 흥미진진하고 그리고 노래 넘버들이 너무 좋아요.
1: 가야
2: 솔직히
1: 되겠다.
2: 진짜 너무 좋고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제 공연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말 소년의 초상 너무 재밌으니까 한 번씩 찍먹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무조건 갑니다.
1: 그니까요.
2: 진짜로
1: 소년의 초상에서 소년 역할이신 거죠?
2: 제가 그쵸 10대 10대의 네? 미소년
1: 10대 미소년으로 나온다고
2: 네,
1: 합니다.
2: 10대 미소년과 이거 니콜라 1인 2역이에요.
0: 어, 진짜?
2: 1인 2역. 네네네.
1: 1인 2역 재밌잖아요.
0: 세상에 나.
1: 그니까.
0: 기대돼.
1: 너무 기대돼. 우리도 꼭 부를게요. 가겠습니다.
2: 예, 부를게요. 한번.
1: 수현 씨는 네. 이제 신윤승 씨가 이제

0: 소중해가지고 사람 손 안 닿는 데 가서
1: 아 정말 그렇구나. 어쩐지 자꾸 뒤로 밀려나더라.
0: 그런 거야.
2: 계속 다 그거 닦고 계신데요. 난 같은 거 다 닦고.
0: 아니 그리고 저도 이걸 봤는데 결혼식장에서 부케 받으셨잖아요.
1: 아 맞아요. 이번에 또 저희 개그우먼 박은영 언니가 그러니까. 결혼을 해가지고 제가 또 이제
2: 얼마 전에 했었잖아요.
1: 예 네, 맞아요.
0: 그러니까.
1: 근데 부케를 못 받았어요 결국.
2: 네?
1: 그걸 받으려고 했는데 신현수 씨가 부케를 쳐가지고 던졌어요.
0: 어? 아, 그건 진짜? 무슨 뜻이죠?
1: 그러니까 이걸 받으면 자기랑 결혼할 것 같아서 이거를
0: 아 막은 거군요.
2: 아 근데 거의 거기는 근데 거의 시상식이었어.
0: 완전 재밌었다고.
2: 라인업이, 완전 재밌었다고.
1: 맞아 진짜 원래 개그맨 개그우먼들 결혼식장이
2: 축제잖아.
1: 웬만한 그냥
2: 진짜
1: 다른 것보다 재밌어서
2: 맞아 맞아.
1: 다들 휴대폰 이렇게 켜고 그냥 배 잡고 웃다 가세요.
2: 그러니까
0: 가보고 싶다. 언니 결혼하면 언니 결혼하면 우리 가자.
1: 오케이 그래.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2: 언제?
0: 언제인지는 모르지.
1: 예, 그건 몰라요.
2: 아 좋아요 좋아요. 불러주세요.
1: 와주세요.
2: 아 그럼요.
0: 그럼 저희가 응원 가죠 정말.
2: 그럼요.
0: 아 5473님께서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내가 갖고 싶은 초능력은 무엇일까요? 시간을 10분 과거로 되돌리는 능력 대 미래 10분을 내다보는 능력. 단

0: 먹고 가자. 이야!
1: 저는 이제 결혼하고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싶거든요. 근데 제 남자친구는 결혼 이야기만 나오면 미꾸라지처럼 요리조리 빠져나갑니다. 그러다 얼마 전 친구 부부의 집들이를 다녀온 날 너무 부러워서 남자친구와 맥주 한잔하면서 다시 진지하게 얘기를 꺼냈어요.
0: 아우 맥주 맛있다.
1: 자기야, 응? 이제 슬슬 우리 결혼 계획 짜야 되지 않을까? 아, 결혼식장 예약 빨리 해야 된대. 우리 얼른 돈 모아서 같이 전세나 월세도 알아보고.
0: 뭐라고? 어? 아니 나 지금 마시는 중인데 집중해가지고 그 못 들었는데?
1: 장난해?
0: 아니 근데 32살 좀 결혼은 빠르지 않아? 아 요즘 늦게 하는 게 대잔데.
1: 아 난 어차피 할 거라면 그냥 빨리 하는 게 좋단 말이야. 아, 솔직히 말해봐. 나랑 결혼할 생각 없는 거야?
0: 아, 아니? 아 이건 진짜 아니야. 아 오해하지 마. 그게 아니라 아, 나 사실 학자금 대출 갚느라 모은 돈이 없잖아. 내가 회사에서 대리 달고 조금 더 자리 잡은 뒤에 하자. 내가 완벽한 결혼식 만들어줄게. 나 믿고 조금만 더 기다려주면 안 될까?
1: 완벽한 결혼식? 저는 그 말에 화가 났습니다. 남자친구는 꼭 저 이유로 결혼 얘기를 미뤘거든요. 완벽한 결혼식, 완벽한 결혼 생활을 만들겠다고요.
0: 너 진짜 행복하게 만들어줄게. 아 조금만 기다려주라.
1: 아 요즘 다 완벽하게 준비하고 결혼하는 사람이 어딨어. 아 그리고 말해봐. 아, 완벽한 기준이 대체 뭔데? 아, 나 기다리다가 늙어 죽겠다.
0: 그럼 뭐 아무것도 없는데 결혼하자고? 아 도넛이 덜컥 결혼했다가 고생하면 너 내 탓 안 할 자신 있어?
1: 있어.

0: 갑자기 제작진
1: 우리
0: 아니 갑자기 제작진 분들을
1: 들어보자. 왜냐면
2: 생각이 다 다르니까 궁금하긴 해.
0: 그래.
1: 그러니까 뭐 제 생각은 제작진들 분 의견을 제가 받아왔는데
0: 누구예요? 작가님이에요? 피디님이에요? 누구예요?
1: 익명이에요.
0: 아 익명이야?
1: 익명이에요.
0: 궁금해졌는데? A. A.
1: 결혼을 미루는 이유는 진짜 이유는 아마 따로 있을 것이죠.
0: 아 요거는 내가 봤을 때는 작가님이셔.
1: 그 이유는 파헤쳐야 한다. 다른 이유가 없다면 헤어져야 한다라고 A님.
0: 요거 내가 먼저 왕 작가님이죠.
1: B. 남자 말이 이해도 된다. 결혼은 현실이다.
0: 이거 막내 작가님이죠. 맞지?
1: C. 그냥 결혼하기 싫은 것이다.
0: 요거는 약간 피디님 같은데?
1: 그게 아니더라도 사랑은 결혼도 타이밍이다. 타이밍에 안 맞는 것이니 결혼 못할 가능성을 인지하고 사귀셔라.
0: 어, 요거 피디님 같은데? 아닌가? 모르겠어요. 끝까지.
2: 맞아요? 잠깐만 궁금해요. 어.
1: 아니 잠깐만. 퀴즈가 아니라 의견이라고.
0: 치킨 교육을 안 줘? 아니 치킨 교육을 안 주는 거야 이거?
1: 안 줘요? 근데 저는 약간 여기 의견을 듣고 생각한 게 일단 너무 사랑한다고 하니까 만나되 계속해서 결혼을 너무 피하면은

0: 이런 말씀 드려도 될까요?
1: 네.
0: 스튜디오에 산들바람이 부는 것 같았습니다. 산들바람 평이한 감상평.
2: 샴디 오늘도 감상평이 평이하네.
0: 무슨 소리예요? 그렇게 워딩 하나하나 잡고 가지 마. 성인

0: 이런 말씀 좀 부담스러우시겠지만 저 사진 보자마자 첫눈에 반했습니다.
1: 아, 네. 그 말씀 조금 부담스럽네요. 사진이 잘 나왔어요. 만나서 놀라시면 안 돼요?
0: 그리고 두근두근 되는 기대를 안고 처음 만난 날 역시 제 눈은 정확했습니다. 사진처럼 아름다우셨고요, 성격도 좋으셨고요, 저는 당장이라도 사귀고 싶었습니다.
1: 아, 여기 맛집인가 봐요. 손님 진짜 많네요. 저 여기 메뉴판
2: 수현 씨! 수현 씨!
0: 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저 수현 씨가 정말 마음에 듭니다. 당장 사귀고 싶습니다.
1: 네? 아니 메뉴판 보다가 그런 얘기를 하신, 아니 저희 만난 지 30분 됐잖아요. 얼른 메뉴부터 고르세요.
0: 아, 예, 죄송합니다.
1: 아, 너무 맛있겠다.
0: 제가 실수했어요. 마음이 급해서 상대방을 부담스럽게 만들어버렸죠. 근데 다행히 애프터 만남이 이루어졌고요. 그날 저녁도 먹고 술도 한잔했습니다.
1: 여기요, 소주 한 병 더 주세요.
3: 네, 잠시만요.
2: 수현씨! 수현씨 정말 밥도 잘 드시고 술도 잘 드시네요.
1: 저 너무 많이 먹었네요.
0: 아니요, 저는 그런 여자가 제 이상형이었습니다. 이제 곧 헤어질 시간인데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수현씨 너무 아름답고 착하시고 너무 잘 먹고 잘 마시고 완전 제가 꿈꾸던 이상형입니다. 저랑 만나주세요.
1: 아, 지성씨 참 좋으신 분인 것 같아요. 근데 두 번째 만남에 정하는 건 너무 섣부르네요.
0: 아, 그쵸. 아, 제가 또 너무 부담스럽게 했네요.
1: 아, 그건 아니고요. 저기요, 여기 맥주도 추가해주세요.
3: 네.
0: 한국인은 3세번이라는 말이 있죠. 세 번째 만남에서 고백해야 하는 암묵적인 룰이 있는데 제가 너무 또 빨랐던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만나는 날 저는 최선을 다해서 꾸미고 왔습니다.
2: 수현씨! 수현씨 여기요!

0: 사죄의 의미로 제가 저번 주에 좀 부진했던 것 같아서 사죄의 의미로 좀 올렸어요.
1: 어 다음에 수현 씨가 꼭 개그 콘서트에 초대해 주세요.
2: 진짜 나
1: 진짜 네. 너무 잘한다 연기를.
0: 네네네. 어 제가 홍트 쪽에 좀 가갑니다.
2: 네. 아 잘해요. 네, 정말 잘해요.
0: 감사합니다.
1: 저희가 두 번째 사연으로 좀 깊이 들어가 볼게요. 소개팅으로 다섯 번이나 만났지만 사귀자는 건 거절당한 분의 사연이었어요. 더 기다려야 하냐 아니면 자기가 눈치가 없는 거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진짜 이건 무슨 일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0: 근데 만약에 제가 사연자분의 그러니까 소개팅 분이라면 저는 좀 약간 부담스러울 것 같긴 해. 그러니까 마음은 너무 예쁘고 너무 진솔된 사람들 너무 좋은데 너무 감사하고 근데 그러니까 이게 결단코 가벼워 보이진 않아. 다만 좀 약간 부담 내가 정말 그 사람의 그 마음처럼 내가 못 아직 나는 안 열려서 그 마음이 너무 미안하고 부담스러울 것 같기는 해.
2: 사실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만나면 이렇게까지 하진 않잖아요.
1: 맞아.
2: 근데 얼마나 좋으면은
1: 그니까
2: 수현 씨
0: 거기다가 너무 막 나의 모든 것을 다 칭찬을 그러니까. 해주고 너무 감사한데 막 잘 정말 잘 맞는 것도 예쁘네요 막 이렇게 정말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지만 조금은
1: 맞아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
2: 근데 거절 안 하는 거면은 약간 너무 싫진 않는 거잖아.
1: 맞아. 아 근데 난 그것도 모르겠어. 너무 이 마음이 너무 크니까 이렇게까지 날 좋아해주는 사람이 있을까라는 마음 때문에 거절 못하는 걸 수도 있어.
0: 맞아.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연프 보면은 첫인상 그 소개 투표 때부터 정말 막 계속 그날 들어가는 사람들 있잖아.
1: 근데 그러다 커플 된 경우 있다니까? 나는 쏠 때 거기서 어떤 이제 남성분이 진짜 너무 좋아서 처음에는...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한 명만 공략해요. 근데 그 여자분이 너무 착하셔가지고 진짜 이게 이 사람으로서 좋은 건지 남자로서 좋은지 헷갈려. 그러다 마지막에 결국에는 이 남자의 구애 선택합니다.
0: 지금 현커예요?
1: 아니요. 그 시즌에 다른 남자랑 결혼했어. 지금 그렇다니까 이게 약간 헷갈려. 나를 맞아, 너무 맞아. 좋아한다 그러면 맞아. 나를 이렇게 좋아해주는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내가 한 번 더 만나보자. 오케이. 만났는데 또 착한 것 같아. 또 괜찮아.
0: 맞아.
1: 그러니까 계속 만나는 거야. 근데 내가

0: 친구가 오랜만에 연애를 시작했고 저한테도 소개해줬는데요. 말투랑 행동 너무 별로입니다. 좋은 사람 아닌 거 바로 알겠어요. 친구는 콩깍지가 껴서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저 사람은 진짜 아니다 싶거든요. 말릴 순 없나요? 아 근데 이런 거
1: 이거
0: 있어.
1: 이거 못 말려.
2: 못 말려.
1: 아니, 이거 못 말려. 콩깍지는 절대 못 말려.
0: 근데 이런 거 있을 때 많잖아요. 누가 많아. 보여줬을 때 많아. 약간 딱 봤을 때
2: 좀 싸해.
0: 근데 이거 나만 느끼는 거 아니다?
1: 맞아.
0: 그 자리에서 만약에 보면은 다른 사람도 같이 느끼잖아.
2: 네. 근데 말해봤자 저만 나쁜 사람 돼요.
1: 그리고 아마 친구도 아는데 부정하는 경우도 꽤 많아.

아직 타임머신은 없지만 시간을 여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예전에 좋아했던 노래 듣기. 몇 년, 아니 몇십 년이 지나도 첫 소절이나 후렴을 듣는 순간 시간을 되감아서 그때의 계절과 공기, 함께했던 사람들 곁으로 순식간에 이동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흥미로운 사실 하나, 뭔지 아세요? 10대 시절에 즐겨 들었던 노래를 다시 들으면 마음이 안정되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낭만적인 시간 여행과 심신 안정을 위해 야자 시간에 이어폰을 꽂은 채 들었던 노래, 시험이 끝난 날 친구들과 노래방에서 목청껏 부르던 노래, 첫사랑의 미니홈피에서 흘러나오던 노래까지 그때의 나를 다시 만나게 해주는 노래 한 곡 떠올려 볼까요? 여기는 키스더 라디오. 안녕하세요. 저는 DJ 한혜입니다.

그래도 전주만 나오면 그 시절 감성이 자동 재생됩니다. 그대 기억이 자동으로 나오죠. 요거는 이제 제 중학생 때 중학교 시절에 정말 유행을 많이 했었고, 아 저는 아쉽게도 근데 조금 요때 힙합에 너무 빠져 있어가지고 이 버즈 분들하고 조금 멀어져 있었어요. 근데도 너무 주변에서 많이 부르니까 내가 듣지 않아도 외우게 되는 그 지경에 이르는 대박인 곡입니다, 사실. 그래서 버즈의 노래는 진짜 이게 간접으로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저도 노래방 가서 막 불렀던 기억이 있어요. 뭐 아마 많은 남자분들은 이렇게 공감하실 것 같고. 박태준님, 시험 끝나고 친구들이랑 노래방에서 목이 쉬도록 불렀던 YB의 나는 나비요. 지금은 부르다가 숨이 먼저 차지만 추억만큼은 그대로입니다.

제가 자동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뭐 시킨 게 아니고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나비 인정입니다. 5555님. 그 당시 제가 많이 들었던 노래는 SES의 친구라는 노래. 샴디도 아셔요? 라고 하셨고, SES 친구라는 노래는 좀 초면이고, 안지옥 선배님의 친구. 두 손을

노래방 가가지고 마지막 곡으로 어깨동무하고 불러야 돼요. 진짜 고등학교 때도 술 한 모금 먹지 않고 친구들과 이 노래 불러야 우정을 되새길 수 있습니다. 너무 오늘 이게 너무 남성 친화적인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남중남고 스타일이어가지고 실제로 남중남고 나오기도 했고 죄송합니다. 김선정님, 저는 빅뱅의 거짓말이요. 그땐 MP3로 듣고 따라 불렀는데 지금은 그 시절 체려가 돌아와만 외치고 있습니다. I'm so sorry but I love you 다 거짓말. 이건 제 고등학교 때. 아, 제 빅뱅 진짜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고2인가 고3 요때 이제 거짓말 나오고 막 하루하루 나오고 원더걸스 텔미 나오고 요때 참 많이 봤죠. 이제 야자하기 전에 음방들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친구들이랑 틀어놓고 정말 많이 따라하고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효민님, 저는 태연님의 제주도 푸른 밤을 음악 줄넘기 밴드부 기타 동아리 때 배워서 학창시절 기억이 새록새록 나요 라고 하셨고요. 아, 그쵸. 이게 원곡이 있지만 사실 또 우리 탱구의 제주도 푸른 밤은 좀 다른 느낌을 주고 들으면 너무 이게 뭔가 좀 산뜻해진다고 해야 되나? 진짜 제주도가 생각나는 느낌이 들고 또 이런 학창시절의

신시경 거리에서 가을만 되면 꼭 듣던 노래였는데 지금도 퇴근길에 들으면 집까지 한 정거장 더 걸어도 좋을 만큼 추억에 빠지게 돼요 라고 하셨고요. 아 거리에서는 요거는 진짜 지혜님 말씀대로 이 한 정거장 걸으면서 듣기에 최적화된 노래가 아닌가, 거리에서 들어야 진짜 낭만이 찾아오는 노래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너무너무 명곡이죠. 공민서님, 옛날 물건, 옛날 노래가 주는 감성이 좋아요. 그때 이 노래를 좋아했지 하며 추억 소환도 돼요 라고 하셨고, 진짜 그 노래가 주는, 음악이 주는 마법이 진짜 대단하잖아요. 그때 노래 들으면 그때 뭐 기억이 소환되는 건 물론이거니와 그때 냄새, 그때 분위기 뭐 이런 진짜 온도 습도까지 다 기억이 납니다. 이거는 진짜 뭐 저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우리 민선님 새싹이십니다. 웰컴 드링크 세미 샴페인 포도 탄산 음료 드리겠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샴페인도 학창 시절의 소중한 추억이 되는 노래가 아닐까.

너무 학창 시절이 떠오르고 우리 별님도 새싹이십니다. 웰컴 드링크 세미 샴페인. 포도 탄산 음료 드리겠습니다. 오늘 거의 뭐 한 소절 노래방 느낌으로 오프닝 가봤는데 목요일 한해의 키스더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의 사연 기다립니다. 문자번호 샵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어플콩과 KBS 플러스 무료고요. 어플콩에서 보이는 라디오로 제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메일 코너 한해만해와 내일의 맛, 그리고 청취율 조사 특집 코너 환승 라디오 준비되어 있고요. 이어서 저랑 오붓하게 토크토크 나누는 시간이죠. 뿅뿅 좀 하네. 불쾌지수 높은 여름 날씨를 반영한 오늘 주제 알려드립니다. 바로 찝찝 좀 하네. 최근 여러분을 찝찝하게

I'm about to say 한혜의 키스 더 라디오. 네가 한케라 신작 들었잖아? 그럼 이 코너 안 만들었어. 한승 라디오. 3222님, 원래 미스터라디오만 듣는 미라클이었는데 점점 한해 키스더라디오에 스며드네요. 만약 청취율 조사 전화가 오면 둘 중 어떤 프로그램을 듣는다고 할까요? 아, 쿨FM에서 나른한 오후를 책임져 주시는 형님들이죠. 윤정수 남창희의 미스터라디오. 제가 남창희 형님 대신 스페셜 DJ도 했었고요. 게스트로도 나갔던 경험이 있어서 거의 뭐 세미 피부치 같은 느낌인데, 그럼 미라의 애청자 강경

트와이스 Yes or Yes 듣고 왔습니다. 오늘 환승 라디오, 원래 미스터 라디오만 듣다가 한해 키스터 라디오에 환승하신 3위님 사연 만나봤고요. 선물로 애플 망고 빙수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참 뭐 형제 라디오죠. 미스터 라디오 뭐 키스터 라디오는 형제 라디오고 제가 미스터 라디오 정말 많이 나가지 않았습니까? 가서 창희 형 역할을 직접 한 적도 있고 제가 정수영님 역할을 한 적도 있고 뭐 정말 형제 라디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청취율 조사 기간 두 라디오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둘 다 렛츠고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안현신님. 저도 미스터라디오 애청자 미라클인데요. 창희님이 미라 생방 중에도 하느님의 한키라 많이 들어주시라고 언급 자주 하세요. 둘 다 훈훈하네요 라고 하셨고요. 아, 또 비슷한 관상길에는 비슷하게 갑니다. 저희도 사실 미스터라디오 언급 정말 많이 하고 있고 또 저희가 또 이름이 좀 비슷하잖아요. 아까 또 보내주셨는데 미스터라디오 그리고 키스터라디오 둘 다 사랑해주시고 뭐 이게 혹시 얘기하실 때 너무 뭐 키스터 라디오라든지 미스터 라디오라든지

할까 말까, 갈까 말까, 살까 말까 고민하지 마세요. 주 7일 풀근무하는 정한의 이사가 결제 도장 찍어드립니다. 한 해 만 해.

도우너님, 부모님이 지인들이랑 여행을 가시는데요. 진짜 오랜만에 가시는 여행이라 깜짝 선물을 해드리고 싶거든요. 두 분이 알콩달콩하게 입으시라고 커플 카라티를

화사 So Cute 듣고 왔습니다. 한 해 만에 오늘은 도은어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었고요. 오랜만에 여행을 떠나시는 부모님 캐리어에 커플티 몰래 넣어둘지 말지 결제해드렸습니다. 아, 이거는 무조건 거우죠. 이 부모님이 뭔가 좀 민망해 하시는 것 같아도 막상 여행 가셔가지고 이렇게 탁 맞추면 얼마나 귀엽습니까? 사실 뭐 자식인 우리가 봐도 귀엽지만 많은 분들이 이게 우리 또 부모님 세대들이 옷 맞춰 입으면 너무 또 좋아 보이잖아요. 행복해 보이고 귀여워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쑥스럽지만 또 여행 아니시면은 언제 또 그렇게 맞춰서 입어보시겠어요. 너무 센스 있는 선택이다 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커피콩님께서 오늘 사투리 자연스러웠다 라고 하시는데, 아 좀 사투리 평가 안 받습니다. 저 완전히 네이티브입니다. 저 커피콩님, 저 부산 사람입니다. 사투리 앞으로 평가 받지 않습니다. 네이티브입니다. 이거는 아, 네 진짜 우리 계속 또 길어지니까 좀 섞이기 시작하는데,

정도는 여러분들 이게 좀 원하는 대로 시도해 보시길 바라면서 바로 한번 찝찝 좀 하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9784님 오늘 소개팅이 약속되어 있는데요. 남자분이 갑자기 급한 일 생겼다고 취소했거든요. 근데 왠지 제 SNS 사진을 보고 취소한 것 같은데 찝찝해요 라고 하셨고요. 기분 탓입니다. 9784님 아니에요. 왜냐면은 그 취소할 거면은 진작에 취소했어요. SNS 사진은 진작에 확인할 수 있었고 굳이 뭐 당일날 취소할 사진 보고 당일날 취소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 이유가 아니고 뭐 천재지변이 있었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게 좀 뭐 다른 이유가 있었을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순히 뭐 얼굴 때문에 SNS 사진 때문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9784님 그 찝찝함 곧도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찝찝함 날려버립니다. 소보루님 오늘 회사 사장님께 보고서를 제출했는데요. 갑자기 이 대리는 성실하긴 한데 하시면서 말끝을 흐리셨어요. 이거 무슨 뜻일까요? 찝찝해요. 뭐 어떻게 해석해드려요? 그냥 어물쩍 넘어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소보루님 이 대리는 성실하긴 한데 라는 거는 뭐 결국에는 좀 뭉뚱그려서 얘기하자면은 지금 우리 소보루님

0: 듣고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1: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2: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1: 주방 싱크대도.
2: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1: 어디로?
2: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3: DS 대성하우징.
1: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4: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5: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6: 쓱 닦고 착.
7: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8: 메디힐 토너 패드.
9: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10: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근데 빨간색을 쓰는 거야? 싫다는데? 이건 진짜 그 사람도 난 광기라고 보고, 야, 말하지 마세요. 찝찝하니까 쓰지 말라고. 이거는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빨간색으로 이름 적어도 아무 일 없습니다. 그건 괜찮긴 한데 굳이 빨간색으로 쓰는... 빨간색 좋아하시나? 레드레드신가? 정확히 잘 모르겠네. 아무튼 말씀하십시오. 이선희님, 요즘 알고리즘으로 사주가 뜨는 거예요. 올 하반기에 학수고대하던 게 풀리면서 큰 변화가 온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이 없으니 괜히 찝찝하더라고요. 사주 안 보고 살았는데 제대로 보러 가야 하나 고민 중이에요. 샴디는 사주 믿으시나요? 라고 하셨고, 저 사주 믿게요, 안 믿게요? 저는 사주 사실 크게 관심 없었는데 한 작년부터 조금씩 이제 찾아보고 관심을 좀 두는 타입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대운이라 그랬거든요. 제가 한 사주사 뭐 작년부터 해가 한 재작년부터 해가지고 올해 뭐 이렇게 내년까지 굉장히 뭐 좋다라는 얘기를, 대운이 들어온다는 얘기 들었는데 지금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떠오른 찝찝한 생각들 보내주시길 바라면서 1부 끝곡으로 아이유아이 갑자기 듣고요. 2부에서 찝찝 좀 하네 이어가겠습니다. 그럼 11시에 만나요.

0: 어쩜 그렇게 변하질 않니?
1: 이번엔 또 뭐가 마리오?
2: 마리오가 21년간 변함없이 대상받았단 마리오.
3: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에 마리오란 마리오.
4: 한국 소비자 포럼 2025 올해의 브랜드 대상,
2: 21년 연속 수상이니까
3: 마리오 아울렛.
5: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세종,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세종, 판촉물 굿즈는 세종 세종 세종 기프트.
6: 판촉물 세종 기프트 아니면 아니 아니 아니 돼요.

섭섭하더라고요. 별말 안 했다고 하는데 대체 무슨 말을 했는지 찝찝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이 찝찝하겠네. 그 미세하게 바뀌는 그 공기의 흐름 있죠.

0: 선희님 대단. 이렇게 선희님처럼 고지 곧대로 상황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정말 괜찮다고 하니까 안 드리는 거 뭐 이해합니다. 그리고 또 뭐 부모님 가가지고 이렇게 풍족하게 뭐 이렇게 좀 여유 있게 쓰시는 것도 좋지만 또 너무 맨날 맨날 그러는 것보다는 또 가서 조금 아껴도 보시고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찝찝해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아껴 쓰는 맛이 있어요. 계속해서 찝찝 좀 하네 사연 받아보겠습니다. 샵 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 무료고요. 소개된 분들께는 불쾌지수를 낮춰주는 맛, 청래콤, 청포도, 레몬, 콤부차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광고 듣고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1: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2: 오래오래 락토핏
1: 종근당 건강
3: 건강기능식품.

승선권, 나의 우아함을 깨우는 힘 닥터세르스에서 여성 청결 세럼, 여성의 품격을 디자인하는 작가 주니킨에서 화산백토 파우더워시, 천연 화장품 봉프레에서 모바일 상품권, 극단 무화에서 로맨틱 타임슬립 뮤지컬 썸데이 공연 관람권을 드립니다.

0: 매일 밤 10시 한혜의 키스 더 라디오.
1: KBS 쿨 FM 한혜의 키스 더 라디오. 찝찝 좀 한혜 함께하고 있는데요. 가끔 살을 날려서 저를 찝찝하게 만드는 친구입니다. 우리 키라봇 나와라 로봇.
2: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1: 왔구나.
2: 오늘 도전 좀 한혜는 덥고 습한 여름 상쾌하게 갈증을 해소해주는 탄산수 블라인드 테스트입니다.
1: 오케이, 텀블,
2: 앞에 놓인 탄산수를 한 모금 마셔보고 어느 나라에서 만든 제품인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한해가 성공하면 추첨을 통해 20분께 레몬 탄산수 쿠폰 드리고요.
1: 네.
2: 실패하면 아무것도 드릴 수 없으며 한해는 부캐인 남산으로 변신해서

하지만 제가 누굽니까? 와인으로 블라인 딸 때 나라 접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정답률 뭐 제 너튜브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꽤나 또 맞히는 편이거든요. 가보겠습니다. 잠시만요. 강하루님. 실패하겠네. 크크크. 탄산수 안 받을게요. 그냥 시작도 하기 전에 왜 이렇게 기죽이세요? 우리 하루님 응원해 주세요. 진짜 여러분들께 탄산수 드려야 됩니다. 저는 의무가 있습니다. 아는솔님께서 와 배드는 진짜 크크크크 해주셨고 아 저도 뭐 전들 뭐 하고 싶어서 뭐 이렇게 벌칙으로 제가 심어두는 건지 아십니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좀 밸런스를 위해 제가 잘 맞추기 하기 위해서 저만의 좀 이제 키라봇이 벌칙을 주면은 제가 이제 좀 의지를 가지면서 맞추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휴미님께서 최산대 남산 해주셨고 7095님 저 시원한 레몬 탄산수 받고 싶어요. 요즘 너무 더워요 라고 하셨고 최무영님 맞아 할 수 있다 믿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아니 무영님 무영님은 일단 그냥 드립니다. 왜냐? 새싹이시거든요. 웰컴 드링크 세미 샴페인 포도 탄산 음료 드리겠습니다. 제가 맞춰서 레몬 탄산수 쿠폰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렛츠고! 여러분 들리시나요? 스파클링 소리 들리세요? 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향은 아무 향도 안 나고요. 이건 뭐 아 어느 나라지? 탄산수 뭐 전혀 감이 안 오는데 탄산수를 수입하는 나라들이 어디 있지? 일단 뭐 물로 유명한 나라가 일단 에비땡이 프랑스에서 오는 거 아닙니까? 뭐 프랑스 있을 테고 탄산수가 왜 그런 좀 그 저쪽 지방에서 많이 오지 않나? 좀 추운 이런 북극이나 막 이런데 막 좀 위도가 높은 나라들에서 많이 오지 않나? 아 이거 좀 힌트 좀 없나요? 아니면 다 그냥 페이크야. 한국 아닌가? 한국? 한국

아, 정말 안타깝습니다. 아, 태국 지나갔는데 태국으로 할 걸. 태국 물이 유명하구나. 몰랐네요. 아무튼 탄산수까지 태국에서 우리나라가 수입해 옵니다. 참 다양한 거 먹을 게 많은 대한민국이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아, 우리 안경수님도 와인 좋아하시니 탄산수도 맞출 듯해요. 화이팅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못 맞췄네요. 하지만 우리 경숙님께는 드릴 게 있습니다. 새싹이시거든요. 웰컴 드링크 세미샤베인 보도 탄산 음료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태국 맥주 브랜드의 탄산수라고 하고요. 아, 싱땡? 아, 싱땡 탄산수예요. 아! 아! 맞아! 탄산이 자글자글하네. 나 싱땡 좋아한단 말이야. 아, 내가 이걸 왜 못 맞췄지? 제가 하이볼 먹을 때 요것만 먹거든요. 아, 정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탄산 소리 들리시죠? 탄산이 아직까지 안 들리구나. 죄송합니다. 탄산이 아직까지 살아. 그러니까 우리 싱땡 탄산수가 탄산이 강력한 걸로 유명한데, 아, 내가 왜 이거를 못 맞췄을까? 아, 지나고 나니까 또 깨닫습니다. 김윤정님께서 그냥 최산 한번 가자요 라고 하셨고, 곽수빈님, 인도네시아를 듣고 나서 아닌 것 같은데 제발 입 좀 막아줘요. 그래도 제가 정답을 맞춰야 되는데 입을, 제가 DJ인데 입을 어떻게 막습니까? 우리 수빈님, 좀 앞으로 한 40분가량은 좀 더 떠들겠습니다. 황지희님께서 소믈리에

스크린 맛만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좀 단체로 할 때는 좀 따라주세요, 대세. 너무 튑니다. 김혜주님. 사귄 지 2주 된 남자친구 집에 처음으로 놀러 갔는데 제가 화장실 다녀온 뒤에 바로 화장실에 들어가더니 변기랑 세면대를 한참 닦더라고요. 제가 뭘 묻힌 걸까요? 분명히 깨끗하게 하고 나온 것 같은데 찝찝해요. 라고 하셨고 바로 뒤에 들어가서 뭘 박박 닦는다. 에이 설마. 그러니까 왜냐면 혜주님이 확인을 안 하고 나온 게 아니잖아요. 확인을 하고 오셨기 때문에 뭐 좀 그럴 것 같지는 않고 제 생각에는 남자친구도 아차 싶었던 것 같아. 이게 미리미리 좀 깨끗하게 청소를 해놨었어야 됐는데 혜주님이 다녀오고 나서 아 맞다. 내가 깨끗하게 안 치워놨네 하면서 저 급하게 가가지고 좀 치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이게 타이밍이 좀 이렇게 반대긴 하네, 그죠? 좀 타이밍이 어긋나긴 어긋났어. 그리고 아무리 이게 뭔가 좀 찝찝한 걸 싫어해도 아무리 예를 들어 진짜 이게 너무 브라이언 형님처럼 정말 깔끔하신 분이라고 해도 여자친구 나오자마자 들어가서 닦는 거는 조금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런 분은 아니실 거라고 믿습니다. 9016님. 삼각김밥 먹으려고 뜯었는데 양쪽이 한 번에 똑바로 안 뜯어지고 한쪽만 김이 쭉 찢어질 때 찝찝해요. 라고 하셨고 이런 경우가 간혹 있죠. 그래가지고 예전에 삼각김밥 한창 유행할 때 삼각김밥 잘 뜯는 법 이런 것들도 많이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데 있었던 것 같고 그쵸. 삼각김밥 진짜 그 김 맛이거든. 사실 뭐 안에 있는 내용물도 중요하지만 그거 같이 먹어야 딱 이 완성된 맛이 나는데 하나만 떨어질 때 굉장히 찝찝합니다. 이런 것들은 평소에 배워놔야 돼요. 진짜 인생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삼각김밥 다 뜯는 방법 다 숙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찝찝한지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소개된 분들께 청포도 레몬 콤푸차 드릴게요. 그럼 사연 받는 동안 슈프림 팀의 왜 듣고 올게요.

합석했던 제 친구를 콕 집어 함께 오라는 거예요. 절친인 것 같은데 같이 밥 사줄게 하던데 이거 찝찝하네요. 제가 절친이라고 소개하지 않았거든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 요거는 이제 두 가지 형태로 좀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2786님 말대로 썸 타는 관계다. 실제로 썸을 타는 관계다. 그러면은 좀 둘이 보기에는 좀 부끄러운 거야. 그래가지고 아 좀 친구들 친구 한 명에 같이 데려와가지고 그냥 편하게 좀 먹자일 수도 있는데 2786님 말처럼 이게 썸 타는 관계가 확실하지 않다. 만약에 썸 타는 관계가 좀 아리까리하다라면은 아 좀 친구한테도 호감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조금 듭니다. 우리 2786님께서 좀 그 선배하고 어떤 관계인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확고한 썸 타는 관계라면은 아마 뭐 제가 말했던 전자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친구를 뭐 좋아하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만약 또 그런 일이 일어났다, 골치 아프다라고 하면 언제 찾아오실지 아시죠? 수요일 날 찾아오시길 바라겠습니다. 2532님, 퇴근할 때마다 컴퓨터를 분명 종료하고 가는데 다음날 출근하면 모니터가 켜져 있는 날이 가끔 있어요. 제가 깜빡한 건지 누가 쓴 건지 알 수가 없네요. 사실 제가 또 사내 비밀 연애 중이라 계속 신경이 쓰이고 찝찝해요 라고 하셨고요. 아 이제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아 물론 우리 2532님 도둑은 아닌데 이게 뭔가 좀 사내 연애하고 비밀 연애를 하다 보니까 뭔가 계속 좀 불안하고 걸리지 않을까 걱정하는 마음 때문에 좀 그렇게 느껴지는 거 아닐까요? 왜냐면 아무리 2532님이 그 사내 뭐 비밀 연애를 한다 그래도 그게 궁금해서 다른 직원이 막 회사 모니터 그 컴퓨터 전원까지 켜가지고 확인할 이유는 저는 없다라고 보고 그리고 요새 뭐 사실 개인 아무리 회사 모니터라도 다 그 개인 뭐 패스워드 같은 게 다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누군가가 밝혀내기 위해 그 정도 뭐까지는 노력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 우리 2532님의 좀 실수, 깜빡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비밀연애, 왜 비밀연애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사내 비밀연애 중요합니다. 잘 이렇게 잘 숨기시길 바라겠습니다. 한지호님, 회사 화장실 서랍에 제 치약을 두고 쓰는데요. 이상하게 갈수록 빨리 줄어듭니다. 누가 같이 쓰는 것 같은데 아무도 말은 안 하네요. 새 치약을 꺼내도 금세 반토막이 나 있으니 대체 누가 쓰는 건지 몰라 괜히 찝찝합니다. 라고 하셨고요. 이거는 거의 99% 누가 쓰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이 뭔가 치약은 같이 써도 된다고 생각하나 봐 사람들이. 저도 그 헬스장에 그 치약 잠깐 놔두고 온 적이 있었거든요. 이게 제가 그 놔두고 나오려고 한 것도 아니고 까먹고 근데 진짜 한 일주일 만에 가니까 엄청 줄었더라고. 사람들이 다 쓴 이게 뭔가 그런 물품들이 몇 개 있는 것 같아. 이게 이제 뭐 공용 냉장고 약간 반찬 감성 같은 건데 이 뭐 기숙사 사시는 분들이나 뭐 아니면 고시원 사시는 저 고시원 살 때도 뭐 반찬 넣어두면 없어져. 나 고시원 사람들이랑 아는 사이도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소지하고 다니십시오. 가방에 넣어 다니시거나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씁니다. 뭐 그렇다고 뭐 경고문을 붙일 수도 없고 그렇죠. 아무튼 지호님의 의심은 저는 맞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들고 다니시길 휴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또 찝찝 좀 하네 사연들 이렇게 만나보고 있는데 소개된 분들께 청포도 레몬 콤부차 드리고요. 아, 또 각양각색의 찝찝한 사연들 만나봤습니다. 오늘의 근데 뭔가 찝찝 좀 하네 목표는 뭐다? 이렇게 다 털어버리고 찝찝함은 다 날려버리자 라는 의도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좀 찝찝한 게 날아가셨나요? 사람이 다 이렇게 또 발설하고 이렇게 고민을 얘기하다 보면은 찝찝함이 다 사라지는 마법 여러분들 다 느끼셨죠? 여러분들 마법 같은 상황들 계속 지속되시길 바라면서 코너 마무리하고 거미 날 그만 잊어요. 찝찝함도 그만 잊어요. 듣고 저는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0: 밤 10시 한혜 키스터라디오.
1: 거미 날 그만 잊어요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보내주신 사연 만나볼게요. 슈키라 고마웠어 님께서 샴디 하트표. 저는 찝찝한 일이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지 않아요. 샴디 목소리가 저한테는 제습기니까요. 매일 밤 10시부터 12시는 늘 뽀송한 기분과 마음입니다 라고 하셨고요. 아유 제가 이게 우리 슈키라 고마워스님한테 제습기라니까 너무나 감개무량합니다. 저도 우리 슈키라 고마워스님을 포함한 우리 청취자분들, 우리 많은 팬분들이 저의 제습기이자 선풍기이자 에어컨이자 냉장고이자 물먹는 물먹나마이자 뭐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 진짜 저도 여러분들 때문에 뽀송뽀송하게 매해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2년째 여름을 아주 뽀송뽀송하게 보내고 있답니다. 아, 오늘 또 오프닝에서 추억의 노래들, 학창시절 노래들 얘기하면서 좀 노래 불러봤는데 이 노래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아 정말 얼마 전 한 음악 플랫폼 콘텐츠에서 니오가 이 노래를 라이브로 부른 게 또 화제가 됐죠. So Sick, 니오의 So Sick과 그리고 TLC의 No Scrubs까지 두 곡 듣고 바로 내일의 맛으로 돌아올게요.

0: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올해부터 제헌절이 법정 공휴일로 보건됐습니다. 근로시간 감축 우려로 2008년 공휴일에서 제외됐던 제헌절은 2020년대 들어서면서 주 4일 근무제 도입이 논의되며 공휴일 재지정 요구도 계속됐죠.

2026년 7월 16일에서 17일로 건너가는 밤 KBS 쿨 FM 홍주연의 스테이션즈로 첫 곡 방탄소년단의 Life Goes On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홍주연입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얼마나 다행입니까? 적게 일하고 많이 버는 시대가 돼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렇게 저도 살고 싶습니다. 주 4일제는 언제쯤 도입될까요? 옛날에는 주 6일 뭐 이랬다고 하니까 점점점 언젠간 주 4일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랬으면 좋겠죠. 나도요. 여러분 주 4일제 해야 된다니까요. 주 52시간 말고 주 25시간 약간 이렇게 일해야 돼. 하지만 일단 정해지기 전까지는 또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내 보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칠링 뮤직 있고요. 또 과거 가요 차트만 나는 백투더 차트 준비했습니다.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샵8910 우물정 8910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이고요.

0: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호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1: 팀장님, 이 제너두 복지 플랫폼을 도입하니까 회사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2: 김 대리, 복지 포인트로 쇼핑, 여행, 교육, 공연, 건강검진, 기념일 선물까지 다 이용하니까 직원이 행복해지니 회사도 좋아지겠지.
1: 이 제너두 사랑합니다. 검색창에 이 제너두.
3: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4: 위제로
3: 과식계도 제로 제로
4: 위제로
3: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4: 위제로
3: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4: 위제로
1: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1년.

일상의 여백이 그려진 여유로운 한 곡, 칠링 뮤직. 후기 사연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칠링 뮤직 오늘은 9475님이 추천해 주신 노래입니다. 홍디, 3개월 동안 연락하던 오빠한테 내일 고백할 건데 용기를 주세요. 흐, 떨리네요. 성공하면 사연 또 남길게요. 샘킴의 그 여름밤 신청합니다.

아무튼 그 오빠는 뭐 하는데 먼저 안 하신대요. 그래도 저 용기 있는 9475님의 이 마음 응원하고요. 결과 후기 저 말고 지금 수많은 청취자분들께서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꼭 보내주세요. 사연 하나 더 볼게요. 1960님 다이어트 한다고 저녁으로 연어 아보카도 샐러드 사면서 계산대 옆에 진열된 빵을 홀리듯 집어든 저 어쩌면 좋을까요 하시면서 사진을 보내주셨는데요. 빵이 그냥 빵인 줄 알았더니 파운드 케이크 같은데요. 굉장히 맛있어 보이는. 아니 이러면 샐러드를 드시는 의미가 없잖아요. 하지만 한 번쯤은 괜찮다. 내일은 이러시지 말아라. 연어 아보카도 맛있어 보입니다. 근데 샐러드도 요새는 맛있는 게 잘 나와서 그죠? 괜찮은 것 같아요. 사연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여러분. 문자 샵8

추억의 노래와 함께 후끈 달아오르는 백투더차트. 이 시간에는 10년 전후의 노래를 넘나들며 함께 듣는 10 years 차트앤차트 전해드리고요. 오늘은 1995년과 2005년 멜론 연간 차트에서 3위부터 1위에 있던 노래들 감상해 보겠습니다. 아, 1995년에 그 가평에서 우연히 찍힌 UFO 사진 그거 아시나요?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무슨 곡식 같은 거 정리하고 계시는 그 사진으로 엄청 떠들썩했던 때가 1995년이래요. 그때 솔리드라는 정통 R&B 그룹의 이 밤의 끝을 잡고가 큰 인기를 끌며 차트 3위를 차지했고요. 2005년에는요. YB의 보컬 윤도현 씨가 두 번째 솔로 앨범을 발표했는데요. 명곡 사랑했나봐가 대중의 지지를 받으며 연간 차트 3위에 올랐습니다. 1995년 방송에 가장 많이 나온 노래는 녹색지대의 사랑을 할 거야 였습니다. 언더그라운드 가수들이 먼저 곡의 진가를 알아보고 애창해서 유행하더니 끝내 가요 순위를 휩쓸며 연간 차트 2위에 안착했습니다. 세 곡 듣고 돌아올게요. 솔리드의 이 밤의 끝을 잡고 윤도현의 사랑했나봐 녹색지대의 사랑을 할 거야.

솔리드의 이 밤의 끝을 잡고 윤도현의 사랑했나 봐 그리고 녹색지대의 사랑을 할 거야 듣고 오셨습니다. 제가 노래 나가는 동안 그 UFO 갑자기 궁금해서 촬영 경위를 찾아봤거든요. 이 사진 기사님이 가을 정취를 찍으러 어떤 동네 갔다가 노인이신 그 이제 농부분이 수레 끌고 가는 모습에 이제 같이 도와드렸대요. 수레를 집까지 대신 끌어다 줬는데 할아버지께서 아 기자 양반에게 은혜 갚아야지 하면서 할머니랑 같이 참깨 타작하는 포즈 잡고 사진 한번 찍어주자 라고 했는데 진짜 리얼 은혜 갚으신 것처럼 그 사진이 화제가 된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의가 또 이렇게

2005년 히트곡 전해드립니다. 2005년 2위는요. 고음의 마이크를 머리까지 올리는 게 특징인 민경훈 씨가 보컬이었던 밴드 버즈의 겁쟁이였는데요. 같은 앨범에서 가시와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도 1위에 오를 정도로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그럼 이 노래들을 전부 제치고 연간 차트 최정상을 차지한 곡은 뭐였을까요? 1995년 1위는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이었습니다. 랩마저 전 국민이 다 따라 부를 만큼 메가 히트곡이었죠. 그리고 2005년 여러 실력파 가수들이 사랑받은 해였는데 그 중에서도 압도적인 가창력을 자랑했던 SG워너비가 죄와 벌로 연간 차트 1위를 차지했습니다. 세 곡 들려드리면서 플레이리스트 제로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버즈의 겁쟁이,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 SG워너비의 죄와 벌.

0: 모터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1: 그래서 모터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0: 지금 바로 모터링크 하세요.
1: 1577-7097. 집중기는 모터링크.
2: 뭐니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3: 뭐니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하모니

0: 오빠, 주말에 아울렛 갈까?
1: 주말엔 차 막힌단 말이오.
0: 지하철 타고 가면 되는데?
1: 그렇게 가까운 데가 있단 말이오.
2: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에서 마리오란 마리오.
1: 가산 디지털 단지
3: 마리오 아울렛역에서 만나는
2: 마리오 아울렛.
4: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5: 기프트.
4: 판촉물 최저가 보장
5: 세종.
4: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5: 세종.
4: 판촉물 굳히는 세종.
5: 세종
4: 세종
5: 세종 기프트.
6: 판촉물 세종 기프트 아니면 아니 아니 아니세요.
5: 세종 기프트.
3: 청소년 유해물 차단 앱으로 스마트폰 안전 레벨업. 스마트폰에 익숙한 아이들 유해 정보에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안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마트폰 개통

아이를 빨리 그냥 보내버리고 싶은 거예요? 맞아. 엄마들은 내가 순간이동이 아니라 아기를 빨리 보내버리고 싶을 수도 있겠다. 나쁘지 않은데? 김길홍님께서는 버스기사입니다. 저는 오전조인데 새벽 3시부터 준비를 해야 해서 출근길에 순간이동하고 싶습니다. 새벽 3시부터 준비를 해야 한다고 하시니까 그 시간대 특히나 겨울 추울 때 나가는 거 너무

0: 만약에 제가 조금 더 집이 멀거나 길이 엄청 막히는 그런 시간대였더라면 저도 출근길에 쓰고 싶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지적이에요. 자, 휴일을 앞둔 목요일.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라고 물어보기도 전에 이미 그냥 입꼬리가 귀에 걸렸겠죠, 뭐. 네. 듣고 싶은 노래도 함께 들려드릴 테니까요. 노래도 알려주시고, 또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하철, 서울 지하철 2호선 타보시면요. 잘생긴, 네, 약간 연보라색 니트 입고 있는 청년이 한명 있어요. 네, 그 청년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인증샷 보내주시면 보고서 저희가 소개도 해드리고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네, 우리 폴킴의 가요광장 홍보 포스터 꼭 인증샷 본인의 사진 찍으시고 그냥 지나가다가 훈훈하게 생긴 막 남자의 사진 찍어서 보내시면 안 됩니다. 네, 꼭 폴킴의 가요광장에 포스터를 보내주셔야 됩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올게요.
1: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2: 당신.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위제로 소파 불량 제로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위제로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예예.

0: 에이 커피 한잔 할래요 아님 두잔 할래요 커피 한잔 할래요 매일 낮 12시 노래 랩 춤 성대모사 다하는 폴킴의 가요광장
1: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삭신아
0: 정말 너무 어렵다 라디오
2: 나 진짜 아니 3451번님께서 바로 열심히 산다 폴킴이라고 보내주셨어요 폴킴의 가요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진짜 열심히 산다 여러분 우리 열심히 살아야 돼요 네 1124번님께서 대학병원 간호사입니다 저는 오늘 하루 쉬고 금토일 출근해요 내일아 오지 마라 아 이러면 또 아 좀 오늘 하루를 정말 푹 쉬셔야 될 것 같아요 네 4999번님께서 두근두근 저 오늘 태안으로 떠나요 설레는 가슴 부여잡고 아침부터 집안 정리하고 짐 싸고 있어요 하, 놀러 가시나 보다 태안 태안이면 바닷가 쪽인가 맞나요? 어 좋겠다 하, 근데 그쪽으로 가면 제가 어제 이 일기예보 뭐 이런 걸 봤는데 아래쪽이 훨씬 더 온도가 높더라고요 덥더라고요 그래도 바닷가 바람 쐬면서 또 맛있는 거 먹으면서 보면은 기분 너무 좋겠죠 네 안전하게 다녀오세요 6327번님께서 남편이 저 몰래 새벽같이 낚시 나가서 짜증났는데 광어 사진을 보내왔어요 낚시 다니고 맨날 꽝이었는데 이렇게 큰 게 처음이라 자랑 좀 할게요 우와 엄청 커 광어 사진을 보내주셨는데요 어 진짜 거의 남편분 그냥 거의 상체만 해 엄청 크다 어 저거 숙성해서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여러분 숙성해가지고요 저거를요 소금김밥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싸서 묵은지 올려가지고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요 아 진짜 맛있겠다 아 남편분 아니 자랑할 만한데요 네 회는 그러면은 남편분이 직접 떠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누가 떠주는 사람이 있겠죠? 네. 아니면 와이프분께서 이게 떠주시는 건가요? 궁금한데. 쿠키쿠키키님께서 여유롭게 카페에서 커피 마시면서 쉬고 있어요. 벌써부터 쉬는 느낌.

자체도 중요하지만 카페에 가면 이렇게 좀 편안하게 쉬고 릴렉스하고 또 지나가는 사람도 보고 핸드폰도 보고 약간 이러면서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좋으시겠다. 잠시 후에 가광문화센터. 오늘은 이벤트홀입니다. 이벤트홀에서 준비한 오늘 선물은 아니 진짜 여기 선물 미쳤다 오늘 진짜 살림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늘 오늘 제가 지금 문자가 이미 지금 2부 시작하기 전인데도 지금 상당히 많이 오고 있거든요. 아, 저 오늘 문자 폭발 한번 예상해 봅니다. 음식물 분쇄 처리기와 꽃 디퓨저로 구성된 살림꾼 세트. 아니, 이 분쇄 처리기 꽤 비싸요. 이거 내가 내돈 주고 살려고 하면 생각보다 비싸단 말이죠. 괜찮다. 아니, 살림꾼 세트를 준비한 만큼 요런 사연도 좀 기대를 해봅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집안일. 제일 좋아하는 집안일이요? 제일 좋아하는 집안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집안일이 너무 싫지 않나? 아니면 너무 하기 싫어서 매일 미루는 집안일. 그래, 나는 이쪽이다. 저는 이쪽으로. 네. 보내주시면 저희가 소개해드릴게요.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저는 설거지 진짜 좋아해요. 뽀독뽀독 그릇 닦을 때 완전 힐링. 분리수거는 왜 이렇게 귀찮을까요? 2주째 쌓아두고 있어요. 저 오늘 분리수거하는 날이에요. 나 이제 이따가 가서 밤에 분리수거해야 돼. 장마 핑계로 이불 빨래 미루고 있습니다. 하, 이불 빨래 눅눅해지겠다. 이렇게 최애 집안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에 막 국물 같은 거 살짝씩 흘리면 닦아줘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막 찐득찐득 굳고 이러잖아요. 너무 귀찮아. 아, 선물 챙겨드려요. 1681번님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집안일은 빨래 객이에요. 우리 집 와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아내가 잠깐 외출한 사이 신나게 빨래를 개며 오늘은 칭찬받겠다 싶었죠. 그런데 속옷 서랍을 죄다 바꿔놓는 대형 사고를 쳤습니다. 다음날 장인어른이 저희 집에서 급히 옷을 갈아입으시다 제 호랑이 무늬 팬티를 보셨고 저는 그날 이후 빨래 개기 금지당했습니다. 하필 또 다음날 장인어른이 오셨네. 아니 그래도 이렇게 아내가 잠깐 외출하는 사이에 칭찬받겠다 생각하면서 했다라는 거 저 진짜 완전 칭찬. 이거 진짜 보람차시라고 이 선물 꼭 챙겨드려야 될 것 같아요. 드려요.

폴킴한테 빠져들 순 있어도 빠져나가진 못할 텐데. 7926번님께서 제주도 월정리 바다 앞이 직장입니다. 우와! 지금은 점심시간이라서 바닷가에 주차해놓고 폴킴의 목소리를 자장가 삼아 낮잠 자려고요. 안개 자욱하지만 시원한 제주 날씨도 보여드립니다. 근데 안개가 많이 자욱하긴 하네요. 난 약간 제주도 되게 약간, 약간 그 푸른 제주도 생각했는데 약간, 하늘이 어디 갔지? 약간 이래 생각했어. 근데 이렇게 바닷가 앞에서 차를 세워놓고 일하다가 낮잠을 잘수 있다라는 거 정말 너무 부럽습니다. 영구리님께서 처음 왔어요. 16개월 된 남자아이 육아 중이에요. 이쁘고 귀여운데 조금 힘드네요. 폴킴 가요광장 들으며 더위 날리는 중이에요. 밤구리 사랑해. 아이고, 우리 애기. 애기 이름이 밤구리예요? 우리 별명일까요? 아니면은 뭐 태명일까요?

거죠. 그래서 금토일 이렇게 국내 여행 가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차로 이동을 하게 되면 휴게소에 꼭 들르게 되는데 거기서도 맛있는 거 먹어야죠. 휴게소 갔는데 어떻게 안 먹고 지나칩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런 걸 좀 준비해 봤어요. 폴킴이 가장 좋아하는 휴게소 음식은 무엇일까요? 아, 나 또 하나 골라야 되는 거예요?

0: 거든요. 0702번님께서 감자 도깨비 핫도그. 오호호. 그 약간 감자 도깨비 핫도그가 그거죠. 이제 핫도그에 겉에 감자 튀김 이렇게 붙어 있는.
1: 맞아요. 네.
0: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긴 그 핫도그. 안연신님께서 정답 알감자. 왠지

0: 소떡소떡.
1: 소떡소떡.
0: 아, 나 소떡소떡 좋아하네.
1: 아, 그러네요. 자, 호두과자 대 알감자 버터구이.
0: 아, 저도 저는 알감자 설탕 뿌려 먹는 거 좋아하거든요. 아, 나 단 걸 좋아하긴 하니까.
1: 좋죠, 좋죠.
0: 네, 호두과자로 가겠습니다. 네?
1: 아, 뭐야. 알겠습니다. 자, 호두과자. 자, 결승 가겠습니다.
0: 오, 어떡해. 나 이거 두 개는 꼭 먹는데.
1: 하나만 고르셔야 돼요. 어? 소떡소떡 대 호두과자.
0: 아, 근데 오늘 우리 청취자분들, 우리 오히려 우리 팬분들은 잘 몰랐을 수 있는데 난 가요광장 청취자분들이라면 이거 정답 맞추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탄단지 챙깁니다. 소떡소떡.
1: 소떡소떡. 아, 폴킴의 해서 제 음식은 소떡소떡이었습니다. 아, 소떡소떡이라고요?
0: 아니, 오늘은 근데 마음속에서 이미 정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꼭 오늘 그대로 가려고 한 건 아니지만 저는 무조건 소떡소떡을 무조건 먹습니다.
1: 탄단지 때문에요?
0: 아니, 그런 건 아니, 소세지가 탄단지라고 하긴 좀 그렇고.
1: 그렇죠.
0: 근데 그게 너무 맛있어요. 네, 저는 맛있대요. 뭐 사이드로 시켜 먹을 때도 웬만하면 시켜 먹는 스타일이고.

소녀시대의 파티 듣고 왔습니다. 아니, 그 소떡소떡 하나 했다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강정우님께서 나랑 폴킴은 하나도 안 맞는다. 이루어질 수 없는 사이다.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음. 아니, 정우님은 원래 뭐가 제일 좋으신데요? 다음에 내가 가면 그거 한번 먹어는 볼게요. 아니, 지금 뭐 소떡소떡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제가 소떡소떡을 왜 좋아하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여행보다는 저는 이제 스케줄 때문에 다른 지역에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휴게소에서 잠깐 볼일만 보고 잠깐 먹을 거를 사서 빨리 이동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방 들고 갈 수 있는 음식을 항상 먹게 되는 것 같아요. 국밥은 휴게소에서 먹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안 되고 끝나고 돌아올 때는 항상 10시가 넘어요. 그 휴게소 도착하면 11시가 넘으니까 거의 매점들이 다 닫아요. 고작 해야 먹을 수 있는 게 뭐 기계로 끓여 먹는 라면 정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는 소떡소떡만 낮에 먹었던 것 같아요. 나한테 너무 서운해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6697번님이 오늘 폴킴과 통했나 봐요. 학교 앞 분식집인데 소떡소떡 100개 단체 포장해서 튀기는 중이에요.

0: 재밌게 응원해 주세요. 아하, 어떻게? 근데 어떻게? 프리랜서는 일이 들어올 때 해야 돼요. 일이 들어올 때 물 저어야지. 돈 벌어야지. 돈 쌓아놔야지. 그게 프리랜서의 숙명입니다. 네. 뭔가 프리랜서라고 하면 뭔가 남들보다 돈도 많이 버는 것 같고 막 이러지만 또 일이 없는 날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날들을 대비해야 돼요. 그쵸? 네. 아니 오늘이라도 맛있는 거 많이 드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지금 많은 분들이 야유를 보내고 있는데 오늘 소떡소떡 하나 드세요. 아니면 그 도깨비방망이 핫도그 그거 드시든지. 네. 오늘 3, 4부에서는 피식대학 재영님과 함께 할 거예요. 남자들의 소울토크 국밥 제육 돈가스. 오늘의 토크 주제는 우리 친구 아이가 너무 못한다. 어때? 밖에 지금 밖에 계신 분들이 비웃었어 지금. 친구 아이가 이거 아니에요? 아이가 이렇게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나 진짜 쉽지 않네. 쉽지 않아. 노래 듣고 3부로 돌아올게요. 다이나믹 듀오 피처링 나얼의 출첵.
1: W와 함께하는 특별한 밤 Everybody 모두 출석 체크.

0: 운전을 시작한 지 2시간이 지났다면 휴식이 필요합니다. 고속도로 사망사고 원인 1위,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망률은 음주운전 사고의 2배에 달합니다. 단 3초만 졸더라도 84m를 무의식 상태로 주행, 만취 상태로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졸음운전은 제동 없이 추돌하는 만큼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졸음운전 사고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운전하기 전 충분한 수면과 휴식이 필요하며 과식은 졸음의 원인입니다. 운전 중 간단한 간식 섭취는 졸음을 물리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행 중에는 30분마다 환기를 해주고 2시간에 한 번씩 휴식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졸리더라도 갓길 정차는 금지입니다. 가까운 졸음 쉼터나 휴게소를 이용하세요. 졸음운전, 최고의 예방법은 잠깐의 여유입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사랑하기 때문에
3: 잠시 후 2시에는 폴킴의 가요광장이 이어집니다. 89.1MHz KBS 쿨FM입니다.

0: 안 합니다. 네, 그런 걸 거예요. 네, 아마 좋은 마음으로 하는 걸 겁니다. 그래도 만약에 너무 귀찮으시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세요. 피식대학 정재영님과 함께하는 남자들의 소울토크 국밥 제육 돈가스 곧 시작합니다. 아, 아빠가 되어 돌아온 그는요 지금 저기 밖에서 굉장히 피곤한 몰골로 네 분명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앞치마 입고 청소했던 사람이 저 사람이 맞나 싶은 몰골이긴 해요. 네, 오늘의 주제 가요광장 청취자분들과 저 사이에 있는 끈끈한 이것 뭔지 아시겠어요? 저희의 모습 그리고 보실 수 있습니다. 어플콩 들어오셔서 보이는 라디오로 접속해주세요. 저희 광고 듣고 올게요.
1: 팀장님, 이 제너도 복지 플랫폼을 도입하니까 회사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2: 김대리, 복지 포인트로 쇼핑, 여행, 교육, 공연, 건강검진, 기념일 선물까지 다 이용하니까 직원이 행복해지니 회사도 좋아지겠지.
1: 이 제너도 사랑합니다. 검색창에 이 제너도!

0: 국밥 먹자.
1: 좋아, 제육 먹자.
0: 저 돈가스 먹자.
1: 좋아, 제육 먹자.
0: 그럼 오늘은 국밥 먹자.
1: 좋아, 제육 먹자.
0: 매일 먹어도 맛있는 소울푸드처럼 어제 했던 얘기라도 맛있게 나눠보겠습니다. 입 터진 남자들의 소울토크
2: 국밥, 제육, 돈가스.

0: 공중파 네. 라디오에서 제가 진짜 축하를 이렇게 받을 줄은 아니, 상상도 못했어요.
1: 축하 진짜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0: 주변에서는 많이 받았죠. 오. 주변에서는 일단은 뭐 너무 닮았다라는 얘기로 네. 너무 귀엽다. 근데 네. 네, 이제 커가면서 아빠 안 닮았어야 될 텐데.
1: 아니에요. 귀엽게 되겠죠.
0: 네, 맞아요. 저는 사실 저 닮아도 괜찮아요.
1: 난 닮아도 귀여울 것 같아요.
0: 네, 맞아요. 그리고 엄마도 이쁘니까 엄마 닮아서 또 이쁘게 잘 자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1: 저희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646번님께서 혹시 이제 슈퍼맨이 돌아왔다 나오시는 거 아닌가요? 육아도 잘하실 듯. 아. 뭐

0: 방송사에서 사실 뭐 큰 관심이 없으실 것 같아가지고.
1: 아니, 아 나는 오늘 이거 얘기하면은 바로 섭외 올 것 같은데.
0: 진짜?
1: 네.
0: KBS잖아요, 슈퍼맨이 돌아왔다.
1: 저도 결혼하고 나서 얼마나 섭외가 많이 왔는데요.
0: 아 진짜?
1: 어 이런 거.
0: 아, 네. 어 뭐 한번 뭐 또 연락 주시면은 또 잘 또 어떻게.
1: 아 궁금하다. 나 아, 난 우리 뭐. 재영 씨가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좀 궁금 보고 싶은데요.
0: 아 저는 네. 좀 스타일이 네. 사실 살짝 와일드한 편이 있어요.
1: 아 와일드요?
0: 네, 살짝 와일드예요. 그러니까 오. 꼼꼼하면서 와일드예요.
1: 오.
0: 그러니까 다 준비는 해놓되.
1: 네.
0: 아 근데 이 정도는 괜찮아.
1: 아.
0: 이 정도는 아, 좀 덜 유난 떨자.
1: 아 넘어가도 된다.
0: 네 넘어가도 된다.
1: 그런 게 있어야지 아빠도 살지 엄마도 살고.
0: 그럼 죽겠더라고.
1: 어떻게 그걸 다 합니까? 0401번님께서 얼굴이 계속 바뀌다가 초2 정도 되면 딱 정해져요. 아빠 쪽이다 혹은 엄마 쪽이다 이렇게.
0: 아 초2가 되면 정해지는구나.
1: 아, 아직 멀었네 그러면.
0: 아 그러면 뭐 예.
1: 그냥 이쁨만 받고 자랄 때입니다.
0: 예, 한 10살까지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예.
1: 뿌뿌님께서 근데 아버지. 청소 계속 그렇게 헐벗고 하실 거예요? 나 진짜 아니 아기를 낳아서 축하해줘야 되는데 아, 예, 제가 예. 최근에 우리 재영 씨 인스타에다가 제가 거의 약간 반 욕을 하나 적어놨거든요.
0: 어, 예. 예. 또 많은 셀럽분들께서 예. 그 욕을 많이 예. 써주셨더라고요.
1: 알파벳으로 예. I 그리고 이제 B 다음.
0: 예예예. 예, 어. 예, 예, 예. 뭐 그런 것도 써주시고 예. 그 제가 아는 뭐 아 땡 B 누나는 어 이거 고소해야 된다.
1: 아 땡 B 누나라고 하면 다 알잖아.
0: 예.
1: 아니 다음에는 또 뭐 청소할

0: 올라가야 되잖아요.
1: 예예예. 예, 예. 뭐 그래도 그것도 있고 아니면 또 그 가스레인지로 또 어. 이유식 만들어야 되니까 가스레인지 어. 후드나 뭐 이런데
2: 괜찮다.
1: 또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청소할 곳이야 많죠.
2: 잠깐만. 아기 때문에 청소 더 많이 하게 생겼네. 청소 아, 이제 일주일에 두 개씩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1: 아 그래서 그 많은 분들이 너 이제 아빠 됐는데 이거 계속 할 거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에. 좀 지켜볼게요. 여러분들의 반응을.
2: 아, 애기 재우는 것까지 보여줘요.
1: 아, 재우는 거? 아, 재우는 건 또 할 수 있죠. 재우는 건 제 인땡그램에서.
2: 아, 좋아, 좋아.
1: 아, 인땡그램에서.
2: 어, 아, 기대된다. 아, 그건 좀 기대된다.
1: 예. 네. 어떻게 재울지.
2: 네, 복장은 좀 다르게 하고.
1: 아, 치마 꼭 맬 거예요. 아.
2: 스리라차님께서 지난주에 민수님 오신 거 들으셨나요? 폴킴님과 아주 매콤한 대화를 하고 갔어요. 둘 다 말하는 걸 너무 좋아해서 사연 소개 몇 개 못 했대요.
1: 그러니까, 아니. 두 분이 너무 잘 맞으시던데?
2: 아니, 민수님이 야망 있으시더라고.
1: 그러니까.
2: 네, 자기 다음에 그냥 자기 불러달래요.
1: 아니 걔는 근데 원래 여기 올 때 네. 제가 폭로 하나 하자면 네. 제가 와달라고 부탁해서 온 거예요.
2: 아, 처음에 안 온다 그랬다가.
1: 처음에는 그냥 심드렁했어요.
2: 민수 씨.
1: 아 근데 막상 오니까 이렇게 재밌게 하고 가는 걸 보고 네. 아 막 고정 자리를 약간.
2: 아, 완전 아니 원하시던데?
1: 그러니까 아니. 이게 견물생심이라고 사람이 이렇게 오니까 또 사람이 생각이 바뀌나 봐.
2: 아니 뭐 생각이 바뀐 걸 떠나서 굳이 라디오인데 또 비싼 옷 입고 오셨더라고요. 그 뒤에 뭐 콰이어트 럭셔리
1: 그거
2: 그 약간 군대 내복인 줄 알았는데 뒤돌아보니까 에이. 비싼 거더라고요.
1: 에이 또 저 또 경솔했네 또.
2: 아니 근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4231번님께서 지난주에 민수님 이상형 얘기를 들어보니까 재영님 말대로 왜 결혼 못하는지 알겠어요. 눈이 높은 게 아니라 없는 걸 찾던데요.
1: 그러니까 그 유니콘을 자꾸 찾더라고요.
2: 근데 뭔가 근데 유니콘도 그 모두가 생각한 유니콘이 아니라 본인만의 유니콘이 있는 것 같아요.
1: 맞아. 유니콘인데 뿔이 3개 달려 있다든지 우리는 모르는 유니콘이에요.
2: 막 꼬린 뭐막 유니콘인데 막 다리가 6개야.
1: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
2: 막 독특한 뭐 찾기 없는 거.
1: 아 근데 여기서 네. 민수 이상형 얘기를 했군요.
2: 아 했어요.
1: 너무 죄송합니다 진짜.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2: 아, 근데 민수 씨의 이상형 얘기 들으면서 너무 재밌긴 했어요.
1: 아, 웃기긴 그러니까, 하죠.
2: 아 이렇게 디테일하게 원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구나. 너무 약간 1부터 10까지 명확하던데요.
1: 아니 근데 결혼한 입장에서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그 디테일한 이상형.
2: 어 진짜 다 헛소리죠. 너나 잘하세요.
1: 그치. 너나 그런 디테일한 인간이 되세요.
2: 어, 아 예. 근데 그 한번 제가 봤을 때 뭐든지 콩깍

0: 줄 알게 되는 그런 마음이죠.
1: 뭘 포기를 많이 했나 봐요.
0: 아니, 포기 안 했어요. 포기 안 했는데.
1: 뭘 포기했나 하나만 얘기해 봐요.
0: 포기 안 했는데 이제 내가 싱글일 때 혼자 즐겁게 살던 그런 생활들.
1: 뭐 즐겁게 살 어떻게?
0: 뭐 게임 혼자 하면서 치킨 먹는다거나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1: 그래요? 그게 다예요?
0: 해피타임 같은 거. 그런 거 이제 즐거운 시간들을 이제는 가족과 함께하는 그런 게 더 이제 즐거운 거죠.
1: 배영 씨 말이 길어지고 있어요.
0: 빨리 사연 한번 보러 갈까요?
1: 좋아. 사연.

0: 나를 네. 위해서 네.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1: 잠시. 잠시. 아, 정말 단기적으로.
0: 아 근데 이러려면은 진짜 디테일한 것까지 입을 맞추기는 해야 돼요.
1: 그렇죠. 근데 또 남자들끼리는 약간 네. 그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만약에 연락이 오지 않던 내 친구의 재수 씨가 갑자기 나한테 연락을 해서 뭔가를 물어본다.
0: 그러니까 재수 씨가 연락을 하는 것 자체가 그치. 문제예요.
1: 그치. 맞아요.
0: 아, 뭐 갑자기 재수 씨가 나한테 연락 와서 누구누구 씨 오랜 재수 씨 오랜만이에요. 뭐 김치 좋아하세요? 뭐 이런 거 물어볼 거 아니잖아요.
1: 김치요. 김치 뭐 먹기도 하고 안 먹기도 하죠.
0: 일단 경계부터 들어가야 돼요. 김치는 일단, 왜요?
1: 일단 확신하고 들어가면 돼요. 아니 저희 그 우리 폴 오빠가 이상하게 김치가 원래 안 좋아했는데 김치를 좋아한다고 하는데서 좀 이상해가지고요. 아 그래요? 그 왜 그러지?
0: 아 어릴 때 좋아했던 것 같기도 하고
1: 그랬던 것 같기도
0: 김치가
1: 하고
0: 김치가 가끔 땡긴다고 했던 것 같기도 하고 네,
1: 뭔지 모르겠지만 무슨 사건인지 모르겠지만
0: 일단 최대한 애들 넣었어.
1: 맞아.
0: 네. 1122번님께서 두 분도 서로의 알리바이가 되어줄 생각 있나요?
1: 아, 저희는 사실 진실만을 서로 얘기를 해줄 거예요, 무조건.
0: 무슨 소리예요? 나 좀 도와줘봐요.
1: 아니, 진실만을 얘기해줄. 우리는 와이프분들한테 진실만을 얘기할 것을 굳게 맹세합니다.
0: 마 우리 있다 이거.
1: 우리 있다 이거. 이것이 진정한 일입니다.
0: 그럼요. 역시.
1: 예예.
0: 여기 선배님이다. 아빠 선배.
1: 예예예. 예, 예.
0: 아, 저희 그러면은. 6334번님의 신청곡 듣고 여러분의 사연 또 만나볼게요. 악뮤의 Be With You.

0: 공부하는 애는 네. 이건 배신이죠.
1: 그럼 같이 본인도 공부하면 되잖아요.
0: 아니, 그러니까 같이 공부를 해야죠.
1: 아,
0: 그러니까 공부를 할 거면 나도 공부할게 너도 공부해로 가야 되는데.
1: 아, 말을 해줘야 돼요. 말 안 하고 몰래 하면 안 된다.
0: 그치.
1: 이거죠?
0: 근데 같이 놀았잖아요. 같이. 오. 같이 놀고 나서 혼자 몰래 공부하고 온 거잖아.
1: 아, 이거 의리가, 아, 이건 의리가 없을 수 있겠다.
0: 완전 배신이지 이건.
1: 아니면 그 친구가 공부가 너무 하고 싶었는데 그 친구를 위해서 하는 수 없이 좀 같이 놀아준 거 아닐까요?
0: 그럴 리가.
1: 근데 아, 맞아.
0: 저는 옛날에
1: 그럴 리가.
0: 저는 옛날에 친구 중에 네. 그 원래 공부 잘하는 친구가 있는데 네. 그 친구는 시험 날 아침까지도 게임을 하고 오는 친구가 있었어요.
1: 진짜요?
0: 그래서 그 친구가 공부 잘하니까 아, 저러면은 시험 잘 볼 수 있구나 하고 나도 같이 아침까지 게임을 하고 왔거든요. 근데
1: 맞아.
0: 그 친구는 게임을 해서 그 시험을 잘 본 게 아니라 이미 시험 기간 두 달 전부터 공부를 하고 있었어.
1: 뭐야.
0: 그러니까 시험날 공부를 잘한 건데 네. 시험을 잘 본 건데 나는 그냥 그 마지막 순간만 본 거야. 어? 게임을 당일날에 하니까 시험을 잘 보네? 그럼 나도 이렇게 해야지 하고.
1: 저 이거 얘기 들으니까 저 기억나는 게 하나 있는 게 중학교 때 제가 사회 시험을 진짜 못 봤어요. 다른 것들은 그래도 꽤 어느 정도 공부를 한 만큼 나왔는데 사회는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너무 점수가 낮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 친한 친구 중에 그때 이름이 하윤호인가 하씨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아마 맞을 거예요. 그 친구가 항상 사회시험을 잘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사회공부를 어떻게

0: 그냥 남친과 불안정 여친의 연애를 보는 것 같아.
1: 아, 내가 불안해 보여요?
0: 내가 아, 괜찮아. 아, 괜찮아.
1: 아, 나 불안해 보여.
0: 아, 괜찮아. 이게 나쁜 게 아니야.
1: 어, 왜 나쁜 게 아니야?
0: 그러니까 매일매일 웃길 수가 없으니까.
1: 매일매일 웃기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
0: 아, 있을 수 있는데 근데 꼭 그러지 않아도 괜찮아.
1: 근데 안 와도 그냥 재밌다고 해 주면 되잖아.
0: 그러니까 재밌는데 모든 사람

0: 하면서 찍죠. 제발 사진 찍을 때 따봉 좀 안 하면 안 되나요?
1: 어? 아 이거 비밀이었는데. 아 이거 남자들끼리 비밀인데.
0: 이거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아들이 판병이 나잖아요. 그러면 뱃속에서 그 알려줘요. 따봉 무조건 해야 된다고.
1: 제 아들도 따봉 하면서 태어났어.
0: 터미네이터 아니에요?
1: 두둥둥둥. 아 이건 나가는 거잖아.
0: 아 너무 웃기긴 하다 근데.
1: 두둥둥두둥 두두두.
0: 아 네. 상상되는데.
1: 네. 1699님께서 저는 평소에 진짜 사랑하고 고마운 친구에게 마음을 어떻게 전달하면 좋을까 하다가 올해 생일상 손수 차려줬어요. 내 친구 손지야, 이게 내 을이다. 와 손지님 아, 너무 좋으셨겠다.
0: 아니 이게 생일상 정도가 아니라요. 잠깐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두 열세 열넷 열다섯 열여섯. 지금 접시가 16개예요.
1: 16첩 반상이에요?
0: 우와 미쳤다 진짜.
1: 와 대박이다.
0: 아니 손지님 얼마나 좋은 친구길래 이 정도예요?
1: 대박이. 아니 저거 뭐 잡채인가요? 잡채랑 뭐 전인가 뭐지?
0: 와, 전도 하트 모양을 했어.
1: 야 진짜 대박이다. 아니 이 정도면은 이 친구분한테 네. 그 다음 생일 때는 이렇게 네. 못 해주실 거면은 네. 물질적으로 뭐 해주셔야 돼요.
0: 아, 내가 돌려줘야 돼요?
1: 아, 그럼요. 받은 만큼 또 돌려줘야죠. 아, 이거 왜냐면 정성이 너무.
0: 맞아. 이건 사실 정성이 너무 가득하긴 해.
1: 이러고 입 싹 닦고 지나가면 이거 안 돼. 이러면 친구한테.
0: 이 정도면 뭐 해줘야 돼요?
1: 아, 이 정도면. 아, 제가 올 때 이 정도면은. 프라땡까지는 가야 돼요.
0: 잠깐만. 정재 씨 생일 언제예요?
1: 저. 10월 18일.
0: 그럼 내가 그때 내가 저렇게 16첩 해줄게요.
1: 진짜요?
0: 그럼 나 가방 사줘요.
1: 아 가방이라고는 얘기 안 했는데?
0: 나 가방 사줘요.
1: 아 프라땡이라고만 얘기했는데? 거기 뭐 손수건도 있고 뭐 많잖아요.
0: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같이 우리 재영씨 생일날 같이 밥 해주기로 해요. 우리 모두 다 아시겠죠?
1: 아니 모두 다 하면 다 먹지도 못하잖아요.
0: 저희는 노래 듣고 올게요. 조피디 피처링 인순이.

0: 조피디 피처링 인순이의 친구여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사연 소개해 볼게요. 0033번님께서 남편이랑 같이 살아주는 게 의리예요.
1: 남편
0: 내가 지금 뭘 듣고 있는 거야?
1: 내 남편분이 네. 이런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0: 아.
1: 의리 지키게 해주시는 분들.
0: 그래, 지켜줘요.
1: 아, 근데 이제

0: 축가 축사 이런 게 없었어요.
1: 아, 아니 뭐 축전이라도.
0: 축전? 네, 축전이요?
1: 그냥 축하 영상이라도.
0: 아, 근데 그 친한 친구들한테 이제 약간 프로포즈 형식으로 이제 결혼 축하한다는 메시지들을 좀 받아가지고 영상을 만들긴 했었어요.
1: 네. 오, 거기서 혹시 기억에 남는 멘트 있었나요? 없군요. 예.
0: 아니요, 있는데 네. 그 이제. 아, 그 제가 이제
1: 하나만 해주세요.
0: 해도 돼요? 아니, 누군지 안 밝히면 되니까. 네, 그 그때 여자친구랑 같이 해줬는데 헤어졌어요.
1: 아하.
0: 그래서 내가 이거 나 강력한 무기로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너 자칫 나

0: 솔킴 웃겨요.
1: 아 제가 볼 때 이거 이거 우리 작가님 핸드폰 번호 추적해 보면은 8882 있는 것 같아.
0: 이거 아 우리 작가님 중에 아 내 아는 사람 중에
1: 무조건 있어.
0: 나 오늘 꿈에 가요광장 나와요.
1: 꿈에 가요광장 나와서
0: 꿈에 나와서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나한테 박수 치면서
1: 폭이 너무 웃겨
0: 너무 웃겨 너무 웃겨 막 환호해지면서 막 폭죽 터뜨려주고.
1: 근데 꿈 딱 깨.
0: 금요일이다. 자, 저 이렇게 떠들다 보니까 아, 코너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1: 아 정말 아직 휴양실에 다 먹지도 못했는데.
0: 그래도 이제 빨리 아기 보러 갈 수 있어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1: 아 그럼요, 너무 좋고. 아 근데 저는 사실 아기도 너무 좋지만 전 가요광장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게 또 그렇게 즐겁습니다.

빅백 커피를 드립니다. 폴킴의 가요광장 마칠 시간입니다. 3590번님께서 두 분 케미 이제 완성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안정형 남친과 불안정형 여친, 저 여친인 거죠. 3678번님께서 남자들의 의리 토크, 휘낭시의 마들렌 까눌레 잘 들었습니다. 아니 나중에 우리 이제 그런 거 하나 할까 봐요. 폴킴과 정재영의 휘낭시의 마들렌 까눌레 그리고 드립커피. 향기롭고 좋은데. 박지경님께서 긁힘으로 개명해야 할 듯. 긁힘? 긁힘은 좀 괜찮다. 긁힘. 나 이렇게 잘 긁히죠, 여러분? 저 긁는 거 재밌어요. 아니, 나 긁혔다고 하니까 문자가 폭발했어요, 지금. 문자 왜 이렇게 많이 와? 감사해요. 문자랑 콩으로 이렇게 많이 주시는 거 너무 좋아요. 다 읽어드리고 싶은데, 아, 너무 많이 와, 너무 많이 와. 내일은 폴짝데이.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위해서 폴짝 뛰는 시간입니다. 퀴즈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금요일에도 가요광장 함께

0: 지구촌 곳곳에서 전해지는 지진 피해 소식. 우리나라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서둘러 밖으로 뛰어나가면 유리창이나 간판이 떨어질 수 있어 무척 위험합니다. 따라서 실내에서 작은 흔들림을 느끼면 먼저 가스불을 끄고 탁자나 책상 밑으로 들어가 머리를 보호합니다. 만약 엘리베이터 아니라면 모든 버튼을 눌러 신속하게 내리고 안전을 확인한 후에 대피합니다. 거리에선 손이나 가방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블록담과 대문 기둥에선 떨어져 있어야 하는데요. 운전자는 도로의 오른쪽에 일단 차를 세우고 대피할 필요가 있을 땐 창문을 닫고 키는 꽂아둔 채로 나옵니다. 지진이 멈춘 후엔 여진에 주의하면서 부상자 구조를 요청하고 가스와 전기는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사용해선 안 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재난재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아침을 상쾌하게 맞이하는 꿀팁! 매일 아침 5시 우리 함께 만나요. KBS 쿨FM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0: 상권 탐나지 않아요?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인터넷 콩 스마트폰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김근신 씨 이동훈 씨 9825 세 분에게도 보내드릴게요. 배달음식 교환권.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소화불량 최한 과식의 위제로.
1: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호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0: 어서 오세요. 금인의 팝업 오늘은 야식데이.
1: 사정이 있어 이번 달부터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 1335 나이 찬 자식이 집에 있기가 죄송하더라고요. 혼자면 심심했을 텐데 사랑하기 좋은 날 들으면서 청소하고 있어요. 흐흐. 잘하셨어요.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나이 찬 자식이 그것도 계속 같이 살면 또 그냥 뭐 사정으로 떨어져 살다가 다시 같이 살죠. 부모님도 불편하고 자식도 불편하고 눈치껏 청소도 눈치껏 하시고요. 식사 준비도 눈치껏, 설거지도 눈치껏, 샤워도 너무 오래 하지 말고 눈치껏

2020년 김태윤입니다. 엄마랑 같이 집으로 가는 길에 라디오를 듣고 있는데요. 엄마가 시험 100점 맞으면 마라탕을 사준다 하셔서 100점 맞아왔는데 엄마가 그냥 밥이나 먹으래요. 이건 약속이 다르지 않습니까? 저 우리 어머니 지금 같이 듣고 계신다고 그래. 저거 말씀 들었어요. 마라탕 때문에 동기부여가 돼서 열심히 공부한 거거든요. 근데 어머니께서 이번에 마라탕 안 사주시고 그냥 집에서 밥이나 먹자 이렇게 되면은요. 한 끼 마라탕 값은 아낄 수 있는데 앞으로는 어머니에 대한 신뢰가 확 꺾입니다. 뭐 하면 뭐 해줄게 그거 저도 못 믿겠어요. 어머니 마라탕 사주세요.

하이하이 김태우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목요일 생방송 일부입니다. 그 아무래도 마라탕은 꼭 사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엄마가 안 사주시면 우리 집으로 오라고 우리 집에서 사준다고 하시는 다른 엄마 아빠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90 안녕하세요 누나. 아내가 허락해서 오랜만에 낚시를 왔습니다. 여기는 엄청 덥습니다. 유.

0: 저는 있습니다. 천안 아니어도 왠지 휴게소에 가면 사줘야 될 것 같은, 먹어야 될 것 같은, 이거 안 사면 서운한 게 저는 호두과자인데, 게다가 천안 삼거리라고 하셨으니까 예, 맛있게 드시면서 안전 귀가하십시오. 배달음식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2172 누나, 회사 상사 모시고 퇴근하고 있어요. 날씨가 더워지니 퇴근할 때 태워달라고 하시는 횟수가 점점 늘어나네요. 이런 게 또 회사 생활이겠죠. 어금니 꽉 깨물고 참아봅니다. 누나가 한마디 해주세요.
1: 저기요, 퇴근할 때 태워달라고 하셔서 지금

연애일기 만약에 우리. 현수와 나, 우리는 대학생 커플이었다. 각자 다른 학교에 다녔고 둘 다 바쁘다 보니 주말에만 만나 데이트를 했고 헤어지면서는 다음 주말 몇 시 어디에서 만나자고 약속을 해야 했다. 그 시절 연락수단이 마땅치 않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현수는 하숙집에 살았기에 목소리를 들으려면 하숙집에 전화해서 안녕하세요, 현수 좀 바꿔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말해야 했다. 눈치가 보여서 아무 때나 전화할 수도 없었다. 여름방학이 시작되고 하루는 과외 알바를 마치고 집으로 가려는데 갑자기 너무 현수가 보고 싶었다. 보고 싶으면? 보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버스를 타고 현수네 하숙집 앞으로 갔다. 근처에 도착해 공중전화로 연락해보았지만 하숙집엔 사람이 없는지 아무도 받지 않았다.

0: 어딜 갔지? 현수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그냥 얼굴 한 번만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1: 깜짝 놀라겠지? 내가 왔다고 하면 기뻐하겠지? 처음엔 두근두근 했던 마음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가라앉았다.
0: 한 시간 훌쩍 넘게 한자리에서 기다렸지만 결국 현수는 나타나지 않았다. 뭔 일이 있나 보지? 아니, 내가 연락도 없이 갑자기 이렇게 찾아온 거니까. 토요일에 만나니까 괜찮아. 허탈한 마음을 달래며 집으로 향했다. 갔던 길을 되돌아와 버스에서 내려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기다리는데 그때 반대편 길 건너에 서 있던 한 남자가 보였다. 눈을 비볐다. 현수 아니야? 아무리 보고 또 봐도 현수가 맞았다. 아니, 제가 이 시간에 왜 우리 집 앞에 여기 놀랐고

0: 나를 발견한 현수도 손을 흔들어줬다. 신호가 이렇게 길었나? 얼른 건너가고 싶어서 막 애가 탔다. 마침내 초록불이 되자 있는 힘껏 현수에게 달려갔다. 점점 환하게 변하던 현수의 얼굴이 TV 광고나 영화처럼 멋지게만 보였다.
1: 왜 뛰어와? 차 다니는 길목이잖아.
0: 아, 그러는 너는 어떻게 여기 있어? 우리 만난 날도 아니잖아. 현수가 찾아온 이유는 나하고 똑같았다. 내가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내가 현수네 하숙집

감격스러웠다. 사랑을 하면서 누구나 잊히지 않는 장면이 하나쯤 있겠지? 나에겐 바로 그 순간이 그렇다. 요즘처럼 다들 스마트폰이 있었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라는 거 안다. 하지만 보고 싶다는 이유 하나로 무작정 길을 나서기도 하고

듣고 있어요. 그래서 결말이 어찌 되었나요? 아, 이제 시동 끄시죠. 시동 끄셔도 잠깐 동안은 들으실 수 있잖아요. 박영신 씨. 잠깐만 기다리시면 알려드릴게요. 윤이니 씨. 야, 청춘 드라마잖아요. 설렘 가득. 끝까지 듣고 퇴근하려고 아직 사무실이거든요. 아, 빨리 말씀을 드려야 한 분은 집으로 올라가시고 한 분은 퇴근을 하시겠네요. 5690. 현수야. 차 안에서 연애일기에 집중한 11살 막둥이도 귀 쫑긋해서 들으며 대답도 하네요. 여기 현수 없어요. 이러면서요. 이게 또 라디오 듣는 묘미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그 없어요는 또 이걸 수도 있겠네요. 사랑하면서 누구나 잊히지 않는 장면이 하나쯤 있겠지요. 아니요, 없어요. 당연하죠. 11살인데 벌써 있으면 참 그것도 그렇죠? 예, 막둥이 5690 반가워요. 8047. 하나의 사랑이 잊히지 않는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우연이 겹쳐야 한다는 책 구절이 생각나네요. 이런 사랑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근데 왠지 불안한 느낌이 드는 하셨습니다. 왜 불안? 아, 잊히지 않고 남아있다는 그 마지막 구절 때문에. 아, 연애일기 만약에 우리 박지숙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었고요. 후기는 이렇습니다. 오랜만에 이름을 불러보는 현수랑 저는 30년 넘게 같이 산 부부가 되었어요. 우리 애들은 옛날에 휴대전화 없이 어떻게 둘이 만나고 살았냐고 신기해하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밖에 나

영원한 사랑 핑클이었습니다. 혼자 막 약속해줘 막 손가락 새끼손가락 막 들고 막 그러신 거죠? 네. 2011 결혼하고 타지에 와서 늘 이방인처럼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 우울증도 왔고요. 그런데 오늘은 오랜만에 30년 지기 중학교 친구들 만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 있습니다. 힐링된 마음을 안고 또 힘을 내서 지내보렵니다. 아, 그러셨군요. 맞아요.

0: 자, 따라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콩을 깐다.
1: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으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매일 밤 10시 한해의 키스더라디오.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2: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1: 주방 싱크대도.
2: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1: 어디로?
2: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3: DS 대성하우징.
1: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0: 좋아하는 감독이 있다는 건 좋아하는 맛집이 확실히 하나 있는 것과 비슷한 것 아닐까 싶어요. 좀 낯선 신메뉴가 나와도 내가 좋아하는 맛집이니까 한번 도전해보자 하는 믿음이 있잖아요. 신뢰의 이름이 만든 새로운 영화 이야기, 영화 리뷰 전문가 라이너님과 함께합니다. 영화 보기 좋은 날.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오늘 생일 맞은 라이너님이 오셔서 생일 축하드리고요.
1: 네, 감사합니다.
0: 유담비 씨, 라이너님 생일 정말 정말 축하드려요. 앞으로도 건강하세요.
1: 감사합니다.
0: 이윤성 씨, 영화계 임진모 라이너님 생일 축하해요.
1: 감사합니다.
0: 임진모 선생님의 비견 된다는 건 엄청.

0: 네. 왜냐면 어떠한 타협도 없는 거죠. 현장에서는 완벽하게 계산된 화면을 찍기 위해서 모든 걸 쏟아붓다 보니까 정말 거기서는 마치 극기 훈련을 간 것처럼 오. 그렇게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1: 네, 우리가 봉준호 감독님이 디테일이 강하다 해서 봉테일이라는 별명이

0: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영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저는 이 감독님의 특성상 영화를 많이 찍을 수 없다는 부분에서 저는 스스로 각본도 쓰시고 감독도 하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0: 그런 것도 있는데요. 이 완벽주의가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납득이 안 되면 영화를 낼 수가 없는 거죠. 실제로 황해 때는 워낙에 이 기간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편집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영화를 개봉

0: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아주 지독한 완벽주의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1: 네, 그랬던 나홍진 감독이 내놓은 이번 작품 칸 영화제에서도 알아본 작품이죠?
0: 그렇습니다. 칸 영화제에 나홍진, 칸 영화제가 이 작품을 알아본 게 아니라 나홍진을 알아봤습니다. 나홍진 감독은 데뷔작부터 데뷔작부터 칸에 갔는데 우리나라 최초인 이유는 왜냐하면 정주리 감독도 모든 작품이 칸에 갔거든요. 근데 나홍진 감독 뭐가 다르냐면 네 편의 영화가 전부 다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1: 아, 그 분야가 있죠. 칸에는.
0: 네, 분야가 다 달라서
1: 뭐 예를 미드나잇 뭐 이런
0: 거 맞습니다. 추격자가 미드나잇 스크리닝이고 이제 황해 같은 경우가 주목할 만한 시선, 그리고 곡성은 비경쟁, 그리고 이번에 드디어 경쟁 부문으로 나가게 됐고 칸 영화제는 다른 영화제들도 그렇지만 마감 시한이라는 게 존재하는데요. 그 마감 시한까지 영화를 보내야 되는데 그 칸이 이례적으로 마감 시한을 늘려주는 배려까지 했던
1: 오~
0: 그런 영화입니다.
1: 특혜인데요, 특혜?
0: 그만큼 나홍진의 영화를 기대했다는 거죠.
1: 바로 그 작품 호프죠?
0: 호프.
1: 호프. 구상은 오래전에 하신 거라면서요?
0: 네, 구상은 오래전에 하셨다고 하고 그 호프라는 제목부터 시작해서 장면들 이 모든 거를 생각해 두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더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다면 이 영화는 나홍진 감독의 10년 만의 영화이기도 하고 나홍진이라는 감독 자체가 뭐 봉준호 감독, 박찬욱 감독, 김지훈 감독 이 세대 이후에 나타난
1: 그렇죠.
0: 그들을 대체할 수 있는 아주 뛰어난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카드라고 생각해요. 그 정도의 인물인데다가 지금 제작비가 한국 영화 역사상 최대 제작비입니다.
1: 아, 이번 영화가요?
0: 네. 지금 제작비가 최소 500억 이상이라고 되어 있고요. 추정치로는 700억 정도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1: 정말요?
0: 네. 500억이 넘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500억이면 우리나라 최대예요. 그 종전의 최고 제작비는 봉준호 감독의 설국열차였습니다. 설국열차는 잘 아시다시피 유명한 헐리우드 배우들이 나오기 때문에
1: 맞아요.
0: 그리고 설국

0: 같고 네. 참 한국 영화의 SF 잔혹사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한국 영화에서 SF는 흥행하지 못한다.
1: 최동훈 감독님 생각나네요.
0: 네, 최동훈 감독. 최동훈 감독님도 정말 우리나라에서 오락 영화를 가장 잘 만든다는 감독님인데 그 감독님도 외계 플러스 2인에서 이제 뼈 아픈 성적을 받아들였는데 이번에는 나홍진 감독이 도전을 했습니다.
1: 네. 출연진 얘기까지만 하고 퀴즈 내드릴까요?
0: 출연진이 정말 화려한데요. 일단은 두 분류로 나눠야 되는데 한국 배우, 한국 국적의 배우들은 황정민, 조인성, 정호연, 뭐 이런 배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 네네,
0: 뭐 이면식 배우도 나오고.
1: 은문석 배우님.
0: 네, 예. 아주 많은 배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이름들이잖아요. 근데 해외 배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할리우드의 마이클 패스벤더 씨, 알리시아 비칸데르, 테일러 러셀 이런 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 예. 근데 정말, 영화를 보면 네. 왜 이 배우가 이 역할을 맡았는지가 그냥 보입니다. 그냥 아 이래서 이 배우가 이 역할이구나.
0: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 나홍진 감독이기 때문에 이 배우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쓸 수 있었다.

0: 캠프, 긴장감 넘치는 작품들로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한 나홍진 감독의 신작인데요. 그렇다면 다음 중 나홍진 감독의 대표작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추격자, 2번 토이스토리, 3번 곡성.
1: 여러분 정답 아시면 바로 보내시면 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선물을 푸짐하게 준비해뒀거든요. 두 분이 함께 보셔도 좋고 혼자서 두 번 볼 수도 있도록 영화표 두 장을 선물로 드려요. 정답 맞힌 분 가운데 다섯 분 추첨해서 바로 영화표 두 장씩 보내드릴 테니까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이용하십시오. 샵8910 단문 50원, 장문이나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추가로 듭니다. 정답은 코너 끝나기 직전에 발표하겠습니다. 뭐 1번, 2번, 3번 이렇게 번호만 쓰셔도 괜찮습니다.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클릭비의 Dreaming.

0: 일가에 소가 너무 참혹하게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아, 호랑이가 내려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찾아보니까 그 정도가 아니고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소가 죽었다고 보기가 어려운 것 같다 싶었는데 마침 범석이 차를 타고 마을을 지나가다가 어마어마한 걸 목격합니다. 그게 뭐냐면 옛날 건물들, 1층, 2층짜리 건물들이 시골에 많잖아요. 거기에 이제 부동산 건물이 하나 있었는데 그 건물에 구멍이 난 겁니다.
1: 건물에요?
0: 작은 구멍이 아니고요. 무슨 터널 같은 동그란 구멍이 예. 뚫려 있는 거예요. 건물 전체가 뻥 뚫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 폭격 맞은 것 같잖아요. 안에 그래서 마을로 들어가 보니까 마을에서 어디선가 총성이 들리고요. 폭발이 터지고요. 사람들의 비명소리도 들리고 갑자기 트럭이 막 날아다녀요.
1: 누군가 트럭을 던진 것처럼.
0: 던진 것처럼. 도대체 무슨 일일까? 괴물이 있나? 그걸 찾아가는 이야기가 호프의 시작입니다.
1: 이혜림 씨, 어머 라이너님 설명 무지 잘하시네요.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0: 감사합니다.
1: 이정옥 씨, 호프 라이너님이 설명해 주시니까 재밌을 것 같아요. 원래 영화 줄거리나 에피소드 안 보고 영화 보는 편인데 이렇게 듣고 보는 것도 너무 좋잖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현경 씨, 오늘 호프 봤는데 영화 장면 실제로 보면 포스터나 이런 사진보다 훨씬 더 멋있어요 라고
0: 그렇습니다.
1: 하셨습니다.
0: 아까 네. 제가 500억 원이 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영화에서 보여주는 미술이라든지 소품 이런 거는 우리나라 영화 역사상 이런 작품은 없었다 네. 싶을 정도로 대단하고요. 홍경표라는 촬영감독님의 촬영은 그야말로 예술의 경지입니다. 네. 그 누구도 이런 촬영을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네. 압도적인 영상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 라이너님은 강추 혹은?
0: 저는 이제 이 작품을 저는 기대가 너무 높았는지 모르겠지만 조금은 네. 아쉬웠지만 어쨌든 이 영화가 완벽하지 않을지 몰라도 극장에서 영화를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저한테 묻는다면 이런 영화 때문이다. 이 영화는 극장에서 정말 큰 화면으로 그리고 정말 큰 소리로 들어야 되는 그런 영화다. 압도감을 주는 영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1: 것 같아요. 저는 강추고요. 저는 나홍진 감독이 이 호프에서 영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봤어요. 어떤 세력이 침공해와도 우린 끝까지 우리 식으로 영화를 할 거야. 이걸 말하는 걸로 보였습니다.
0: 아, 그런 어떤.
1: 근데 이런 해석은 아무도 안 하셨군. 저 혼자 했더라고요. 네. 저만 그렇게 느꼈는지 몰라도.
0: 훌륭한 해석이십니다.
1: 저는 좋았습니다. 네. 네. 권해드립니다. 자, 그럼 퀴즈 정답 발표해 주시죠.
0: 네, 나홍진 감독의 작품이 아닌 걸 고르는 문제였는데요. 정답은 2번 토이스토리였습니다.
1: 네, 다섯 분 정답자 가운데 추첨해서 영화표 두 장씩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WN 웨일의 RPG 샤인 들으면서 라이너님 다시 한번 생일 축하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네.

0: 7월 16일 목요일 장승은 씨의 보통 날. 어젯밤 모기 한 마리가 잠을 다 달아나게 만들었다. 몇 년째 잘 쓰고 있는 모기장이 어디 구멍이라도 났는지 귓가에서 웽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래서 돋보기를 쓰고 모기장을 한땀 한땀 꿰맸다. 모기장을 이리저리 들여다보고 있으니 문득 어린 시절이 떠올랐다. 그때 우리 집 모기장은 지금껏보다 훨씬 더 크고 단단했다. 여름밤이면 온 가족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셋이 장난을 치며 깔깔 웃으면 아버지는 헛기침을 하셨고 엄마가 결국 한마디 하셨다.
1: 합주기가 됩시다. 합.
0: 그 말을 몇 번이나 듣고서야 우리는 조용해졌던 것 같다. 모기장 안에선 봉숭아 꽃물을 들이느라 손이 분주했고 모기장 밖에선 동그란 모기향 연기가 천천히 피어올랐다. 그게 우리 집 여름이었다. 구멍난 부분을 다 꿰매고 나니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세월은 모기장도 낡게 만들었지만 그 안에서 함께 웃었던 기억만큼은 아직도 구멍 하나 나지 않았네. 오늘 밤은 초등학교 여름방학 그 한가운데로 추억여행을 떠나야겠다. 사무치게 그리운 사람들과 함께 웃던 그 여름밤 속으로.

여름밤의 꿈 김현식. 모기에게 귀, 손끝, 발가락을 물리면 그날 깊은 잠은 다 잔 거죠. 2901. 김수경 씨, 우리도 모기장 치고 자요. 모기장 치니 캠핑 느낌도 났고 나름 좋더라고요. 정소희 씨, 아 그때 그랬는데. 모기장 속에서 사이다 넣고 화채도 먹고 옥수수도 먹고 너무 좋았는데 라고 하셨고요. 유경희 씨,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게요. 아, 손 부채질. 맞아요. 손에 이렇게 그 부채를 정말 들고 계신 경우도 있었고, 그게 없으면 손으로라도 부채질을 해주시는 거죠. 그게 시원하라고도 있지만 진짜 모기 물지 말라고. 우리 그냥 손녀. 아유, 그게 다 사랑이었죠, 사랑. 오늘 보통날 사연 주인공께는 돼지고기 세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목요일 생방송 4부입니다. 그해 이야기 박문치 강원우.

빵빵하게 틀어두고 파티할까요? 오, 좋죠, 좋죠. 2328 신청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산이 레이나 한여름밤의 꿀.

0: 산이 레이나 한여름밤의 꿀이었어요.
1: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2: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3: 하모니 렌트카.
2: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0: 이게 좋다.
1: 우리 집에는 렉렉스피드렉 사무실에도 렉렉스피드렉 창고에도 렉렉스피드렉 철제 선반은 렉렉스피드렉

사랑하기 좋은 날 7월 선물입니다. 집밥의 정석 은하수 간장게장 게장 세트, 육아는 잠깐 허리는 평생 베베스완 방탄조끼 아기띠, 말랑달콤 고소한 시즈너리 단감 너츠앤 단감 말랭이, 바다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

0: 세탁구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세탁구 착
1: 메디힐 토너패드
2: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하일 비가 오면 듣고 오셨습니다.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저는 햄토리 DJ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계속해서 사연들 기다리고 있어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신청곡도 언제든지 남겨주세요. 4931님께서요. 와이프가 아 피치 세트 먹고 싶다 피치 세트 하고 노래를 부르길래 집앞 마트 가서 복숭아 통조림을 사다 주었거든요. 그랬더니 완전 당황하면서 아 피치 세트라니까 피치 세트 복숭아 아니고 피자 치킨 세트 피치 세트 하더라고요. 피치 세트가 그런 거였다니 몰랐다고요. 유유. 참 우리 4931님도 그렇고 와이프님도 그렇고 이게 그

아이고, 이 소통에 약간 이슈가 있었던 걸로. 뭐, 그러면 피치 세트 시켜 드시고 후식으로 복숭아 통조림 드시면 되죠. 아, 피치 세트 오늘 또 새롭게 알아갑니다. 몰랐다고요. 유유하시는데 왠지 조금 서글퍼 보이시는 우리 4931님. 많이 혼나시지는 않은 거죠? 에, 좀 많이 혼나신 것 같은데. 피자 치킨 세트 맛있게 드셨길 바랍니다. 0304님께서는요. 오랜만에 문자 보내요. 그동안 자차 운전하느라 열심히 듣기만 했는데

0304님처럼 이렇게 건강하게 운동으로 좀 체력을 기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겠네요. 저는 근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여름철에는 진짜 이게 에어컨 바람을 너무 많이 쐬는 것도 전 별로 안 좋은 것 같고, 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시원한 음료수를 마시거나 아니면 좀 몸을 시원하게, 옷도 좀 가볍게 입고, 그런 방법 말고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쵸? 아, 정말. 습도만 좀 낮아도 괜찮을 텐데. 그쵸? 아무튼, 운동 열심히 하시고요. 좀더 일찍 찾아뵐 수 있겠네요. 일찍 만나면 좋겠습니다. 노래 띄워드릴게요.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똑같다면 8986님의 신청곡이고요. 그리고 나윤건의 기대.

굉장히 어린 친구들이 지금 FD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20살이면은 아무 경력이 없잖아요. 그때 그냥 방송국 입장에서는 좀 빨리 그만두지 않고 묵묵히 일 쭉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들을 뽑는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실제로 이게 좀 아르바이트 같은 개념이다 보니까 아 왠지 좀 못 버티고 나갈 것 같은데 빨리 그만둘 것 같은데 하면 또 뽑아야 되니까 그런 꾸준히 일할 수 있는 걸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어필해 보시는 건 어떠실지. 실제로 저희 FD로 뽑힌 친구들 보면은 굉장히 꾸준히 오래 일하고 굉장히 성실하고 그런 면을 많이 본 것 같더라고요. 더 뭔가 분야를 말씀해 주셨으면 팁을 드릴 텐데 방송국이라는 곳이 참 밖에서 보면은 하나의 공간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정말 많은 그 분야로 나뉘어져 있고 또 그 분야마다 또 천차만별의 분위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이렇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잘 보고 오시고요. 뭐 어느 분야든 성실함을 강조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노래 같이

너무 귀여워요, 진짜. 엄마는 어디 갔지? 아기들만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지난 겨울에 저희 집 아파트에 검은 고양이가 엄마가 검은 고양이 아기들 6마리를 낳은 거예요. 근데 너무 추운데 아 어떡하지 하면서 제가 그 밥이랑 물 같은 걸 좀 챙겨줬었는데 어느 순간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얘네

0: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대체할 땐 어디로? 사진으로?

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3: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4: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5: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4: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저는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듣고 싶은 노래, 하고 싶은 말들 사연으로 보내주세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그리고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자, 1부 마칠 시간인데요. 1부 끝곡으로 태연의 만찬가 들려드릴게요. 우린 2부에서 다시 만나요.

낭비하고 싶지 않아요. 세 번째, 지금이 이걸 할 적절한 때여야 해요. 네, 오늘 호주 출신 엘 엘리아디즈가 2021년에 발표한 You라는 곡을 함께 들어볼 거고요. R.L. King이 피처링한 곡입니다. 첫 번째 미션 문장 이거였어요. 난 당신 편이에요 라는 가사 찾아보세요.

in love. 이 말이겠죠. 당신에게 내 모든 사랑을 보여주고 싶어요. Show you how it's meant to be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의 이 meant to be라고 구를 먼저 들어보셨는데 운명처럼 정해진 혹은 원래 그래야 하는 정도로 해석이 되잖아요. How it's meant to be 라고 했으니까 그게 원래 어떤 식이어야 하는지 이렇게 이 덩어리 부분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I want to show you how it's meant to be 이 전체 문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사랑이 원래 어떤 식이어야 하는지 보여주고 싶어요 라는 가사였어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some R-E-S-P-E-C-T 라고 철자를 이렇게 또박또박 읽어줬습니다. R-E-S-P-E-C-T 뭘까요? Respect 맞아요. 존중도 보여주고 싶어요 라는 말로 마무리가 되었어요. 이제 세 번째 미션 문장. 지금이 이걸 할 적절한 때여야 해요 라는 가사 찾아보세요.

0: 그럼 핵심 표현들 리뷰 타임. 첫 번째, 난 당신 편이에요. I'm all for you 라는 가사 기억하고 계시죠? I'm all for you. 뭐 대체할 수 있는 문장 뭐가 생각나세요? I'm on your side. 네, 물론 가능하고 I'm here for you. 뭐 I've got your back. 이런 거 듣기만 해도 굉장히 든든해지는 문장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당신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요. I don't wanna waste your time. 그죠? I don't wanna waste your time. 예, 하나도 어려운 단어가 없었어요. I don't wanna keep you waiting. 예, 이처럼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지금이 이걸 할 적절한 때여야 해요. 이 가사는요. This has to be the right time to do this. 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This must be the right moment. 네, 이렇게 좀 더 간결하게도 표현할 수 있겠고 I think it's time to do this. 이처럼도 표현할 수 있겠죠. 네, 편한 식으로 표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리듬 타면서 복습해 볼게요. I'm 당신 편이에요. I'm all for you. I'm all for you. I'm all for you. 두 번째, 당신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요. I don't want to waste your time. I don't want to waste your time. I don't want to waste your time. 세 번째, 지금이 이걸 할 적절한 때여야 해요. This has to be the right time to do this. This has to be the right time to do this. This has to be the right time to do this. 네, 자신감 있게 외쳐보셨나요? Good Morning Pops 다시 듣기는 KBS 애플리케이션 콩 오리지널 탭과 KBS 콩 유튜브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Good Morning Pops, 저는 조정현이었습니다. Have a happy day!
1: Good Morning Pops 잘 들으셨나요? 저희는 광고 듣고 Good Morning Wake Up Dance로 돌아올게요.
2: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은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BOC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0: 싫어.
1: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여러분 일어날 시간입니다. 우리만의 댄스 신구식 굿모닝 웨이크업 댄스. 8986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Yes, yes, yes. 식디 피드백 반영하신 거 너무 좋아요. 자신감 갖고 더 활기차게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햄디 파이팅! 아 너무너무 이런 문자 좋습니다. Yes, yes, yes. 더 자신감 있게 가볼게요. 윤승택님의 사연으로 시작해 볼게요. 요즘 너무 더워요. 더위 날려버릴 노래 비에 태양을 피하는 방법 신청해요. 그쵸? 정말 너무너무 덥습니다 여러분. 근데 덥다 덥다 하면 더 덥게 느껴지시는 거 아시죠? 노래라도 들으시면서 조금 시원한 기분 느껴보셨으면 좋겠네요. 비 태양을 피하는 방법 듣고 올게요.

Wake up, wake up, wake up! Good morning, wake up, dance! 이어서 최준식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김동률 황금 가면!

Good morning! Wake up dance! 5659님, 스위스로우의 You 신청합니다. 5659님, 시크한 신청 문자 너무너무 좋습니다. 스위스로우의 You! 함께 듣고 오시죠.

모여라 모여라. 운동하고 계신 분들 인증사연 남겨주세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열심히 운동하시고 문자 소개된 분들께 닭가슴살 샌드위치 쿠폰 선물로 드립니다. 자, 그럼 미라클 운동러들 함께 만나볼게요. 조혜리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아들이 자전거 타기 시작한 지 7일 차인데요. 아침부터 자전거 타고 싶다고 말해서 저도 같이 타며 운동 시작했어요. 시원하고 땀도 나고 좋아요. 그러셨군요. 자전거 재밌지 않나요, 여러분? 저도 이제 운동 중에서 좀 뭔가 질리지 않고 안 하고 싶다, 너무 지겹다 이런 생각 안 드는 게 자전거인 것 같아요. 왠지 똑같이 칼로리 소모는 되는데 이게 바깥 풍경도 볼 수 있고 시원한 바람도 맞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아드님과 함께 자전거 열심히 재밌게 잘 타시고요, 혜리님. 9493님께서는요, 운동하겠다고 알람 맞춰놓고 끄고 자는 걸 수십 번 반복하다가 일단 이번 주는 성공했어요. 쭉 할 수

0: 기분이 다운되려고 그러거든요. 아니,
1: 좀 가벼운 얘기하면 네. 저는 그 가려고 했던 음식점이나 카페가 네. 휴일인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아~ 얼마 전에도 아내랑 그 카페 가려고 네. 브런치나 샌드위치를 먹고 싶다 그래서 네. 막 찾아서 갔거든요. 네. 오랜만에 이제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딱 나갔는데 아 휴일인 거예요.
0: 아 어떡해.
1: 아, 그러면은 그럼 다른 데 가자 해서 다른 데 갔는데 웬걸 휴일이 아니었는데 네. 그날만 영업을 안 하는 거예요. 또.
0: 아 진짜.
1: 그래서 그냥 땡볕에 막 네. 땀 뻘뻘 흘리면서 걷다가 네. 이제 유모차는 안에 이 뭐 바람 같은 게 안 들어오니까 네. 애가 막 칭얼대기 시작하면서 네. 아 그럼 집에 가자 이렇게 해서 그냥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
0: 그 팬미팅도 하셨다면서요.
1: 또
0: 팬미팅 하셨대요. 그러면서
1: 아이, 또 방송과 방송 네. 사이에 또 비방용으로 얘기한 걸 또 아 참 또 네이버
0: 가는 날이 장날이다 이게 또 맞지 않아요? 이제 아 가려고 했는데
1: 아 또 네이버로 얘기 안 하려 그랬는데 네, 또
0: 팬미팅이
1: 말해야겠다.
0: 개최가 됐대요, 여러분. 아, 네, 어떻게 된 일이에요?
1: 아니 그래서 그 두 네. 번째 카페를 가는 사이에 마트에 계신 분이 절 봤나 봐요. 네. 긴가민가 했는데 제가 두 번째 카페도 못 가고 돌아오는 길에 그분들이 다시 한번 확신을 한 거죠. 어. 박철규 아나운서.

0: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1: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2: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0: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쿨 FM 89.1 항공편에 탑승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비행할 기장, 매일 오전 9시 음악 앨범 이현우,
0: 매일 오후 6시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늘 그랬듯 저희의 목적지는 단 한 곳,
1: 여러분의 기분 좋은 하루입니다. 잠시 후 이리과 함께 기내에는 창밖 풍경 같은 편안한 음악이 펼쳐지고
0: 유쾌하고 따뜻한 사연들이 여러분을 기다릴 텐데요.
1: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 또 지친 하루를 보내고 계신 분들,
0: 좌석에 편하게 기대시고
1: 볼륨을 살짝 높인 뒤
0: 마음을 가볍게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1: 아, 특히 오늘 비행 재밌는 사연과 코너 영향으로 웃음 난기류가 예상됩니다.
0: 즐거운 일상부터 속상한 고민까지 기내에 있는 DJ들에게 언제든 털어놔주세요.
1: 음악이 흐르고
0: 웃음이 넘치는 비행
1: KBS 쿨 FM
0: 지금 출발합니다.
2: 수신료의 가치 KBS 쿨 FM이 함께합니다. 인터넷
3: 라디오 어쩜 그렇게 변하질 않니?
4: 이번엔 또 뭐가 마리오?
5: 마리오가 21년간 변함없이 대상받았단 마리오.
6: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에서 마리오란 마리오.
7: 한국 소비자 포럼 2025 올해의 브랜드 대상,
5: 21년 연속 수상이니까
6: 마리오 나올래.
8: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0: 퍼져 있는 것보다도 시원한 회사에 출근하는 게 더 좋아요. 라고 정한 씨가 담긴 에어컨도 빵빵하게 틀 수 있고, 그쵸? 그냥 시원하게. 4542님도 공휴일도 출근한 도곡동 제빵사입니다. 빵 맛이 좋아지게 오늘도 하이텐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남겨주셨고. 아니, 또 이렇게 오픈 스튜디오에도 이렇게 또 와주셨어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아, 이렇게 또 공휴일에 하니까 이렇게 또 오픈 스튜디오에 또 멀리서부터 오셨는데, 야, 이제 저는 좀 마음이 쓰이게 날씨가 더워가지고 지금 밖에서 적당히 계시다가 시원한 데로 가세요. 너무 더워서 안 됩니다. 아, 밖에 너무 더워요, 지금. 네. 자, 3532님. 네, 이제 밖에서 대전에서 지금 왔다고 이렇게 또 남겨주셨습니다. 자, 오늘 날씨를 먼저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기상청의 강혜종 씨와 함께 알아볼게요.
2: 네, 날씨 정보입니다. 재현재린 오늘 흐린 가운데 충청 이남으로 5에서 60mm 정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문제는 오늘 밤부터입니다. 수도권과 강원에도 비가 시작되면서 내일과 모레 사이에는 전국적으로 매우 많은 양의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이틀간 80에서 150mm, 경기 남부와 강원

라디오 애청자분들께는 참 익숙한 이름이기도 하죠. 안녕하세요, 서진원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수면에 관련된 모든 궁금증 미리미리 보내주시면 잠시 후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잠은 또 관심이 많은데, 저희가 이게 지금 모르면 물어보자 섭외가 장난 아닙니다. 지금 저 벌레 탁 해가지고 또 가고 잠 가고 우리한테 정말 필요한 것들 꿀 정보들이 넘쳐나니까요. 네, 오늘도 9시까지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자, 신춘하님께서 연휴라 기분 좋게 밭에 옥수수 따러 라디오 듣고 노래 따라 부르면서 왔는데 고란인지 멧돼지인지 옥수수 따먹고 파티했나봐요. 엉망진창이네요. 요즘은 그 사람들도 서리가 지금 절대 안 되게끔 돼 있는데 지금 고란인지 멧돼지가 서리를 해갔네요. 저 신춘하씨. 오수진님, 어제 곱창과 된장 술밥 이슈가 있었는데요. 몸무게가 줄어 있어서 기쁩니다. 안심하고 아침 라면 가겠습니다. 곱창이랑 된장 술밥 이슈가 있었는데 바로 오전에 아침 라면

0: 음악은 뭐다? 자신감이다. 씩씩하게 밀어붙이는 퀴즈 타임. 조정 씩씩 아마켜스. 자, 오늘 문제 푸실 식식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0658 식식이고요. 식대 음악 퀴즈 하고 싶어요. 매일 아침 친구랑 저랑 각자 식대 라디오를 들으면서 출근하다가 오늘은 여행 중이라서 같이 듣고 있어요. 음악 퀴즈 시켜주세요. 자신이 있어요 하셨는데 둘이서 이렇게 따로 라디오를 듣다가 오늘은 지금 함께 있는 상황입니다. 여보세요?
1: 네, 여보세요.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뭐야. 맨날 듣기만 하다가 이렇게 또 친구랑 같이 있으니까 또 오늘 용기가 좀 나셨군요.
1: 네, 아니, 너무 하고 싶었는데 맨날 출근할 때 운전을 하니까 못해가지고. 아,
0: 그렇구나.
1: 네.
0: 오늘은?
1: 네, 노래. 네.
0: 둘이 지금 가고 있어요? 어디 가요?
1: 둘이 지금 제주도 가고 있어요.
0: 아, 제주도 가요? 제주도에요, 벌써?
1: 도착했어요.
0: 아니, 뭐 이렇게.
1: 시기로 왔어요.
0: 아니, 어떻게 이렇게 에너지가 또 넘쳐요?
1: 아, 조금 인기 있어서요. 빵 사러 왔어요.
0: 제주도 그리고 당일치기로 갔다고요, 지금?
1: 네, 당일치기로 왔어요.
0: 와, 몇 시 비행기 타고 올라옵니까?
1: 밤 9시요.
0: 젊다. 친구도 좀 잠깐 바꿔주세요. 여보세요?
2: 네. 여보세요?
0: 네. 아, 오늘 네, 뭐 또, 우리 첫 인사죠?
2: 네.
0: 네, 친구가 오늘 퀴즈 맞힐 것 같아요?
2: 근데 이게 저희가 태어나기 전에 나온 노래라 그래가지고.
0: 몇 년도에 태어났는데요?
2: 저희 97년생이에요.
0: 아, 이거 지금 큰일이네. 오케이. 한번 뭐 힌트를 최대한 빵빵하게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2: 네.
0: 네. 자, 여보세요.
3: 네.
0: 네, 오늘 뭐 먹을 거예요?
3: 저희 오늘 흑돼지 먹을 거고요.
0: 네.
3: 그 접짝떡국 유명하다 그래서 한번 먹어보려고요.
0: 아, 뭐 오늘 계획도 다 세워놨습니다. 빵도 사와가지고. 네. 양성 가득히 오세요.
3: 네, 그럼요.
0: 네, 가보겠습니다. 정식이가 식으로 노래를 부르면

0: 씩씩.
1: 책임져, 전부 다 책임져. 책임져.
0: 자,
1: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됐어, 나.
0: 잠깐, 약간 애매하긴 한데,
1: 너 하나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됐어, 난.
0: 이 정도면 정말 최선을 다한 거예요. 사실 97년생은 언타이틀 잘 몰라요. 근데 이 정도면 정말 그 저희 라디오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또 노력을 해주셨고, 아, 또 당일치기 제주도 여행 친구와 또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재밌게 놀고 오시고요. 네. 자, 선물 저희가 건강기능식품 0658님께 드리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식식플레이스입니다. 주문하신 오늘의 소식 나왔습니다. 퀴즈도 준비되어 있어요. 고객님, 요즘 숙면하고 계십니까? 최근 숙면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늘면서 각종 기술을 활용한 슬립테크가 유행입니다. 숙면을 위한 이색 트렌드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SNS에서는 조명을 최소화한 다크샤워 인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저녁 시간대 빛 노출을 줄여서 숙면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건강 트렌드로 떠올랐습니다. 이 밖에도 잠들기 전 베개 밑에 월계수 잎을 넣는 이른바 월계수 숙면법이 한때 인기였습니다.

3번 여름 너무 더워. 3개 보기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샵 8910 또는 무료인 콩과 KBS 플러스로 정답, 최치는 오답, 너설의 오답, 멜로디 오답 많이 쏴주시고요. 화사의 So Cute 듣는 동안 받아볼게요.

자, 오답도 좀 보겠습니다. 워로 끝나는 오답들. 일단은 그 윤원경 씨가 장범준. 트레이드마크가 있는 또 가수들이 있죠. 이런 그 애드립만으로도 또 고운정 씨가 김정민 씨를 보내주셨어요. 그죠. 김정민 씨도 두 분 다 선물 드립니다. 7973. 내 뱃살 보고 돼지라고 놀리는 남편 너무 미워. 좋고요. 우리 김경태 씨. 최고 레슬러. 울팀의 워리어. 옛날 사람. 네, 선물 드립니다. 박명희 씨. 최준. 생긴 거 말고 목소리가 귀여워.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조정식 FM 대행진 1부는 시니어 브랜드 금비, 메디카 코리아, 키움증권, 스피드랙, 경기주택도시공사 제공입니다.

0: 눈치 보여가지고 뭐 윤상이 형 또 휴가 가겠습니까? 예?
1: 자, 잠시 후 2부 들었어 들었어 또 함께 할 거고요. 자, 오늘 주제 정식이랑 옴뇸뇸 주제를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미션은 내가 바로 귀차니즘의 끝판왕입니다. 오늘의 주제고요. 오늘 같은 휴일에 더 부지런히 움직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침대에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뭐 잘못된 것도 아니고요. 그죠? 쉴 땐 쉬어야죠. 지금부터 누가 더 게으른지 귀차니즘 최강자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예를 들면 작년 여름 휴가 갔을 때 들고 간 캐리어 옷만 빼놓고 그대로 뒀어요. 정리하기 너무 귀찮아서요. 올해 여행 갈 때 그대로 들고 갈 예정입니다. 야, 제 여동 아니요. 아, 제 여동생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또 시집 갔고 했으니까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러면 안 돼. 예. 자, 쉬는 날에 요리하기도 귀찮고 배달 음식 고르는 것도 귀찮아서 그냥 하루 종일 물만 먹고 굶어요. 먹는 거조차 귀찮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날씬이일 확률이 높은데 아무리 귀찮아도 사실 먹는 건 안 귀찮은데 원래. 예. 자, 그리고 카톡 일주일 동안 안 읽은 적 있어요. 메시지가 궁금하긴 한데 읽으면 답장해야 되니까 처음부터 안 읽었어요. 그렇게 일주일을 보냈는데 전화들을 하길래 그제서야 답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생일날 같을 때는 뭐 이렇게 연락 안 하던 분들한테 뭐 연락 올 때 있잖아요. 그 다음 생일까지 답장을 안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일부러 진짜 제가 봤어요. 네. 이런 귀차니즘 끝판왕들의 문자를 기다리고요. 잠시 후 2부로 오겠습니다. 문자 많이 부탁드려요. 문자 샵 8910,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콩 게시판입니다.
2: 사업장이 여러 개인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3: 경리나라.
4: 술 마셨는데 대리 오.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2: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숙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1: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2: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안윤상과 정식이가 전해주는 소소한 요즘 트렌드. 자기야 그거 들었어 들었어.
1: 안녕하십니까, 주성훈입니다. 나는 진짜로 그 개그 하시는 분들 완전 스고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누군가를 웃긴다는 거 이거 머리 엄청 좋아야 하는 거예요.
0: 그럼요 성훈 형. 안녕하세요. 아,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번 주는 저희가 알아두면 좋은 요즘의 그 트렌드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1: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 주성훈 한국 개그 프로그램을 완전 좋아하는 팬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요즘에 예능에서 활약하는 우리 개그맨들을 그 유행어로 몇 개 가져왔습니다.
0: 예능에서 활약하는 개그맨들의 유행 어떤 게 좋을까요?

0: 불러야 되는 거죠.
1: 아, 그래요. 사람 안 돼요. 안 되겠다. 사람 불러서 바꿔 쳐야겠다는 것도 있고.
2: 예, 저 안녕하십니까? 문재인입니다. 사람이 먼저다. 저도 있지 않습니까? 하하하하하하. 예.
0: 아, 같은 사람 유행어네요. 사람 예, 불러야 돼. 사람이
2: 먼저다. 예, 일맥상통하죠.
0: 아니, 예. 나오신 김에 또 고래 한번 해 보시죠.
2: 고래? 하하하하. 예.
0: 어, 저 성대모사는
3: 좀 김원현인데요. 제 것도 있잖아요. 안 돼. 내 유행어 빼면 안 돼.
0: 아, 저희가
3: 안 돼요.
0: 우리 김원현 씨 성대모사는 예. 평소에 많이 듣다
3: 보니까 엄청 많이 하잖아요. 내 유행어 펀치를 알려드리자면 살짝 억울하면서도 속사포처럼 쏟아내는 갱상도 사투리. 거기다 눈도 동그랗게 뜨고 턱 이렇게 턱 딱 내밀어 주면서 안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완전 어. 잘하죠.
0: 근데 우리 김원효 씨 성대모사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따라하기가 되게 편한 성대모사 예, 예. 같고
3: 많이들 따라하시죠, 그죠?
0: 외국인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3: 누가요?
0: 우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우리 김원효 씨의 성대모사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3: Hey hey, don't do that. 어? 왜 이렇게? Don't do that. Think about it. Don't do that.
0: 안 돼. 안 돼. 트럼프 대통령이
3: 미국 가고 해볼까? 그럼... Don't do that. 이거 오, 괜찮을 것 같은데.
0: 야, 오늘 뭐 트럼프 대통령까지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았던 개콘 유행어를 만나봤는데요. 어, 요즘 개그 콘서트가 상당히 재밌습니다. 특히 우리 안윤상 형님이 또 나와주고 계시고요. 그죠? 네.
4: 여기서도 남들 이렇게 흉내내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전부 노래자랑 김성원 양기훈과 함께 성대부 장단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매주 일요일 밤 10시 35분 본방송 사수 해주세요.
0: 그러니까 일요일에 사실 개그 콘서트를 보고 딱 잠드는 게
4: 아, 그게 국룰이었는데.
0: 그렇죠.
4: 아, 나 군대 있을 때도 개콘 점호 있었는데.
0: 한 주의 마무리인데.
4: 근데 너무 늦게 해서 이게 여러분들 출근 때문에 일찍 주무셔야 되는데 그래도 좀 봐주세요.
0: 일요일에 잠이 안 와요 어차피.
4: 아, 그래요?
0: 10시 반에 주무시는 분 별로 없어요. 아, 늦잠 그래요? 자기 때문에.
4: 그럼 그 김에 잠이 안 오는 김에 좀 봐주십사 하는 마음.
0: 우리 안윤상님 네. 목소리로 많이들 들으신 텐데 예. 꼭 TV로 안윤상 네. 형님 활약하시는 모습 꼭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4: 유행어 많은 사람들 부러워 죽겠다.
0: 그래. 아, 근데 많은 분들이 또 안윤상 형님의 성대를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4: 아, 아니 나는 성대모사 되게 힘든데 이거 이자 부스요 뭐 이런 거. 아, 맨날 자기가 하던 말투 한 것뿐인데 이게
0: 쉽게 부럽다? 가죠.
4: 부러워. 예. 아니 부러워. 아,
0: 좋습니다. FM 대행진의 예, 예, 예. 아, 우리 또 안윤상 형님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8910 콩과 KBS 플러스를 통해서 어. 우리들만의 유행어, 네, 또 이야기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유행어가 있는지, 우리는 뭐 맨날 이야기를 나누니까, 네, 어떤 게 좀 머리에 꽂혔는지 나눠주십시오. 사연 보내주신 10분께 아이스 아메리카노 쿠폰 보내드리고요. 개그 콘서트에 안윤상 형님도 많이 또 TV를 통해서 응원해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빠바! 안녕.

뭐라고 눈치 주려고 하시는 줄 알고 어제 신랑 차 가스 넣으러 갔더니 아들이 식디 유행어 가스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또 남겨주셨는데 저희가 10분 추첨해서 아이스 라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바로 정식이랑 옴뇸뇸 렛츠고! 정식이랑 잠깐 놀고 간식 받아갔어요. 오늘의 간식은 버섯 모양 초코 과자 드립니다. 옴뇸뇸뇸뇸. 매일매일 쏟아지는 간식 타임. 정식이랑 옴뇸뇸 간단한 미션에 답해주시면 소개해드리고 간식 챙겨드립니다. 오늘의 미션, 내가 바로 귀차니즘의 끝판왕이 주제고요. 간식으로는

6670님, 제가 기상청에서 일한다고 했잖아요. 아, 사람들이 맨날 날씨 물어봐가지고 귀찮고 짜증나서 그냥 관뒀다고 했어요. 그리고 아니 근데 제가 안 봐도 비디오예요.

자, 여의도에서 이름 너무 부르지 마십시오. 오해합니다. 옆에 국회니까 예, 좀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회 진출 그 계획이 없습니다. 그 또 동명이인이 계시거든요.

0: 소리 질러! 세윤님 3학년 국민학교 때 IQ 검사 문제 풀기 싫어서 귀찮아서 찍었어요. IQ 88 나왔습니다. 돌고래보다 높습니다. 소리 질러!
1: 와 함께 걷고 싶다.
0: 6023님 문자 아 자극적이네요. 귀찮아서 22년째 이혼 안 하고 살고 있습니다. 5642님 손톱 10개 자르는데 귀찮아서 7개만 자르고 3개는 놔둬요. 하나하나 자르는데 이걸 10번이나 한다니 너무 귀찮아서 7개까지만 잘라요.

0085님 약국에서 근무하는데요, 손님 오셔서 물건 찾으시는데 귀찮아서 다 떨어졌다고 그래요. 약사 선생님한테 큰일 납니다. 네, 약사 선생님이세요? 7962님 서귀포에요. 육지 가려고 비행기 타러 가는 신랑 배웅

0: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0: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3: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2: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렉.
3: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4: 축하 축하 축하 이젠 축하 멈출 수가 없어요. 인기 DJ는 휴일에도 축하 쉬어가지 않습니다. 사실 휴일이 축하할 일이 더 많죠. 네, 성실한

0: 따뜻한 위로를 담은 괜찮아 괜찮아까지 올여름 당신의 플레이리스트에 애녹의 신곡들을 담아보세요.
1: 애녹의 새로운 프로젝트 녹음실의 캥거루를 응원해주시는 공식 팬카페 화기애애 사랑합니다.
2: 모아는 도전이다. 100세 출근 도전.

0: 100세 출근은 자격증, 자격증은 모아 교육그룹.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0: 대행진. 조정식의 FM 대행진.
1: 목적지까지 신나게 재미나게 고고싱 해보겠습니다. 약간의 눈치, 조금의 긴장, 화려한 선물로 귀하게 모실게요. 가시는 걸음걸음 정식이랑 함께요. 퀘스트 고스트. 왕실 건강 비법이 담긴 정관장 궁정비차와 함께합니다. 조정식과 같이 가는 출근길 퀴즈 고스톱. 퀴즈 참가자와 같은 목적,

0: 나도. 나도 만약에 생긴다면 나도. 예. 네, 어, 네. 낙군님. 아, 그 아들 나와도 예뻐해 주세요.
1: 아, 네. 네.
0: 목적지는 어디십니까?
1: 저희는 오산입니다.
0: 아, 오산으로 가고 계신 우리 라쿤님이시고요. 어, 근데 왜 태명이 라쿤이에요?
1: 어, 이게 와이프가 꿈을 꿨는데, 네. 웬 라쿤 한 마리가 와이프 다리를 막 껴안고.
0: 진짜요?
1: 계속 들이대고 있었다고.
0: 아니, 보통 한국 태몽에서 라쿤 잘 안 나오거든요. 우리 한국인 태몽에서는 라쿤이 잘 등장 안 하는데, 야, 어머, 대단한 친구가 태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1: 네. 네.
0: 어, 결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그러면?
1: 저희 1년 안 됐습니다. 작년 어. 8월에 해가지고.
0: 어, 이렇게 또 축복이 빠르게, 또 적당한 타이밍에, 그죠? 잘 찾아왔네요, 그죠?
1: 네.
0: 그 아내한테 또 잘하셔야 되고, 그죠? 아시죠?
1: 네, 잘해야죠.
0: 네네. 퀴즈 고스톱은 보통 이제 출근하시면서 들으시는 거예요?
1: 어, 네. 그래서 어. 사실, 오늘이 쉬는 날이라서.
0: 네.
1: 아유, 나한테는 뭐 연락 안 오니까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0: 네.
1: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저희 그 청취율 조사 기간이거든요.
1: 어, 네네.
0: 다음 주 월요일까지 지금 청취율 조사가 계속되고 주말에도 이렇게 조사를 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1: 네.
0: 그 FM 대행진을 이렇게 좀 들으면서 뭐 어떤 부분 네. 때문에 이렇게 좀 좋아하게 됐어요?
1: 어, 아침에. 네. 출근할 때 사실 가기 싫고 너무 힘들고 그런데
0: 맞아요.
1: 들으면은 이제 텐션을 올려주셔서 아. 들어갈 때 좀 행복하게 들어갑니다.
0: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FM 대행진으로 힘을 받다 보니까 일터에서 좀 일도 잘 되고.
1: 어, 네네네.
0: 그러니까 뭐 이제 FM 대행진이 뭐 코스피 지수를 뭐 올린다 내린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컨디션에 따라서.
1: 최근에 많이 떨어졌는데 어떡하죠?
0: 그래서 그거는 아닌 걸로 판명이 됐어요. 어, 왜냐면
1: 아,
0: 이번 주에 저희가 너무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1: 어, 네.
0: 그건 아닌가 보다. 아, 빵맛 정도만 좌우를 하나 보다로 이렇게 지금 결론이 난 상황이에요.
1: 네. 네.
0: 좋습니다. 우리 그 라쿠님 어, 아내분과 지금 행복한 그 순간을 맞이하셨는데 오늘 퀴즈 고스톱으로도 좋은 추억을 만들기를 바라겠습니다.
1: 네.
0: 네, 좋습니다. 자, 어, 근데 라쿠님.
1: 네네네.
0: 뒷번호가 8910이네요?
1: 어, 네, 맞아요.
0: 이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1: 저 이 번호 쓴 지 10년 넘었는데,
0: 네.
1: 어, 이거 우연히 라디오 듣는데, 샵8910으로 문자를 보내달라 해서, 어, 내 뒷번호도 8910인데, 해서.
0: 운명, 이게 뭐 의미 있는 번호는 아니고요?
1: 어, 네, 없습니다.
0: 이야, 이거 뭐, 저희 이거 뭐, 이제 지금 뭐, 완전 애청자 기억합니다.
1: 아, 네. 네. 감사합니다.
0: 진짜 그 주파수 돌리시면 안 돼요, 8910님은.
1: 아, 네. 네,
0: 알겠습니다. 이따 퀴즈로 뵐게요.
1: 네, 감사합니다.
0: 자, 그리고 두 번째 참가자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0938님이시고요. 운전직으로 9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항상 잘 듣는데 100번 중에 100번 가장 빨리 마치고 있습니다. 그때 어, 저도 이제 퀴즈 고스톱을 오래 했잖아요. 이렇게 보내주시는 분들이 좀 불안한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틀리지 않습니다. 어, 제가 모든 청취자 중 가장 빨리 마칩니다. 어. 어, 만나 뵐게요.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세요. 그 백발백중 박동훈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0: 아, 이거 뭔가 지금 서사가 지금 완성되고 있는 느낌인데. 어, 일단은 그 닉네임 어떻게 불러드릴까요?
2: 어, 소은으로 하겠습니다.
0: 아, 이것도 공주님 그 예쁜 이름 같은데요?
2: 아, 맞습니다.
0: 아, 우리 소은 양이 지금 몇 살입니까?
2: 어, 지금.

0: 예쁘고 좋은 거 자주 보기.
1: 예쁘고 좋은 거 많이 보면은 딸 낳을 수 있습니까?
0: 예,
1: 오케이,
0: 제
1: 오케이.
0: 생각은 그렇습니다.
1: 라쿠님?
2: 아, 네.
1: 네, 보이는 라디오 많이 보세요.
2: 아, 네, 오늘 그래서 처음 틀었습니다.
1: 오케이. 자, 구호 연습부터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외쳐주세요. 하나, 둘, 셋!
2: 라쿤.
1: 아, 좋습니다. 거의 동시에. 동시에 외치면 8910, 우리 오산으로 향하는 라쿠님이 끝자리가 0이기 때문에 라쿠님에게 기회가 갑니다. 두분 준비되셨죠?
2: 네.
1: 좋습니다. 가보겠습니다. 문제 드립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헌법이 처음 공포된 날을 기념하는 제헌절입니다. 18년 만에 공휴일로 복원돼 오늘부터 3일 연휴가 생겼는데요. 잠시 후 오전 10시부터 여의도 이곳에서 제78주년 제헌절 경축식 행사가 열립니다. 이곳은 우리나라의 첫 의회 건물로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대표로 소은님. 정답은요?
0: 국회사당?
1: 국회의사당. 백발백중 소은님. 진짜 잘하시네.
0: 우와, 감사합니다.
1: 야, 백발백중. 대단합니다.

0: 아시겠죠?
1: 다 만들어주고 있어요.
0: 그러니까 지금 10주밖에 안 돼서 그런데 될 때까지 끝까지 그 마음 변치 않게, 그죠?
1: 네.
0: 네. 아, 아무튼 행복한 연휴 보내시고 또 만나요. 바이바이. 자, 라쿠님이셨고요. 소우님.
2: 네.
0: 네네. 선물 뽑겠습니다.
2: 잠시만요.
0: 선물은 소은이가 뽑나 보구나.
2: 네.
0: 소은아.
2: 소은아.
0: 1번부터 5번 중에 뽑아주시면 돼요, 소은아.
2: 몇 번 할까? 소은이 번호 말하면 돼.
0: 소은이 몇 번?
2: 1번부터 몇 번? 번호. 소은이 말하고 싶은 번호 말해.
0: 소은이가 약간 부끄러워하는구나.
2: 네, 긴장했어요, 지금.
0: 네, 몇 번? 그럼
2: 2번으로 하겠습니다.
0: 2번. 여행용 네. 캐리어 드립니다.
2: 감사합니다.
0: 근데 이렇게 낯가리다가 또 이제 뭐 계속 백발백중이시니까 5승쯤 가면 이제 소은이도 풀릴 거예요. 네. 우리 소은님 다음 주 월요일에 만나겠습니다.
2: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바이바이. 자, 좋습니다. 같이 문제 풀어봤고요. 응원 문자 보내주신 분들께도 추첨 통해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청취

처음 출간된 이 책은 그해 40만 부가 팔리며 종합 2위를 기록한 베스트셀러였는데요. 정확히 27년 만에 출간 당시 순위 종합 2위로 회귀하며 출판계에 전례 없는 역사를 썼습니다. 25살 평범한 미혼 여성 안진진의 인생을 통해서 27년의 세월을 거슬러 다시 한번 독자의 마음을 사로잡은 이 책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1번 모순, 2번 날바 날바 귀순, 3번 여름방학 커밍순. 네, 세 개 보기입니다. 순으로 끝나는 보기를 드렸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문자 샵 8910, 콩은 무료, 정답

0: 만든 대도산 협찬 해물 밀키트 세트 보내드리니까요. 노래 듣는 동안 정답, 재치있는 오답, 너스레 오답, 멜로디 오답 많이 쏴주십시오. 로제 브루노 마스의 아파트 듣겠습니다.
1: 창이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랜덤.

조정식의 팬댕진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8시 17분 지나고 있고요.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청취자 퀴즈 정답 1번 모순이었습니다. 정답자 중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고요. 조정식의 FM대행진 홈페이지 선곡표에서 명단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내주신 오답들 좀 체크해 볼게요. 우리 이순옥님께서 이렇게 재밌는

0: 네, 당연히 내가 왜 아버님을 의심했지? 내가 왜 그런 거지? 자,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강혜종 씨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네, 날씨 정보입니다. 재현절인 오늘 충청 이남으로는 5에서 60mm 정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난번 장맛비보다는 다소 약하지만 그래도 적지 않은 양입니다. 그런 가운데 내일과 모레는 전국에 많은 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특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250mm에 육박할 정도의 매우 강하고도 많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틀 동안 중부지방 80에서 150, 경기와 강원 충청엔 250mm 이상 보고 있고요. 남부 30에서 100, 경북 150mm 내외에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천둥, 번개, 돌풍도 동반할 것으로 보입니다. 매우 강하고도 많은 양의 비입니다. 피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2도 등 전국적으로 27에서 32도 분포가 되겠고요. 내일은 서울이 27도로 낮 기온이 내려갑니다. 제주도에는 열대야 주의보, 폭염특보 동시에 발효 중입니다.

0: 벌어진다는 소식인데요. 대전에 생긴다고요?
1: 그 대전에 자운대라고 있습니다. 대전 네. 자운동에 있는 시설인데 소련 같은 영광급 장교들 교육 시설인 뭐 육군대학, 해군대학, 공군대학 같은 것들이 지금도 있는 시설입니다. 여기에 이제 육군, 해군, 공군 사관학교를 합친 국군 사관학교를 만들기로 이제 정부와 여당이 협의를 했고요. 시기는 아직 미정인데 이 국군 사관학교 안에는 육군학부, 육군학부, 해군학부, 공군학부 이렇게 각 군별로 학부가 생기고 해서 1, 2학년 때는 이제 공통교육, 3, 4학년 때는 군별 특성화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민간 교수 비율도 지금의 24%에서 50%로 높이고 좀 교수 처우도 국립대학 수준으로 해서 좀 교육의 질을 끌어올리기로 했고요. 장기적으로는 이 국군사관학교가 군에 있는 다양한 교육 기능을 흡수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0: 네. 자, 다음 뉴스는 결혼한 청년들의 삶을 분석한 자료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결혼 후에 수도권이 아니라 이제 수도권이 아닌 곳에 정착한 청년이 아이도 더 많이 낳고 집을 사는 경우도 많다라는 뉴스군요.
1: 네, 그 국가데이터처가 분석한 자료인데 결혼 전과 후에 쭉 수도권이 아닌 곳에서 산 청년이 결혼 후에 출산한 비율이 73% 정도 됩니다. 수도권에 쭉 살다가 이제 결혼을 한 청년이 출산한 비율은 65%. 그래서 또 수도권에 살다가 결혼하면서 수도권 밖으로 나간 청년은 71%가 아이를 낳았고요. 수도권 밖에서 이제 반대로 수도권 안으로 들어온 청년은 약 67%가 결혼 후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결혼 후에 거처를 옮겼든 안 옮겼든 간에 수도권 밖에 사는 청년이 아이를 더 많이 낳은 거고요. 주택 소유 비중도 이제 수도권이 아닌 곳에서 사는 청년이 30%대 수준으로 이 수도권에 사는 청년이 한 20%에 그친 것보다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집값이나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어?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2: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제가 매직 트라이앵글을 좀 추천해 줬거든요. 직장에서 힘든 일은 친구에게, 친구로부터 힘든 일은 가족에게, 가족으로부터 힘든 일은 직장에. 매직 트라이앵글. 트라이앵글 가끔 그 화살표를 바꾸면은 그 누구도 지치지 않습니다.
5: 아침부터 웃는 자가 인류. 조정식의 FM 대행진.
4: 조정식 FM 대행진 함께하고 있습니다. 8시 27분 지나고 있고요. 잠시 후 4부 모르면 물어보자. 서진원 대표와 함께 꿀잠 자는 법, 네, 수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또 환영 문자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원범 씨가 식디, 젖속 키우는 농부는 휴일에도 매일 들으면서 힘받고 있어요. 빵맛뿐만 아니라 우유맛도 식디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힘내줘요 식디 하셨고요. 또 우유맛도 챙겨야죠. 우유맛 안 떨어지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대웅 씨는 서진원 대표가 FM대행진에 나오는군요. 매일 FM대행진에서 목소리만 듣다가 목소리가 좋아서 궁금했는데 기대됩니다 하셨어요. 네, 저도 또 목소리만 들어서 또 외모도 궁금하기도 하고. 네, 바로 모시고 4부로 오겠습니다. 잠깐 빠빠이.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

0: 식식이들도 이제 사실 목소리로는 많이 익숙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좀 일단 다시 본격적으로 인사를 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아, 네. 저는 수면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0: 네.
1: 지금 대한민국의 이제 불면증을 다 없애는 그날까지
0: 아. 네,
1: 어떻게 하면 또 전국민을 잘 자게 할 수 있을까를 연구하고 매치소 제조하고 생산하고 그
0: 네.
1: 외에도 뭐 베개 침구 그다음 수면 컨설팅까지 다 하고 있는 그런 수면 연구자입니다.
0: 아, 그렇군요.
1: 네.
0: 근데 오늘 약간 좀 얼굴 보실 것 같은데 잘 주무신 거 맞나?
1: 잘 잤는데 제가 나이가 드니까 좀 붓네요.
0: 아 그렇군요. 네. 오늘 딱 꿀잠 주무시고
1: 아, 너무 잘 잤어요.
0: 몇 시간 주무셨어요?
1: 오늘 7시간 정도 잤고요.
0: 딱 적당하게.
1: 예, 왜냐면 제가 엊그저께 미국 출장 갔다 왔거든요.
0: 아,
1: 그래서 되게 피곤했는데
0: 진짜
1: 예, 근데 자면서 아침에 되게 개운하게 일어나서 아 네. 역시 수면의 힘이 이렇게 강력하구나. 어제 자기 전에 되게 걱정했거든요. 너무 피곤해갖고
0: 네네.
1: 아 내일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잤는데 아침에 또 되게 잘 자서 아, 역시 또 오늘 한 번 더 수면의 힘을 또 느끼고 왔습니다.
0: 보통은 몇 시에 일어나세요?
1: 보통 저는 6시쯤 일어나고요.
0: 네. 네,
1: 보통 10시 반에서 11시쯤 자요. 빨리 자는 편이에요.
0: 군대 생활처럼
1: 아,
0: 주무신 시간이 딱.
1: 네.
0: 오늘은 평소보다 약간 좀 더 일찍 일어나셨고요.
1: 네, 그렇죠. 오늘은 이제 방송 준비해야 돼서 약간 일찍 일어났고요. 네.
0: 아니 이력을 찾아보니까 경영학과를 나오셨는데
1: 네.
0: 어쩌다가 이렇게 수면 연구의 길로 들어서신 거예요?
1: 아, 처음엔 저희가 매트리스 회사로 시작했는데요.
0: 네.
1: 저희가 매트리스를 직접 판매하고 배송하다 보니까 고객들이 네. 이제 불만을 가지시는 경우가 매트리스가 꺼진 것 같다, 불편하다. 제가 직접 초반에 다 방문을 했었거든요.
0: 네네.
1: 가보면 매트리스는 멀쩡해요. 전혀 측정 장비가 있거든요.
0: 네네.
1: 근데 계속 못 주무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를 저희가 계속 심층적으로 이제 질문 드리면서 살펴봤더니 보통 이사를 하면 환경이 바뀌어서
0: 그렇죠.
1: 잘 못 주무시거든요.
0: 네네.
1: 매트리스를 이사하면서 많이 바꾸시잖아요.
0: 네.
1: 그래서 아 이거 매트리스 때문에 못 자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매트리스에 대해서 이제 클레임을 하시는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아이고 우리가 단순히 매트리스만 잘 만들어서는 고객님의 어떤 문제를 해결 못 해드리겠구나. 그래서 매트리스 만든 거에서 한 단계 더 넘어가서 수면을 해결해드려야지 진정한 어떤 고객님의 고통을 해결해드리는 걸 생각해서 그때부터 2012년부터 바른수면 연구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0: 아 그렇군요. 네. 이제는 이제 그 제품보다도
1: 네.
0: 수면 자체에 네. 좀 이제 집중을 하고 계시는
1: 네.
0: 아, 혜진 씨가 이제 아, 실무원 처음 뵀는데 젊고 잘생기셨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윤인숙 씨도 아 나오셨네요. 얼굴에 잘생김이 묻어 있어요. 많이 좋아하시네요.
1: 아니, 네. 아니 너무

0: 안 올 텐데요. 아무래도 이제 날씨가 덥고 뭐 열대야가 이제 벌써 시작이 됐기 때문에 뭐 더워서 못 자겠다, 뭐 모기 때문에 못 자겠다, 그냥 뭐 여름이라 잠 안 온다, 네. 해가 빨리 떠서 잠 뭐 깊이 못 자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여름에 수면이 좀 어렵긴 하죠.
1: 엄청 어렵죠. 네. 열대야 현상 때문에 잠이 든다는 건 기본적으로 심부 온도, 심부 체온이 내려가면서 잠을 자는 거거든요. 네. 근데 여름철에는 심부 온도가 안 내려가요. 너무 더워서. 그래서 잠들기 어렵고요. 보통 우리가 술 마시면 잠 잘 잔다는 이제 잘못된 상식이 있는데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술을 마시면 이제 얼굴이 이렇게 빨개지면서 온도가 올라갔다가 내려가요. 네, 그 내려가면서 잠이 드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깊게 못 자는 게 문제인 건데 이제 그런 원리로 잠이 든다는 건 기본적으로 심부 온도, 체온이 내려가야 되는데 열대야라서 네. 못 내려가니까 잠을 못 자는 거죠.
0: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심부 온도가 내려가야 되니까 잘 때도 좀 그래도 온도를 좀 낮추는 게 도움이 되겠어요?
1: 맞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권장 온도가 수면 적정 온도가 낮아요. 생각보다.
0: 몇 도 정도?
1: 보통 이제 그 교과서적으로는 18도에서 22도를 얘기하거든요. 상당히 낮죠, 사실. 네, 그래서 생각보다 낮고 근데 이게 사람마다 달라서 제가 실제로 수면을 잘 못 취하신 분 만나 뵈면은 무조건 또 18도라는 게 정답은 아니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시원하다. 네. 왜냐하면 18도, 22도를 이제 세팅한 게 매튜 워커라고 굉장히 유명한 저명한 수면 과학자가 계신데 네. 이제 서양인이고 백인 남성이세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서양 백인 남성은 좀 앵글로 섹슨족이다 보니까
0: 이제 열이 많아요.
1: 네, 열이 많아요. 털복숭이고. 그래서 약간 그런 체질이 당연히 있거든요. 그래서 네. 너무 또 시원하게 하면 감기 걸리니까. 근데

0: 잠의 사이클이 보통 자면서 하루 동안 잘 때 90분 단위로 반복돼요. 그게 네 번에서 여섯 번 반복되거든요.
1: 램 수면, 네, 램 수면 패턴을 이렇게 맞습니다. 하는 거.
0: 네.
1: 뭐 이번에 좀 호날두가 성적이 안 좋아서 네. 일단 정설은 아니라고 네네. 하는데.

0: 권장드립니다. 아,
1: 소장님은 커피를 안 드세요?
0: 아, 저는 커피 안 마십니다. 와. 저는 술, 담배, 커피 안 하고.
1: 술, 담배, 커피를 다 안 하세요?
0: 네. 그래서 저는 원래 커피 예전에 마셨었는데 네. 저도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점점 왜냐하면 이게 20대 초반 분들은 커피 마셔도 잘 자요. 네. 멜라토닌 수면호르몬이 엄청 많이 나오기 때문에 보통 아이돌분들 인터뷰하면 저는 뭐 커피 5잔 먹어도 꿀잠 잔다는데 이게 40대 들어가고 하면은 멜라토닌 분비가 거의 반으로 줄어요. 아. 근데 커피 습관은 안 바뀌거든요. 네. 커피 습관은 예전에 3잔 마셔서 계속 3잔 먹거든요. 그러니까 나 옛날에는 3잔 먹어도 멀쩡했는데 왜 못 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커피를 안 마시면서 저도 이제 밤에 수면의 질이 더 좋아졌습니다.
1: 그렇군요. 아, 커피도 좀 아예 안 드시는구나. 네. 야, 그 잘 때 네. 그렇죠. 이게 뭔가 다 끄고 네. 뭐 소리도 뭐 빛도 다 차단을 하고 자는 게 좋다는 걸 알아. 네. 근데 그랬을 때 약간 좀 뭐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막 이래서 저는 오히려 못 자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0: 그럴 수

0: 막 할머니 댁 그 이불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가위 눌리고 막
1: 장롱에 있는 거 그 아직 안 자기장에 있는 거
0: 제 체중의 한 90% 됐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어릴 때니까 근데 이제 옛날엔 그런 네. 이불을 많이 쓰신 네.

0: 옆으로 자면 너무 낮으면 이렇게 꺾이잖아요.
1: 저도 네. 전 또 어깨가 넓다 보니까.
0: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어깨 넓고 이제 또 워낙 몸이 좋으시니까 그런 분들은
1: 아, 농담이에요.
0: 네, 이렇게 받쳐줘야 되고.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나는 하늘 보고 자다가 옆으로 잔다 이러면 또 베개 중에서 이렇게 이제 정형학적으로 이렇게 제작이 된 베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옆으로 잤을 때 좀 더 올라오고 네. 가운데로 가면 좀 내려가고 이런 베개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맞춰서
1: 나한테 생기죠. 딱 맞는 거를 좀 찾아야겠네요.
0: 그렇죠. 네. 그래서 베개는 정말 쇼룸에 가보셔서 보통 베개 이제 가면 한 네다섯 개는 기본적으로 체험할 수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맞는 소재랑 쿠션감 이런 걸 찾는 게 되게 중요하죠.
1: 저희 그 아내가 이제 베개에 되게 민감한데 네. 그 어쨌든 그 또 그 경추를 맞아요. 잘 받치는 네. 게 되게 중요하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수건으로 이렇게 높이를 막 조절하고 맞아요. 뭐 이러기도 네. 하던데 네. 본인한테 딱 맞는 네. 그 높이를 찾는 게 네. 중요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종명 씨가 대표님은 이른 새벽에 화장실 다녀오고 나서 잠이 오는지 궁금해요. 저는 잠이 안 와서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조깅하러 나간 적 많습니다. 잠을 다시 더 자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잠이 더 잘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이제 우리 저희 프로그램 출연하는 안윤상 형님도 가끔 이제 오셔서 저랑 수면

0: 에서 스마트 블루투스 LED 스트립,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 후 한 병 혈당차 히핏, 바다 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천연 화장품 봉프레에서 모바일 상품권, 주식회사 산과드레에서 한줌견과 선물세트, 네이트리팜에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진생고, 메디컬 스킨케어 브랜드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베이비 파스텔 스튜디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을 드립니다. 네, 우리 김미연 씨가 막힘없는 대답 너무 속 시원하네요 하셨는데 질문 저희가 다 소화하지 못했지만 다음 주, 다다음 주 계속 나오십니다. 저희 궁금증들은 계속 또 풀어주실 거고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전 더 좋은 수면 상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0: 네, 그럼 다음 주 금요일에 만날게요. 바이바이. 네,
1: 감사합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사흘간의 연휴를 즐기기 위해 수도권을 빠져나가는 차량들로 이른 아침부터 고속도로가 분주합니다. 벌써 지방 쪽으로 차량들이 많이 이동했는데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팀앱 대리.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 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손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